0: 쫓아오려야 할 괴물들이잖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이 지구를 제2의 마피나로 만드는 거다.
1: 어서 불어라, 페루.
2: 이 시간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나는 무카라의 마음을, 인간과 메탈타드봇의 우정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래, 좋다. 어디까지 버티나 지켜보지.
2: 도와줘, 무카라 준.
3: 내가 트러커 세다.
1: 내가 파워팩다.
3: 내가 일러
0: 고센 쇼크 이 녀석들은 뭐야?
3: 스피닝 차터! 피닉스 파이어! 버닝
0: 해머!
3: 괜찮아, 페루로?
2: 슝!
0: 루크스! 스톱!
4: 큰일 날 뻔했네요.
2: 고맙습니다.
0: 와일드 슬래시! 내 친구를 건드리다 용서 못한다.
3: 와일드 가디!
0: 스펠란자 후에서 깨어난 녀석들인가? 안타깝진, 제이아스! 레코크! 얘들아! 공격개시!
1: 알겠다, 캡틴!
0: 이런 기분, 오랜만이군요! 그럼 너희는 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3: 얘들이 누구냐고?
1: 안녕하신가, 스타가디언의 영웅!
0: 영광은 분명 최고!
3: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5: 준, 너희들
3: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친구들이다. 플레임 노바, 이제 너와 결판을 낼 차례다.
6: 저건 뭐지?
2: 너희가 준의...
7: 그래, 우리 모두 준의 친구야.
8: 이 모두가 소년의
9: 스카이겔로?
10: 마키나 행성에선 모두가 준과 친구가 됐지.
11: 너도 꼭 그렇게 될 걸, 스카이겔로?
2: 그럼.
8: 두고 보지.
12: 우크나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맺어진 동료라 할 거네.
3: 나랑은 아니고, 레드블리츠?
12: 당연히 너도 우리 친구지, 준.
2: 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야.
3: 내가 인블러?
5: 힘이 솟아나고 있어.
10: 효과는 잠시뿐이야. 나중에 찾아올 것도 나고 하더라. 치료비는 받겠다.
6: 치료비 받는구나.
13: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0: 수가 늘어나서 결과는 같다. 여기!
8: 저 형제들 평소와 전혀 달라.
13: 몸에 박힌 점을 제가 원인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감지되는군요.
8: 저런 거짓된 힘은 형제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다니 용서 못해.
3: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지. 네?
13: 클레임 노바에게도 같은 게 보여요.
0: 그것도 데우스 마키나의 숨겨진 보물인가?
1: 그렇다면 그 힘 내가 갖겠다.
0: 이 녀석 같은 것도 빼앗기게 될 것 같아. 잠깐.
13: 갖고 싶으면 빼앗아 보시지.
3: 플레임 노바는 저 둘에게 맡기고, 페로로, 이제 함께 하자.
2: 알겠어, 준.
3: 메탈 브레스, 히어!
2: 신!
3: 메탈 제트, 세너!
10: 반가워.
3: 나왔어. 펄쳐 윙스!
2: 제로 호밍 매그넘!
3: 어딜

0: 백성 러크라쉬 세라 스파이럴 아이스 폰 스피어 슬러크 섀도우 엑스 딥파이트
1: 라이더트 소마린
2: 헬리 도데이거라
0: 지금이야 버팔로 크러쉬 어스 하이드
1: 준비됐죠 시작
0: 프론터 버팔로
1: 원스
0: 블루컵 레드 블리츠 세럼 메가 크림슨 메테오 볼트
3: 아가씨 마무리 내게 맡겨줘
0: 알겠어 스카이갤럭 세럼
3: 나중에 만나서
1: 미안 고맙다
0: 메탈 카르본 체인지 온!

0: 네가 귀찮아졌네.
1: 이제 좀 상대 입을 말해줬군.
0: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2: 즉, 이 몸이 나설 차례 같은데.
3: 응, 다들 메가스타크한테 힘을 모아줘.
0: 알겠어. 야, 빨리 안아.
4: 이거 슬림 임팩트.
3: 메가 파워
2: 어떠냐?
3: 다들 고생했어. 쟤는 우리한테 맡겨.
1: 저, 나는 남을게.
5: 속도가 빨라졌어.
0: 플레임 노바, 웃음 쿵쿵이지?
6: 어? 스펠런 자호가.
7: 저기 뭐야?
8: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9: 당장 스펠란 자호를 멈춰.
10: 그럼 날 쓰러뜨리면 되지 않나?
11: 조금만 버텨. 우리가 꼭 함께로 통하는 문을 열게.
12: 우리 믿고 마음껏 싸워줘 얘들아.
13: 준, 이 카드 맞지?
3: 블루컵. 스펠런 도피. 블루컵 트리니티 세덤.
12: 나와 맞설 정도로 많이 큰 걸.
1: 플레임 노바, 영웅이라 불리던 당신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12: 넌 나 아무것도 모른다. 데우스 마크나가 너에게 메탈 브레스를 맡긴 의미를 알고 있나?
1: 모두 알 순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전혀 상당과 날 수 있지.
12: 어리석은 후배가 되니 루미너스 로우. 누가 거북한 배신자들은 날 막지 못한다.
8: 레스트레인.
0: 머리 막다.
12: 이제 터프한 놈이군.
3: 좋았어. 스토크 세다. 캡틴즈
12: 캔다.
8: 헤라 어머니 어서 피해요.
11: 그 배선이 확실해요.
12: 제발 제발 좀.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14: 날 내보내라 애송이.
3: 중이라고 부르라니까. 데뷔하여 세도. 데뷔
12: 버스터
1: 캐논. 스타 가디언의 영웅이라 불리던 저도 저 힘을 감당 못하는 것 같고.
3: 블루카 와일드 가딩 끝내자.
12: 그래.
3: 와일드 가딩 세다.
8: 모두 힘을 모아줘.
1: 마무리는 양보하지.
12: 가자. 이번에야말로
11: 마법세.
6: 베스트님.
1: 그자 레드블리츠, 서둘러 함께로 가.
6: 내가?
1: 너 말고 누가 있겠어?
15: 배운 대로만 하면 다.
6: 어서 가.
9: 알겠어.
16: 내가 빠지면서 뭐하지?
17: 나도 돕겠다. 벡터와 비트 형제, 너희도 어서.
16: 하지만 우린
9: 형, 일단 해보자.
16: 하는 수 없군.

0: 있잖아. 원인을 대비해서 너도 키 잡는 법은 알아야지. 기초부터 알려줄게. 자, 먼저.
1: 블럭 시즈 와이드.

0: 플레임 노바. 이 지구는 인간과 메탈 컷옷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1: 블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는 우리 메탈 컷옷 최초의
2: 상처 고치러 우리 카센터에 언제든지 찾아와.
3: 기구 정리가 끝나고 그러도록 하자. 난 바다에 빠진 우고나이저를 찾을 거야. 렉스 형님에겐 BJ씨.
4: 기다리고 있을게.
5: 나중에 보자고 친구.
6: 봄 조심해.
7: 우리도 수습을 돕기로 했다.
8: 그래야지.
9: 고마워 얘들아. 아쉽다. 신전도 못 보여줬는데.
4: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테니까 다음에 놀러올게.
9: 꼭이야.
10: 준. 넌 정말 엄청난 녀석이야.
3: 놀라움 그 자체지. 널 만난 건 행운이었다, 주.
4: 왜 또 그래, 쑥스럽게.
8: 어? 정말 즐거웠어.
4: 나도. 얘들아, 또 보자.
8: 루카, 응? 친구 잘 뒀네.
3: 그럼.
9: 준! 정말 고마웠어.
4: 잘 지내.
3: 우리도 곧 떠날 날이 오겠지.
9: 꼭 그래야 해.
3: 이곳은 본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군. 자, 마저 나를 봉인해야지. 우리와의 우정의 증표로 말이다. 페루.
9: 응.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11: 준. 준.
9: 어? 이거 봐봐. 아까 찍은 단체 사진이야. 잘 나왔지?
12: 어때, 내 솜씨?
13: 우와!
14: 준, 나도 보여줘.
13: 나도 나도!
14: 알려줘, 알려줘. 저 하늘 같은 날개에 많은 눈이 보고 싶다.
15: 좋아! 그러면 파티다!
16: 아, 그 전에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지구 영웅 헌개맨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에서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저 이거 썼어요.
3: 제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일 선물.
2: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오,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오! 오,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4: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2: 잠깐만,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발고 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어,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5: 배가 안녕하세요.
2: 배가 안녕. 안녕.
6: 배 압수. 배 압수.
2: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야, 다들 지금 저 우동 하나가.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편의점인 것 같습니다. 타지 왔으니까 타지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7: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2: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7: 예.
2: 선생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 같아요.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니요.

0: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드들기다, 드들기! 드들기! 자, 드들기 먹어! 드들기 먹어! 그래도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에 섬 속에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1: 네네, 괜찮아요.
0: 자,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0: 그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피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 5,000원.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네. 조심합니다.
1: 아닙니다.
0: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에 담을 수 있어. You've got a friend in me.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다들 인사를 해주네요. 마트다. 마트에서 뭐 살 거 없나? 일단 비양도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는 흑돼지가 맛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담배 있냐?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2: 네, 이거는 흑돼지예요.
0: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1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1: 1시간.
0: 오! 지금 가가지고 저기 그 돗자리도 깔고 저기 티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1: 네.
0: 빨리.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자, 저 시험 없고 지금 1시간 남았어요.

0: 미끄럼틀이야.
1: 뭐야?
0: 놀이터인가 봐.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펀치야. 어, 왜? 됐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오, 왜 그런 줄 안 되겠습니까? 어? 어? 실수다, 실수. 아! 재미없어.
2: 자랑 시도 좀 닫으세요.
0: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3: 마트에 장 보러 갈까?
0: 어? 저기 급마트 좋아.
3: 급마트요?
0: 어, 급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3: 엄마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3: 백패킹?
0: 어, 백패킹 가고 있어. 어?
3: 어?
0: 응?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3: 비양도.
4: 비양도.
3: 꼬리 돌아보는.
0: 아, 나 비양도. 아, 지금 나 지금 1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늦었어. 아! 어, 까먹을 뻔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 연습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수아, 첫 번째는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와, 온다,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엄청. 거의. 으아! 아! 이거 나가! 이거 나 지금 당하지. 걸어! 그냥 걸어!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 임금님 귀는 당나지니.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4: 이거 여기요.
0: 어, 감사합니다. 나도 사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5: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5: 스크럼 몇 개 줄까 맛이?
0: 하나만 줄게 이 맛이.
5: 예.
0: 고맙소다. 아. 가자.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하지는 전, 비양도 힘이다. 그러면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흥티를 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성기성기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분야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비어 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딘트를 쳐야죠.

0: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모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건 뭐예요?
1: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1: 5만 원어치로 갖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1: 예, 다 드릴게요.
0: 왔어!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1: 이모 조카.
0: 아,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1: 예.
0: 네. 아, 살았어!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나면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2: 아,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2: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2: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2: 요거 밥을 먹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패키팅 좋아하시나요?
2: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고생하면서 다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2: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0: 왜? 왜요?
2: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는 편이시군요.
2: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2: 이거 귀여워.
0: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3: 저희 이름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3: 우리 정모님이 사가도 안 쓰면 편인가 돼.
0: 야.
3: 우리 아. 경상도 전화상은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4: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서 왔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3: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5: 욕받다.
0: 아우, 욕받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6: 돈이요. 퇴직하면은
0: 아, 예.
6: 미리 쫓겨날 걸 생각해서
5: 아, 여행에서
6: 마누라한테 쫓겨날 걸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3: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어, 근데, 어, 좋아! 아이, 하트! 아,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4: 야,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뭐래?
0: 야, 아, 야, 좋네. 아, 딱 찍이네. 아, 씨. 오! 와, 마 살아있네. 파이팅! 인생 이제 시작이야.
7: 인생 시작이야.
0: 전방에 함성 우초간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0: 있습니다. 야향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오늘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1: 어머.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풀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친구가 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

안녕하십니까, 펭귄장이다. 2026 합동 화력 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실 화력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척을 흔드는

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 시기네. 와.
2: 이야.
3: 일자로는 걸어 들어간 이분을 위축한 계획이거든.
4: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4: 저 뭐야?
1: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1.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 배기 슬프다. 이 돈은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준 코미디입니다.

0: 충청북도 청주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앞에가 이제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1: 꽤 큰 공장인 것 같아요.
0: 누가
1: 오시는데요?
0: 카트를 타고 오세요?
1: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어서오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2: 백만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신자입니다.
1: 여기 나오세요. 네.
0: 사실, 지금 저희가 공장 입구를 딱 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바로 딱 써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사실은.
1: 너무 잘 알죠.
0: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속걸부자 신신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장독발 대표이사 신신자라고 합니다. 족발, 편유, 또 순대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2: 족발 하나로 지금까지 40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예.
0: 오늘의 주인공, 족발 백만장자.
1: 와. 근데 골프카트를 타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2: 이제 여기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0: 골프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2: 아니, 골프장이 아니고.
0: 아니, 죄송합니다. 공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2: 뭐,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0: 2만 평. 예. 굉장히 큽니다.
2: 뭐, 기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뭐, 김치 공장도 있고, 음료 공장도 있고.
1: 아, 음료도
2: 네,
1: 있어요?
2: 네.
1: 우와.
2: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0: 족발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1: 소울푸드인데.
2: 네.
0: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2: 네, 한번 사사지 한번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0: 네. 가시죠.
2: 네, 가시죠.
0: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로처럼 계속 네. 가는데?
2: 네. 한참 가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좀 어두컴컴해서
2: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네.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족발 공장인 것 같아요.
2: 네, 이제 시작하는 곳입니다.
1: 네네.
2: 생족발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세척하고 마사지하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6시간을 핏백을 해줍니다.
0: 네네.
2: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요.

0: 이렇게
1: 아~
0: 자쿠지 하는 것처럼
1: 탕처럼
0: 어.
2: 공기방울이 계속 올라오면서 네. 그 핏물, 잔재물을 다 빼주고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육질을.
1: 아, 그냥 담가두지 않고 마찰해주는 거래요.
2: 네.
0: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2: 그 다음에는 이제 삶는 곳으로 갑니다.

0: 발이 막 떨어집니다. 아.
1: 앞발, 뒷발 이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2: 네.
0: 아니, 이 기계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기계는 구분을 못하고 사람이 구분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이제 손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1: 네. 어떻게 앞다리고 어떻게 뒷다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0: 조금 짧은 게 앞다리 아닌가요?
1: 이거는 뒷다리고 앞다리는 힘이 있어서 거기가 조금 더 큽니다.
0: 아. 아, 앞다리가 더 긴 건가요?
1: 팔이 통통하죠.
0: 아, 팔이 예. 통통한 거.
1: 예. 이제 삶으러 가시죠.
2: 네네. 예. 가시죠.
1: 밀고. 예. 같이 가시죠.
0: 아니, 괜찮습니다.
2: 하실 수 있어요.
0: 두세요.
2: 하실 수 있어요.
0: 두세요, 제가 좀.
2: 네. 이게 진짜 무게가 있어가지고 네. 혼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2: 삶의 현장이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솥은 몇 개 정도 돼요?
1: 한 60개 이상 됩니다.
0: 네. 아~ 자, 여기서 삶는 건가요?
1: 네.
0: 예.
1: 삶아서 기계로 올립니다.
2: 아~
1: 예.
2: 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넣는 거구나.
0: 이게 사람이 손으로 보들 못하니까. 아, 이렇게 삶아지네요.
1: 네,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삶습니다.
2: 2시간?
0: 2시간.
1: 네.

0: 이 솥이 많이 있는데 밑에 가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불이.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팀으로 간접열에 가해가지고 네. 삶고 있고 김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1: 이 육수에 어떤 비법이 좀 있나요?
0: 41년 동안 육수를 계속 이제 시간장처럼 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비법은 저희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지키듯이
1: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비법을
2: 그러니까.
1: 이게 이제 2시간이 지난 족발.
0: 네. 예.
1: 저 안에 한약재 그 호대랑 같이. 예. 잘 삶아진 겁니까?
0: 예,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예.
2: 예. 와, 색깔 있다. 윤기나게 바뀌었어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0: 네.
2: 워낙 또 덥고 하니까. 네.

0: 아니 우리 여기 외국인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일이 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이 땀이
1: 나거든요.
0: 땀이 나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는 좀 빨리 여기서 좀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2: 이건 약가예요.
1: 진짜요? 네. 너무 더운데?
2: 엄청 더웠었는데 이제

0: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삶은 것들을 일로 옮겨서 건조실에다 넣는 건가요?
1: 네. 아하. 그러기 전에 네.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네. 삶고 나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네. 잔털이 삐죽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잔털 제거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아.
2: 네. 이거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네, 하는 네, 거예요?
1: 일일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하나하나.
0: 한번 보여주시죠.
2: 아, 네.
1: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되게 잔털이 없어지는.
2: 아, 소체로 하니까 네. 사는 소리가 나네요.
1: 네, 잔털이 남아있어요.
2: 네네. 네. 아, 나중에.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1: 여기를 잡고요.
0: 예.
1: 살살 이렇게.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풀만 제가 하시면 됩니다. 오, 잘하시네요.

0: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야 돼요.
1: 타면 안 되니까. 네.
2: 됐어.
3: 됐다. 됐다. 어. 조심해, 조심해.
2: 이게 요즘 뭐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3: 맞아요.
2: 사람 손을 또 이렇게 다 거쳐야 되는.
1: 그렇죠. 네. 네.

0: 자, 연매출 400억에 족발 회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신신자 대표님. 이 족발 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1: 우리는 창업은 1986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한 거는 2001년도.
0: 2001년에. 네.
2: 그러면 처음에는 회장님이 아니셨던 건데.
1: 그렇죠. 저는 창업하진 않았습니다.
2: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7남매 장녀예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7남매 맏며느리도 시집을 왔어요. 그것도 종갓집으로.
0: 네. 그때는 주부로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이제 남편이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서 레스토랑을 열었죠. 83년도 무렵일 거예요. 제 나이 29살에.
0: 뭐 가게를 차리려면 굉장히 비쌌을 텐데 뭐 도움이 좀 있었나요?
1: 지금처럼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부족한 거는 사촌 시동생들 그리고 네. 은행에서 좀 차용도 하고 또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이런 거 다 모아서 일단 오픈을 하게 됐죠. 예.
0: 경양식 레스토랑이면 그 돈가스나 함박스텍.
1: 네네. 처음 돈가스를 언제 드셔보셨어요?
0: 아,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네.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고 아하. 나중에 이제 먹게 됐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0: 옛날에 경양식 집에 가본 적 있어요?
2: 저는 경양식 가던 세대가 아니죠.
0: 아니죠.
2: 네. 약간 우리가 지금 아는 옛날 돈가스 느낌 아니에요?
0: 옛날 돈가스하고도 조금 다르고 뭔가 그때만의 어떤 그 딱 그 감성과 그 맛이 있었는데
1: 데이터도 경양식 집에서
0: 맞아요.
1: 하고 있었죠. 네. 네. 제가 처음에 그 임대를 들어갈 때 2층, 3층을 임대를 했었어요.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가 은행도 건지라고 대전에서 최고 비싼 땅이에요. 현재는
2: 은행동 알죠.
1: 건물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1층까지 제가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0: 외벽을
1: 네. 유리를 싹 다 돌려주고 네. 건물주 이제 할머니 서울에 계셨는데 내려오셔서 보시더니만은 자기 집이 완전히 딴 집이 돼버렸잖아요.
2: 건물주 입장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1: 놀라셔가지고 저보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임대료가 전체 합쳐서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이

0: 들어와가지고 임대료가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동하신 할머니가 제 임대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공짜로 해주셨어요.
1: 아니 회장님도 대단하신데 고맙다고 아예 또 월세를 안 받으신 그 건물주 어르신도 대단하시네요.
0: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살면서 저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늘 음식을 해다 드리고 제가 잘 해드렸죠. 서울까지 막 보뚱이 해가지고 제가 싸들고 진짜 딸 제가 이제 나중에 수양딸이 됐는데 진짜 딸처럼 친정엄마 댁 가듯이 제가 거의 뭐 제가 반찬을 해드렸죠. 네.
2: 장사가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을까요?
0: 제가 1억짜리 1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800 몇십만 원씩 제가 은행에 매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금 탄 돈을 그대로 또 예치시키 놓으면
1: 아니 근데 저기 한 달에 그 당시에 네. 80년대인데 한 달에 그러면
0: 천만 원 이상
1: 번 순이익으로 천만 원 이상 번 거예요?
0: 당연하죠.
1: 주부로 계시다가 느닷없이 경양식집 차려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80몇 년이에요?
0: 85년 이쯤이에요.
1: 85년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만 원을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의 어디 회사에 최하 임원 정도.
0: 근데 그게 가능해요.
1: 아니, 그럼 뭐 대표님만 가능한 거지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죠.
2: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1: 그 당시에는 사실 1억이라는 말이
0: 쉽지 않은 얘기죠.
1: 요즘은 뭐 억이라는 말이 뭐 익숙하게 뭐 여기저기 네. 쓰이지만 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어디서 뭐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닌데 1억짜리 적금을 드셨어요.
0: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예, 네. 심지어는 남편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진짜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은행에도 그냥 무조건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찾아 쓰는 법이 거기 없었어요.
2: 그렇게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처음으로 사신 건 뭐였어요?
0: 제가 새 들어 살았던 건물이요.
1: 아니 근데 그 건물을 네, 그러면 그 할머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0: 건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 저보고 돈 얼마 모아놨니? 그래서 4, 5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빼봐봐라. 그래서 은행에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11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억 5천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1: 17억 5천이? 그 당시에?
0: 당시에.
1: 야, 근데 원적으로 제복이
2: 네, 있으시네요.
0: 아, 운이 있었던 거죠.
1: 운도 어쨌든 그렇고 뭐 아니 저
0: 시세에 그때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2: 그 당시에요?
0: 네.
1: 그 사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돼요?
0: 5년 만이니까 29에서 네. 34.
2: 34?
0: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어머니가 그때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재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당신 살아 생전에 빨리 파셔야 되니까 저한테 넘겨주고 한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죠.
1: 자,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 백지수표가 얼마나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여기 있습니다.
1: 네. 10억입니다. 10억.
2: 10억.
1: 네, 10억. 이게 10억은 무슨 의미인가요?
0: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금액이 10억입니다.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보증도 썼고 네. 어쨌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정이
2: 있어서 사고가 많았네요.
0: 네, 이제 일단 압류를 당하니까 네. 속수무책인 거죠 뭐.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3: 처음에 몇 개월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일단 압류를 당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0: 세입자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사정이 됐다. 그렇지만 나 아직 젊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믿고 기다려달라.
1: 그런 상황이면 잘 안 믿죠. 보통은 안 믿고. 예.
0: 그분들은 믿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정말 당당한데 그분들은 제 말씀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1: 부산으로?
0: 네.
1: 왜 갑자기 대전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0: 제가 대전에 최고 요지에 건물주로 떵떵거리고 행세하다가 그러면 알량한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었죠. 창피스러워서. 지금 같으면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2: 그럼 부산으로 내려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0: 우리 족발 체인점을 한 거예요.
1: 장사가 잘 됐나요?
0: 아니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네. 이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네. 너무 힘들었죠.
1: 아니 경양식집은 하자마자 잘 됐는데 왜 족발집은 안 됐나요?
0: IMF가 우리가
1: 그쵸, 그쵸, 그쵸.
0: IMF 그때, 관리 받는 네, 네.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태풍이 불어도 배달합니다 하고 제가 광고가 됐었어요.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네.
2: 광고하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0: 그 광고를 했는데도 신통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늘 동백섬을 네. 갔었는데 제가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혜니 할머니가 한 분이 팔다나무 소주 조금 3분의 1 정도 남은 거 하고 멍게해삼 이렇게 조금 몇 첨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면서 새댁 나는 저 바다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오. 그러시면서 그래도 산다. 사라지더라. 난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까지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했다 이가 힘내서 살아라 하면 이렇게 등을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다.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장사를 해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 제가 1위 매장이 됐었죠.
1: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0: 예, 1위 매장이 됐는데.
1: 근데 음식은 바뀐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식은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이 나왔을
0: 네네,
1: 거고.
0: 네, 매뉴얼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사 잘 되는 집이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1: 맞아요.
0: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그래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죠.
2: 서비스 면에서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0: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수건이에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대접받은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가게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들처럼 모시겠다. 해가지고 물수건을 제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2: 서비스를 예. 완벽히 하신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 주로 이제 족발을 드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신발이 먼지가 막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구두 주고 가고 이제 그 사다가 구두 약하고 사다가 그 신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어요. 감동한 고객들은 아 싫다는 사람도 고개를 끌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모시고 오시고 아 여기 와보라니까 막 이렇게.
2: 맞아요.
0: 네.
1: 아니 진짜
0: 그렇게 웨이팅이 되기 시작했죠.
1: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가만히 그냥 제가 그 집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저쪽 끝에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이 내 신발을 들고 구두솔로 솔질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0: 되게 감동하시죠. 고맙다고 하시고. 그때 이제 IMF 때라서 상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높아가지고 상추 한 박스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걸 한 장씩 더 넣어드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상추 한 장 때문에. 소주는 한 병 더 먹고 싶은데 족발은

0: 하나 더 시키기는 너무 많고 요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얼른 몇 층을 더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객을 왜 못 맞춰준단 말입니까? 맞춰줘야지. 그런 서비스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1: 네. 한번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같은 치킨집이 굉장히 큰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왜 여기만 1등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이 집만 계속 1등인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 집에서 그 시키고 알았어요.
2: 뭐가 달라요?
1: 달라요. 포장,
2: 글,
1: 문구.
2: 맞아.
1: 비닐을 뜯고 봤을 때, 아, 이래서 1등이구나를 확 느꼈어요.
2: 그리고 이런 집은 어플에도 막 리뷰 달리면은 사장님들이 막 불만 있으면은 다 답글 달아주시고.
0: 고객이 진심인 거죠.
3: 공장에서 그럼 족발만 만드시는 걸까요?
0: 아니요. 저희가 김치 동치미도 만들고 있거든요.
1: 아, 네. 왜냐하면 족발에 김치가 나가야 되니까. 네.
0: 아, 여기 이제 김치 공장에 왔습니다.
2: 예. 네. 일단 무로 시작을 하네요.
0: 네. 1차 세척이에요. 네. 이제 흙을 털어주는 거거든요.
1: 예, 예.
2: 이 무도 양이 상당한데요?
0: 네, 하루에 뭐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아, 이렇게.
0: 네.
2: 오, 세척해서 나오는 거구나.
0: 네. 1차 흙을 털어주는 거예요.
2: 아, 뽀득뽀득 해졌네요.
1: 아, 겉에 좀 이렇게
0: 지저분한 거.
1: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칼로 정리하는 과정이네요.
0: 네. 예. 여기서 이제 다듬어져서
1: 예.
0: 다시 세척을 두 단계를 거쳐서
1: 다시 세척을 하고
0: 그리고 절임실로.
1: 아.

0: 하나씩 개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세척이 깨끗이 되니까
1: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워터파크 같다, 워터파크.
2: 와. 배추가 한 장 한 장.
1: 그러니까 낱개로.
2: 아무래도 겉절이다 보니까.
1: 네. 와, 깨끗하다.
2: 이거 저기, 사장님.
1: 네.
2: 이거 저 우리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된 거는 누가 씹은 게 아닙니다. 먹다 보면 이거 누가 씹었나 생각한다. 아까 보셨죠? 그 안에 심을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씹은 게 아닙니다.

0: 좀 떨려요. 두 분 입맛에 맞으실려나?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하고 고유의 이제 쫄깃쫄깃한 맛만을 살리는 거라서.
1: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부드럽죠, 이거는?
2: 아니.
0: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1: 많이 먹으면 질린다는 분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
3: 조금 전에 저희가 삶는 걸 봤잖아요. 네. 그 바로 삶은 걸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그냥 담백하기만 해.
1: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3: 저 진짜 솔직하게 족발을 좋아하는데 예. 껍데기랑 이 살이 막 너무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떨어지면 저는 그 집은 자신 안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부들부들했으면 내가 오늘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0: 자극적인 맛은 없을 거예요.
1: 자극적이지 않은 거 좋아요.
3: 우리
0: 신신자.
3: 신신자가 아니라
0: 신신자 사장님.
3: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도 방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예 지금 막한 거. 그냥 이런 김치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좋게요.
0: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3: 아니. 혼자 사니까 이렇게 금방 한 김치를 먹을 일이 없어요.
1: 불쌍해 죽겠네, 진짜.
0: 내일까지만 드실 수 있게 좀 싸드릴까요?
3: 아니. 동치미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1: 나도 동치미 좋아하는데. 무만 먹었는데도 맛 느껴져요.
3: 동치미도 담백하게 좋습니다.
0: 원래 이렇게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 분 아니세요? 전혀 근데
1: 까다로워요.
0: 예, 그런 분한테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3: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1: 바로 있죠.
3: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누가 나눴는지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0: 입맛이
3: 얘가 왜 이럴까 매번
1: 너무
3: 그
1: 웃긴데요?
3: 아니 네. 그 제가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김치도 그렇고 생 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맨날 담가야 돼.
1: 얼마나 피곤해요.
3: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너무 아주 좋은
1: 최고다.
3: 차림입니다.
1: 아이고.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0: 가게도 잘 되고 작품 왕족발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예. 갑자기 어떻게 본사 회장님이 되신 건가요?
1: 이제 본사가 어렵게 됐었어요. 그때는 IMF 이후에 한동안 많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2001년 1월 달에 이거를
2: 인수해야겠다.
1: 예.
0: 아니 인수하려면 돈이
1: 그 사이에 제가 은행동 그 빌딩을 찾아봤어요.
0: 아, 그 압류가 풀렸나요? 드디어?
1: 그때 남편 이름이 있을 때 부채는 공제가 된다는데 그 공제가 안 되고 부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0: 아, 다시.
1: 그게 이제 2000년도 11월 달이고.
0: 네, 네. 아, 그럼 지금 아직도 갖고 계세요?
1: 네,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빌딩 세입자들한테 네. 그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2: 네. 기다려달라.
1: 네, 근데 그분들이 기다려,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건물 산 지 제가 37년 됐거든요. 네.
0: 아니, 지금 37년째 월세 동결이면은 네. 그 건물 세입자들도 지금 싸게 그런 월세를 내고 있는 거네?
1: 뭐, 제가 시세를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 은행동이 거기가 최고 요지거든요. 네. 아주 그 유명한 빵집 바로 옆집이니까.

0: 심당이요?
1: 네. 네.
2: 다 은행동 가서 놀잖아요. 아,
0: 그럼 바로 옆집이에요?
1: 옆집. 예, 옆건물이에요. 옆건물이기 때문에.
0: 그럼 비싸겠네.
1: 근데 시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2: 진짜?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세요.
2: 그럴 것 같아요.
1: 그 동네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보고 아 그만 좀 작작하라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함에 대한 대가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건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빌딩은 저한테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미. 딱 그거 지금 뭐 37년 전에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도 저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0: 작은 족발 가게에서 이제 빚도 갚고 회사까지 인수를 하셨는데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1: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상무인데 그때 당시 과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보고 이 회사 좀 이상합니다. 그럼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전 직원들을 제가 정식 직원 만들어 준 거였어요.
2: 전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1: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 다음날 떡하고 음료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정식 직원 된 거를 축하하기 위해, 자축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2: 떡 돌리는구나.
1: 네네. 그때부터 직원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두 배로 더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잖아요. 아, 직원들은 내가 진심으로 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0: 어. 회사를 인수하시자마자 직원들의 이제 고용 안정부터 챙기셨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뭐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장님이 인수하시고 나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지금?
1: 당시 인수했을 때는 38억인가 매출이 그랬었어요.
0: 매출이.
1: 네. 네.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네요.
0: 10배 정도. 네.
2: 직원들을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우리 직원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조합주택을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늘 제일 미안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퇴직자들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회사만 키웠지 아무리 시댁도 못 받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선물을 보내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한 박스 이거에 너무 감동하셔서 막 울면서 고맙겠다고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 노후를 지금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회사만 키워놓고 그분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좀 혜택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회사가 어려웠으니까. 초창기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0: 근데 회장님 집은 어디세요?
1: 저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26년째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네.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가구도 그냥 고장나면 고쳐 쓰고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거처하는 집입니다. 근데 보여드릴 게 없는데. 두 아이를 여기서 키웠고 결혼해서 다 이제 다 분가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시집 올 때 이제 그 혼수로 해가지고 온 건데 오래됐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독학해서 식품 기능사를 땄고 식품 산업기사도 땄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았어요.
0: 아니 이제는 뭐 그야말로 뭐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 좀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

0: 지는 이유가?
1: 아니, 필요를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저는 직원이 최우선이에요. 직원 행복이 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입구에도 딱 어린이집이 있고.
0: 재밌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1: 네, 근데
0: 세 분인데 학생은... 애들이 둘이래요.
2: 아, 그래요?

0: 근데 두 명 다니기엔 저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아니, 되게 넓던데.
0: 어린이집이?
2: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라 이거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애를 앞으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을 애기를 낳아라.
1: 편하게 다니게 해주겠다.
2: 네, 나오면은 키워주겠다. 미래를 위해서.
0: 회장님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본인이 노조위원장이라고.
1: 다닐만 할 것 같은데.
0: 아니,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저 반값 아파트도 지금 지어주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지금 자리에 있을 때 빨리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너 살 빠졌어.
3: 이게 하다가 안 하다가
2: 살 빠졌어.
3: 고민 좀
2: 해. 공부 하면 좋지. 밥은 꼭 해먹고 다니는 거야?
3: 네.
2: 아침밥은 꼭 먹어야 돼. 민재도 아침밥 먹고 오는 거야?

0: 보시면 대표님인지 모르시겠어요.
1: 몰라요. 저보고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줌마 여기 야근해 오늘 막 이렇게 보시고. 직원들 휴식 시간에 쭉 뒤따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고 오고 이렇게 하지. 왕복하면은 1km 걷는 거예요. 예. 군데군데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CEO일걸요? 저는 직원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1도 없어요. 진짜.
2: 회장님께서도 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었더라고요.
1: 네. 10%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내놔야 해요. 벌었으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10%예요,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 우리 신신자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2: 감사한 마음으로.
1: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깨달음에서 인생은. 예. 저는 백만장자가 돈이 아니고 깨달음이 마일리지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백만장자. 그런 의미로 저는 진짜 백만장자예요.
2: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4: 우와. 백마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상가만료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0: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1: 간병인 비용 보장금 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0: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0: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5: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0: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0: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0: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머리 터지겠는데요?
7: 반갑드려요.
6: 자, 어이 무겁네.
7: 한번 보시고.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9: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1: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2: 와, 우리 동네 행운 마을 가자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3: 같이 볼까?
2: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3: 어때?
2: 미영씨.
3: 엄마 이뻐?
4: 갱년기엔 페라민 큐.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큐네요.
5: 6.25 요리연구가에게 배우는 한국 전통 보양식 레시피. 환절기 감기 뚝 떨어지게 하는 최고의 음식. 달달하면서 생강의 향이 솔솔 나는 천연 감기약 배숙부터 입맛 없을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은 건강죽 레시피. 흑임자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건강 만점 깨죽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 명인 6.25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우비 비타민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6: 네, 선생님.
7: 네.
6: 이 배숙이 감기 증상에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 집에서 지는 천연 감기약, 전통 배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7: 네네.
6: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7: 배숙이라 배만 있으면 됩니다. 배.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6: 재료가 배고요.
7: 네. 아, 거기에 요상하게 요 후추, 통후추를 들어갑니다. 통후추가 들어가요.
6: 예.
7: 네.
6: 통후추 들어가고.
7: 네. 그리고 흰설탕.
6: 예.
7: 너무 다를까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흑설탕.
6: 네.
7: 그리고 생강이 있어야 돼요.
6: 생강
7: 물을 빼요.
6: 오.
7: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수정과에다가 배를 삶아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 오, 그런 느낌으로.
7: 네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수로 마무리 짓습니다.
6: 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목이 아플 때 엄마가 배숙을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7: 네, 그렇죠.
6: 자, 그래서 몸에 좋은 우리 배숙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7: 네,
6: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할까요, 선생님?
7: 네, 빨리 할까요?
6: 자, 그럼 배부터 한번 손질해야 되는데.
7: 네, 손질하면 껍질 까갖고 왔어요, 제가.
6: 아, 선생님, 근데요.
7: 네.
6: 이 배숙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건가요?
7: 아, 글쎄, 제가 알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먹고요. 양반이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드신 것 같아요. 배 먹기도 힘든데.
6: 아, 맞아요.
7: 거기다 뭘 끓여서 집어넣어서 그냥 먹어요. 우리는 그냥 어저거저 그냥 먹기도 바쁘잖아요.
6: 그러게, 그러게.
7: 그런데 이거는 후식으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얌전한 요리면서도 몸에 좋고.
6: 어, 약간 품격 있는.
7: 그렇죠. 품위가 좀 있어요, 얘가요.
6: 그럼 한번.
7: 해볼까요?
6: 해볼까요?
7: 네, 요 정도의 배면은 12쪽을 내면 아주 예쁜 그 모양이 나와요.
6: 딱 적당.

0: 아, 예, 크기죠?
1: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0: 12개. 네.
1: 자, 12개.
0: 네. 12쪽 쪽으로.
1: 네. 4개 내서. 네. 3쪽 내면 되겠죠?
0: 그렇죠.
1: 하나, 3개. 그죠?
0: 네. 아, 쉽죠? 그냥, 예. 선생님, 저는 네. 사실은 이 과일 중에서 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배는. 네. 약간 고급 과일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1: 예, 예. 선물을 받은 사과보다 배가 좋은데, 배가 비싸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0: 네. 근데 오늘은 이 네. 맛도 좋고 오늘도 네. 좀 배를 가지고 또 건강에 좋게 네, 네. 약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네, 하니 네.
1: 요즘 미세먼지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이거 한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딴 음료수 드시지 말고 네. 요거 차게 식혀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별미예요.
0: 그러게요.
1: 예, 예, 예.
0: 목 아플 때 먹으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1: 아, 네. 감기 기운 있고 으실으실 때 거기다 생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0: 그러게요. 네. 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배즙 같은 거 있잖아요. 도라지 예, 예. 배즙 같은 예, 예. 뭐, 예, 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1: 도라지 섞어가지고 예. 또 배즙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잘라서 네. 하면 이뻐요.
0: 아니, 배 한 개에서 정말 많은 조각이 나오네요. 그렇죠?
1: 12조각입니다.
0: 네. 네. 과일 큰 만큼. 네.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저희가 배를 손질해봤는데요. 네. 그냥 먹어도 이 맛있는 배를 네. 자, 좀 더 맛있게 배숙으로 만들 거예요. 자, 네. 이 다음 과정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생강. 생강 요거 양이 적죠. 이 생강을 많이 넣으면 써서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0: 너무 많네요.
1: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요. 예? 입에서 일단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입에서. 예, 입에서 맛있어야.
0: 선생님, 원래 네. 이 배숙에 이 생강이 들어가요?
1: 배숙에서, 예, 생강 들어가요. 네네네. 네. 수정과 끓인다고 생각하고 계피만 빼는 거예요.
0: 오. 확실히 이 생강이 네. 이런 디저트 같은 것들 들어가도 향도 좋고 맛도
1: 그렇죠.
0: 좋더라고요.
1: 네,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0: 예?
1: 자, 이거 씻는 이유는?
0: 뭔가 좀 아린 맛을 조금 빼기 위해서인가요?
1: 아린 맛이 아니라 전분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아...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예. 이 배숙의 그 국물이 예? 뿌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전분기가 있어요. 맞아요.
1: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네. 여기다 넣습니다.
0: 자, 그 전분기를 빼주는 거죠 지금.
1: 네, 사실 뭐 그냥 뿌얘도 괜찮은데 네. 이 양이면
0: 깔끔하게.
1: 아, 예.
0: 이거 국물 낼 때 하는 네네. 팩 아니에요? 예, 예. 사실 팩?
1: 그냥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건 예. 조리를 건져야 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0: 또 번거로움. 예.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네. 냄비에다가 네? 딱 집어넣고요.
0: 바로 냄비로 가나요?
1: 네. 그다음에 물 주세요.
0: 자, 가볼게요.
1: 네. 물을 줘서 여기 1리터 정도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거를 끓일 겁니다.
0: 자, 저희가 생강을 네. 물에 조금 담궈서 네. 자, 전분기를 뺐어요. 네. 그다음에 이런 팩에 넣어서 이제 끓여줄 건데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1: 이거요? 한 20분 끓으면 아주 맛있는 생강물이 우러나옵니다.
0: 생강물을 좀 우리는 방법으로.
1: 예, 예.
0: 자, 그럼 20분 동안 한번 끓여볼까요?
1: 네네. 걔는 끓으라고 그러고요. 우리 네. 또 딴 거 할 일이 있어요.
0: 그럴까요?
1: 네.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또 후추가 또 잘 먹으면 얘도 약이에요.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후추를 여기다 박아요. 요렇게 놓으면은.
0: 통후추를?
1: 네, 통후추를 요렇게 해서 박습니다.
0: 오, 근데 깊이 안 넣으면은 다시 빠질 것 같아서. 그쵸?
1: 조금만 참아보세요. 제가 잘할게요. 조금만 참으면은
0: 예?
1: 네, 이렇게 살짝 3개 정도.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걸 빼고 먹더라고요. 애들을 주니까.
0: 뭔지 모르니까
1: 예, 아우 매워. 예. 그래서 빼고 먹더라고요.
0: 그게 맛있는데 그죠?
1: 네, 그거 맛있는데 아직 몰라요, 걔네들은.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른은 아시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은
0: 젓가락을 준비하셨는데요.
1: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먼저 지릅니다.
0: 아.
1: 이래도 배가 물러주면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0: 오.
1: 그래서 한 5mm 정도 다시 한 번씩 쏙, 또 쏙, 이렇게 안 보이게.
0: 예.
1: 안 보이게 해도 얘가 물러주면서 얘가 싹 겉으로 나와요.
0: 나올 수 있으니.
1: 네네. 자, 얘도 먼저 살짝 박아주고,
0: 예.
1: 살짝 박아준 다음에 다시 뾰족한 데로 눌러서 쏙, 5mm 정도
0: 네.
1: 쏙, 또 쏙. 이렇게 해서 박은 게 예. 저기 있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
1: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0: 자,
1: 이렇게.
0: 예,
1: 손가락
0: 예.
1: 후추물도 드네요. 네.
0: 자, 이렇게 이제 네. 배하고 후추를 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자, 이제 다음 과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것도 간단합니다.
0: 예.
1: 기다려보세요.
0: 자, 아까 네. 저희가 생강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20분 정도 지나서.
1: 네네. 네. 아주 잘 우러난 예.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0: 예.
1: 국물이 이렇게 우러났어요. 색깔이 있잖아요.
0: 이야, 아주 진하게 우러났어요.
1: 예쁘죠?
0: 예. 향도 너무 좋고요. 네.
1: 자,
0: 깔끔하게 또.
1: 예, 이렇게 뭐 얼마나 깔끔해요, 국물이.
0: 이렇게 하시려고 아까 생각하셨던
1: 네,
0: 거구나.
1: 예. 자, 이렇게 한다.

0: 네, 생각을 준비했고.
1: 여기다 흑사탕을 넣는데요. 네. 너무 하얀 거보다는 약간의 가무잡잡한 게 식욕을 또 돋구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색깔에 네. 맞춰서 오늘은 흑설탕을 준비했습니다.
1: 흑설탕을 넣고요. 예. 그다음에 단맛은 백설탕으로 네. 단맛을 내는데 이걸로만 내면 여기가 시커멓게 돼요.
2: 너무 까매지니까. 예.
1: 그리고 얘로만 단맛을 내면 또 색깔이 안 이뻐요. 예? 그래서 저는 섞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0: 네. 네.
1: 됐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네.
1: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서 네. 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0: 네, 저희가
1: 쉽죠?
0: 예, 후추를 막아놓은 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배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1: 네네.
0: 어떤 점이 그렇게 좋죠?
1: 이거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네. 몸이 으슬으슬 살 때나 뭐 이럴 때 좀 네. 같이 따끈하게 해서도 드셔도 되고, 이거요 따끈하게 해서도 드셔도 돼요.
0: 따뜻한
1: 네. 네네, 생강도 들어가고 예.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요즘 같이 미세먼지도 많고 그럴 때
0: 목이 안 좋을 때,
1: 예, 목이 안 좋을 때, 목이 컬컬할 때 이렇게 한 잔씩 딱 드시면은. 예. 피로회복에도 좋고, 다 좋아.
0: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예.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네. 선생님, 지금 네. 이제 배를 넣고 네. 한 몇 분 정도
1: 요거 되나요? 오래 끓으면은요, 네. 배가 물렁물렁해져요. 물렁물렁해져갖고 또 식감이 안 좋아.
0: 그럼요.
1: 예,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끓이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요. 그래갖고 차게 식혀가지고 예? 냉장고에다 두고선 탁 유리 그릇에 볼에 떠서 먹으면
0: 아니 손님 왔을 때나
1: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0: 가족들하고 먹을 때 네네. 이렇게 상 위에 올리면 네네. 고급스럽고
1: 고급스럽죠. 예,
0: 대접 받는 기분.
1: 예예.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감동한다고요. 식구들이 감동해. 요즘
0: 예.
1: 흔한 음료수도 많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정성도 좋고.
0: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선생님,
1: 네.
0: 지금 5분 정도 네. 지금 배를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1: 네네.
0: 선생님 색깔이 바뀌고
1: 색깔이 좀 바뀌죠?
0: 예.
1: 맑게 변하죠?
0: 투명하게 네, 약간 투명하게. 변했어요?
1: 예, 예, 예, 변해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쏙쏙 박았는데 얘네들 튀어나온 거 봐, 이거 봐.
0: 바깥이 좀 튀어나오겠어요.
1: 예, 예, 예, 아주
0: 근데 빠지진 않네요.
1: 이거 너무 센 불에서 또 팍팍 끓으면 얘네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에서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0: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이거 봐, 전부 나오는 거 봐. 깜짝깜짝이 바뀌었죠? 네.
0: 자, 그럼 이거를 네. 저희가 선생님께서 아까 이걸 식혀서 또 드신다고
1: 네.
0: 했잖아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드셔도 되지만은 차게 식혀서 먹으면 더 일미예요.
0: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식혀놓은 배숙이 있습니다.
1: 네네.
0: 자, 이 배숙 갖고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자.
0: 야, 뭔가.
1: 좀 있어 보여요?
0: 예. 뭔가 또. 전통 찻집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맞아요. 예? 전통 찻집에 가시면 아마 꽤 주셔야 돼요.
0: 그리고 궁중요리집.
1: 예, 맞아요. 예, 예. 한정식집에 가서 후식으로 나오는 거.
0: 아니, 배 안에도 네. 이 맛있는 생강물이 쏙 들어가지고.
1: 네. 자, 이왕이면.
0: 네.
1: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0: 먹음직스러워요,
1: 예, 예 그렇죠. 예.
0: 아니, 배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이거 얼음 탄 컵에다가 놓으면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해서 6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0: 시원하게, 그렇죠?
1: 예, 시원하게. 예.
0: 고급스러운 간식으로 예, 최고일
1: 예,
0: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0: 와.
1: 광희 씨 오늘 배우셨으니까.
0: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1: 네네, 만들어봐서 그 같은 친구분들 오셨을 때 딱 내놓으면 네. 요리 프로그램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0: 달라졌다.
1: 예, 예. 역시.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마지막 사슬 좀 뿌려볼게요.
1: 네네.
0: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1: 진짜 고급스럽죠?
0: 그러게요. 네. 아, 정말 분위기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배숙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배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배를 12등분 한 뒤 씨를 제거해줍니다. 생강은 편 썰고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해주세요. 다시백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냄비에 생강 넣은 다시백, 물을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배에 통후추를 3개씩 깊이 박아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통후추를 살살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냄비에 있던 다시백을 건져내고 흑설탕, 백설탕, 배를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배숙을 담은 뒤 잣을 뿌리면 배숙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죽은 워낙 건강식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고소한 영양식, 네. 깨죽에 필요한 재료도 한번 네. 볼게요.
1: 이번엔 네. 깨죽은 깨죽인데 네. 검은 깨, 흑임자로 죽을 만들겠습니다.
0: 이게 흑임자, 네. 검은 깨가.
1: 네네, 검은 깨. 예. 검은 깨에다가 불린 쌀.
0: 불린 쌀.
1: 그리고 물. 예. 소금 예? 한 꼬집 요것만 있으면 진짜 영양식이 건강식.
0: 영양식, 아 진짜 건강식. 이 정도 재료인데 네네.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1: 네네. 믹서기가 꼭 있어야 돼요.
0: 야 선생님, 네. 이 죽은 입맛이 없을 때 네. 아침 식사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럼 오늘의 깨죽, 네. 깨죽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아까 네. 이 쌀을 불려주셨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불리는 건지 선생님?
1: 아 요거는 예. 불려서 어떻게 불리냐면 마른 불림이라는 거 씻어서 소크리에 딱 건져놓는 거.
0: 아 약간의 물기로.
1: 네네 그렇죠. 그래도 오. 얘가 수분을 엄청나게 먹어요. 물에 담그는 즉시 수분을 먹어가지고.
0: 오 네. 마른 불림으로 준비를 네네. 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단계는 뭔가요?
1: 네, 요거 예. 갈아서 예. 죽을 씁니다. 요것도 예. 갈아서 네. 쌀알이 다 익은 다음에 네. 갈은 흑임자를 집어넣으면 끝.
0: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1: 예, 너무 예. 너무 쉬워 이거. 자 예, 그러면. 어떡하죠?
0: 자 바로 그럼 쌀부터 한번 갈아볼까요?
1: 네, 쌀부터 갈죠.
0: 자, 아니 영양식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1: 진짜로 맛있는 거는 예. 간단해요.
0: 오, 그래요? 예, 예. 자, 한번 넣어볼게요. 마른 불림을 한. 네, 네. 이게 한 공기 정도예요?
1: 아, 그렇게 될 정도, 180g 정도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것도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진짜 예. 쉬운 방법은 밥을 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0: 아, 밥을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물 좀 네. 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0: 살짝 볼까요?
1: 네. 이게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잘 안 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먹는다고 해서 예. 이게 완전히 환자죽이 아니고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쌀알이 조금 있는 게 씹히는 맛이 좋지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살짝.
0: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1: 네네네. 그렇죠. 살짝.
0: 네. 살짝 넣어주세요.
1: 네, 됐어요.
0: 이 손 됐나요?
1: 네네네.
0: 자,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니고 네. 바로 냄비에 부어볼게요. 네.
1: 부서졌죠?
0: 예. 좀 알갱이 있게 저희가 네네, 갈아봤어요, 네네. 오늘은.
1: 근데 사실은 갈지 않고 네. 그냥 하셔도 돼요.
0: 그냥?
1: 예, 예. 쌀을 익히는 거죠, 그냥. 오,
0: 좀 알갱이 좀 크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1: 네네, 저는 씹는 맛을 즐겨가지고.
0: 저도요.
1: 그리고 나서 그거를
0: 또 해볼게요.
1: 이제.
0: 선생님, 이번에는 네. 흑임자를 한번 갈아볼게요.
1: 네네.
0: 자, 흑임자도 물 조금 넣어야 되나요?
1: 그럼요, 물을 좀 넣어야죠.
0: 자, 이거 그대로 네, 이거. 물로. 흑임자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 흑임자로 만든 저는 이게 강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떡도 좋아하고.
1: 아, 떡? 예. 비싼 떡만 좋아하시네.
0: 아니, 이 흑임자가 몸에 좋은가 봐요, 선생님.
1: 예, 예, 예.
0: 갈아볼게요. 예. 이것도 너무 달지 않게?
1: 아니요. 요거는 체에다 받칠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0: 아주 곱게.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네, 곱게 갈아주세요.
0: 자. 다 된 것 같죠, 선생님?
1: 곱게 많이 갈아주세요.
0: 예. 네. 자, 선생님, 이제 굉장히 네. 아주 잘게 갈아졌는데요.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0: 체에 받쳐서 네. 걸러볼게요. 자. 오, 진짜.
1: 잠깐, 아까우니까 예. 물 조금 보소.
0: 될까요? 네. 사실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아까워서 저희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 고소한 향이 그냥 네. 엄청나네요, 선생님.
1: 그쵸?
0: 근데요, 아까 네. 이 쌀은 네. 알갱이도 있게 하고 하는데 네, 네. 이 깨는 왜 이렇게 또 잘게 갈고 이 체에 또 받치는 거예요?
1: 이 깨의 안에 들은 이 깨가 잘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곱게 갈아가지고 받치면 얘 깨도 껍데기 있는 거 아시죠?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예. 그래서 껍데기
0: 있는
1: 거, 예, 예. 그게 싫어요. 좀 꺼칠고 곱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받쳐줘요.
0: 근데 진짜 이건... 이 흑임자의 고소한 향이 엄청나네요.
1: 그렇죠. 아이고 맛있겠다.
0: 요것도 나중에 드레싱 네. 이런 거 할 때
1: 그렇죠.
0: 이거 샐러드 위에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잘한다.
0: 그래요?
1: 예.
0: 이거 대본에도 없던 건데 정말.
1: 예예 예. 이거 드레싱 만들 찌개 그 위에다 얹어 예. 얹어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이거 흑임자 드레싱 아니야?
0: 그래요.
1: 그죠? 마요네즈 아까. 마요네즈 좀 섞어가지고.
0: 그러게요. 자, 자 오늘은 이 체에 맞춰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준비가 다 됐어요. 네, 네. 불린 쌀도 있었고 네, 네. 갈아봤고 네. 자, 흑임자도 갈아봤습니다. 네. 이제 뭐라면 죽을 수 있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1: 죽습시다.
0: 예. 자 죽수러 가는 것도 죽수러 가볼까요?
1: 네네네. 네, 네.
0: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왜 생긴 거예요?
1: 막 글쎄 말이에요.
0: 죽 썼다 막 이런 네, 거 있는 거예요.
1: 아, 글쎄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말이 있지?
0: 너무 힘들어서 죽 썼다.
1: 예,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아요.
0: 그러게.
1: 글쎄 말이에요.
0: 아니 이렇게 몸이 좋은 건데.
1: 네. 요 죽을 쓸 때는요. 이렇게 된 게 좋습니다. 바닥에 누르니까. 특히 이거는 갈아가지고 예? 전분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박 저어가면서 끝이 뾰족한 건 덜 저지겠죠, 면적이.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저어가면서 저기 나머지 물이 있어요. 예? 제가 요거 레시피가 딱 이 물이 1리터가 들어갑니다. 쌀 요거에 흑임자 요거에 요 물을 다 녹여주면서 해야 됩니다.
0: 어, 근데 선생님 네. 이 냄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죽을 때는 네. 어떤 냄비가 좀
1: 이 냄비는 얇은 냄비는 타니까 익지 예. 않고 타기부터 하니까 예? 약간 두툼한 냄비.
0: 어, 이런 냄비
1: 네, 그렇죠. 느낌. 약간 두툼한 냄비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웍이라도 좀 두툼한 게 있어요. 예, 맞아. 그런 데도 하셔도 돼요.
0: 저희가 평소에 라면 네. 끓여 먹는 그런 냄비는 안 되고 그렇죠. 얇은 걸로 많이 끓여 먹거든요.
1: 타요. 예, 빨리 끓이려고.
0: 그러게. 자, 근데 이제 네. 계속해서 선생님 저어주고 계신데 네. 불 조절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중불이나 약불로 옮겨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쌀이 여기 들어간 쌀이 암만 갈았어도 익질 않고 생쌀이 있어요.
0: 아, 그럼 안 되죠, 선생님. 그건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1: 네네, 그렇죠.
0: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밥 먹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냥 후루룩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죽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죽이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영양식으로, 예. 간식으로, 주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까룩하게 되죠? 이렇게.
0: 자,
1: 되직하게 되죠?
0: 예, 예. 농도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죽의 비결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더 하면 된다고요?
1: 이렇게 해서 끓여가면서 되직해져서 이렇게 쌀알을 봐가지고요. 네. 안 익었으면 물을 좀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끓여놔요, 이렇게.
0: 예. 네.
1: 그렇게 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0: 줄이고, 오,
1: 그 다음에. 그죠?
0: 이제 보글보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게.
1: 보글보글, 예.
0: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1: 이렇게 한,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쌀 가지고 죽 쓰는 거는 10분 정도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0: 어,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저어가면서 죽을 네. 써볼게요. 선생님,
1: 예, 예.
0: 아까부터 저희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죽을 줬고 예, 예.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의 비주얼이에요.
1: 이게 흰죽이에요.
0: 오.
1: 이거는 흰죽이에요. 흰죽.
0: 그냥 어떤 걸 올려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네네네. 여기다 간장 조금 해서 먹어도 되고요.
0: 예. 아니,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1: 어, 맞아요. 예.
0: 정말, 정말 맛있어요. 죽을 네. 정말 부들부들하게 먹는데. 네. 오늘은 맛있는 흑임자와 함께 먹을 거예요.
1: 네네.
0: 검은깨로.
1: 네네.
0: 자. 이거 언제 넣나요?
1: 이제 쌀알이 다 퍼졌기 때문에 예. 지금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넣으시지 말고 싹 저어가지고 수저로 예. 저어서 좀 넣어주세요.
0: 저희가 곱게 갈아놨던
1: 네, 네 그렇죠. 밑에 깔아앉아있죠? 예, 예, 그렇죠.
0: 자, 넣어볼게요.
1: 네. 까매지네.
0: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이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카슈미? 우유에? 11배?
0: 아,
1: 네. 아 진짜 좋지 않아요?
0: 그래서 왜 네. 검은깨를 이용한 네.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1: 네.
0: 몸에 좋기 때문에.
1: 아이씨,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 머리 하얘진다고 또 검은깨 많이 먹었었어요, 저는요.
0: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네. 분,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네. 숙취에 굉장히 좋다고 숙 드시고 난 후에 네. 아무래도 이 흑임자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소화도 잘 되겠고 영양가치도 많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그 숙취에 좋겠죠?
0: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 네. 이제 뭐 검은깨도 들어가고 네. 쌀도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간을 맞출 재료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1: 예, 네,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 정도, 그 반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0: 아, 한 꼬집 정도?
1: 네. 꼬집도 꼬집 나름이에요.
0: 예.
1: 조금만 더 넣었어요.
0: 그쵸?
1: 예.
0: 저는 제 손으로 두 꼬집 정도 넣습니다.
1: 아, 네. 생각보다 손이 참
0: 작죠.
1: 간이 아프다.
0: 예.
1: 간이 아프다. 예.
0: 자, 그래도 기호에 따라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맛있겠다.
0: 예. 자, 검은깨 물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 정도 네. 더 익힌 다음에 먹을 수 있나요?
1: 검은깨도 볶아서 준비한 거예요.
0: 아, 예.
1: 그래서 끓기만 하면 끝.
0: 끓기만 하면 네. 저 하나 더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정말 이 스튜디오에 네. 고소한 향이 쫙 퍼져서 너무 진짜 먹고 싶어요 지금.
1: 이게 죽 중에 제일 비쌀걸요?
0: 아 그래요? 네. 아니, 몸에 좋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자 옮겨볼까요?
1: 고급스러운 거예요.
0: 아주. 이야. 자, 네. 옮겨 담아볼게요.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아, 정말 뭐 대단한 재료 없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보양식이 그렇죠? 건강식이.
1: 그렇죠, 예. 건강식, 보양식. 아침에 이렇게 해서 누가 끓여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0: 그러니까 이렇게 깨죽을 먹고
1: 깨죽을 먹고
0: 디저트로 배숙을 먹는 거예요.
1: 오케이.
0: 그날은 그냥 하루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속이.
1: 너무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뭐 대단한 네. 재료는 아니니까.
1: 대단한 재료가 아닌데 음식은 대단합니다.
0: 그럼요. 네. 오늘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선생님, 네. 하루 종일.
1: 드실 거죠?
0: 그럼요!
1: 자!
0: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깨죽이 완성됐습니다.
3: 깨죽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불린 쌀, 물을 넣어 간 뒤 냄비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쌀은 쌀 알의 식감이 느껴질 수 있게 살짝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믹서에 검은 깨,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검은 깨물을 체에 받친 뒤 물을 부어 곱게 내려주세요. 냄비에 넣은 간 쌀을 저어가며 끓이다가 검은 깨물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깨죽을 담고 잣을 올리면 깨죽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몽글몽글 순두부부터 뜨거울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꿀맛인 두부까지 육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상담할로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할로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0: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11: cashew, the kravitz, and all five Jacksons. Watch me smash this mic with passion, light my fuse, and watch me.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12: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3: 먹는 즐거움,
12: 잇몸 튼튼 이가탄.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16: 080-961-9595.
1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6: 080-961-995. I got my head out the sunroof. I'm blasting my favorite tunes. I only got one thing on my mind. You got me stuck on the thought of you.
17: 아, 제가 여기서 봄을 만나네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눈이 많을 줄 몰라서. 오늘이 드디어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루즈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 사이의 정, 자연과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문명의 발자국을 쉬이 허락지 않는 텐산의 오지 키즐베이트. 아무래도 저기 밑에 배를 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잘 안 보여서 좀 더 들어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도 도로도 없지만
13: 방금 났네 저거.
17: 그래서 더 열망하게 되는 그곳.
18: 마치마 쟤도 그냥 더 다달려.
17: 와, 엔진이 걸리는구나. 오프로드인데 이거 완전.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아름아름 찾아가는 여정. 이제야 가려고 했던 키즐베이트라는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역사 속 시간이 멈춘 곳. 잊혀진 마을 키즐베이트로 떠납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키르기스스탄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이번 여정은 수도 비슈케크를 떠나 키즐베이트로 갈 예정입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인 키르기스스탄. 텐산산맥이 무려 2,300km에 걸쳐있는 내륙국가지만 만년설이도가 만들어진 호수만도 1,900여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이라고도 불리죠. 키즐베이트로 가는 첫 관문지, 카라발타 협곡입니다. 비슈케크에서 약 62km, 2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카라발타라고 부르는 구불구불한 이런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카라발타라는 뜻은 검은 도끼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저희가 가는 길만 협곡을 따라 나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많은 유목민들이 양떼를 이끌고 이 길을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북부에 있는 카라발타 협곡. 유목민들의 여름 목초지로 유명한 수사미르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카라발타 협곡을 지나 약 28km를 더 달리면 이번엔 투아슈 고갯길이 나옵니다. 급경사로 악명 높은 도로라 긴장을 풀면 대형사고,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고갯길 정상이 해발 3,553m, 구불구불한 도로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19: 끝날 뻔한데 이거.
20: 두바이에 네. 듄 베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막에서 네. 타는 거.
19: 네.
20: 두바이에 그런 게 있다면 키르기제는 이 투아슈로 나아가는 그 익스트림.
17: 낙타고개라 불리는 투아슈 고개는 고대 실크로드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넘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마치 천상으로 가는 길목인 듯한 투아슈 고갯길.
19: 와, 와 이거 내가 올라올 때는 잘 실감을 못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너무 느낌이 다르네요.
17: 압도적인 풍광에 사로잡혀 죽음의 도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19: 구름도 보시면 제 높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멀리 보시면 저기 멀리 있는 구름들은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요.
17: 만년설로 뒤덮인 설산의 숨막히는 절경을 품은 투아슈 고갯길. 이 길은 키르기스스탄의 남과 북을 잇는 핵심 도로입니다. 아찔한 산악고개를 넘으면 약 2.2km 길이의 투아슈 터널이 나옵니다.
19: 이런 곳에 터널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길들, 대자연 속에 인간이 만든 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참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2: 길도 날씨도 더 험악해지는 것 같지만 현지인 운전자는 여유만만입니다.
21: 이사님, 아니 손 떼지 말고 앞에. 예.
22: Это нас называется Сусамыр Джайло. За этими горами Арамса. Там горы тоже. Через 7 гор Китай.
2: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텐산 산맥의 수사미르 계곡입니다. 지금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지만 여름이면 초원에 핀 야생화가 천상의 화원으로 탈바꿈시켜주는 곳이랍니다.
21: 눈발을 막 뚫고 왔더니 미지의 세계에 저희가 딱 새롭게 나타난 것 같아요.
2: 수사미르를 지나 약 140km 떨어진 최종 목적지 키질베이트로 향합니다. 설원을 지나 메마른 산맥을 넘고 넘길 3시간. 에메랄드빛 고운 물길이 그곳으로 안내하듯 길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23: 저희는 나린강을 따라서 계속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키질베이트라는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마을이 있다는데요. 그 마을은 오래전 실크로드의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문명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 드디어 목적지 인근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22: 프라야칼리다?
24: 아, 저기 말이 있겠네.
2: 제대로 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24: 차 돌리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 차 확인하고 내려가야겠다.
2: 내비게이션은 정확히 이곳을 가리키는데 내려서 보니 덩그러니 표지판만 있고 마을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요.
25: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1: 아무래도 저기 밑에 배를 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잘 안 보여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텐산 산맥에서 바로 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흐르는 나린강 너머에 마을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길을 찾아 헤매다 현지인이 사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24: 영감함을
2: 뭔가 이분들 키질베이트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26: 나. 뭐 그슬베이.
27: 마시나 가레시나.
28: 자, 휴대폰도 맞노.
27: 가레시.
2: 열심히 수소문을 해 주시던 찰나 마침 이 지역의 주민분을 만났습니다.
26: 바로 뒤로다.
21: 어미 키질베이트 가 보셨어요?
29: 그슬베이 칠에 사서 큰일인데 몇 년 전?
26: 왜 딴 벨리?
29: 벨리. 아, 딱 맞죠. 암니스라이즈. Через перевал вот таких перевалом надо пить. Через перевалом курсай будешь ездить, потом через вот таких перевал.
21: 지금 여기 통신 이게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지도에도 안 찍혀.
26: 그래도 찾아보고 갈 수 있어.
27: 비라 뽑을게.
22: 비라 짓빛다.
21: 계속 한번 가 보시죠.
29: 문찾기 아까 제때 도선춘 체레젤레 바로 님에는 게 찍게.
21: 라마
2: 할머니의 추천대로 산을 넘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이런 험준한 산에도 사람이 살까요?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다가도 계속 가봅니다. 산을 넘고 또 넘으니 가축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 언덕에 자리 잡은 집들이 보입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27: 여기 있다.
26: 수다나다.
27: 나 지금 그래 뭐 어떤 돌고 다루가.
18: Седу прямо туда дойдет.
20: На машине можно, да, проехать?
18: На машине, вот, вот эта тропинка до конца ведет. Больше дорога нет уже.
20: А если здесь можно лошадь кататься тоже, да? Там можно аренда?
18: Аренда на лошади?
20: Да.
18: Четыре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где-то три должно быть. Три.
21: Что?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로 길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시거든요. 뒷길이 저희가 차로 계속 완전히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 겨울을 나기 힘든 곳이라 봄은 이곳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데요.
13: 오, 방금 났네, 저거. 방금. 탯줄도 보이네, 지금.
2: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새 생명의 탄생. 오, 심장 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침 염소들도 주린 배를 채울 시간이랍니다. 겨우내 비축해둔 풀을 참 야무지게도 먹습니다. 축사 안으로 좀 들어가 봤는데요.
21: 와...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와, 아직 탯줄도 보이는 것 같고요.
2: 오, 와. 자연의 위대함에 이어 생명 탄생의 신비함도 길 위에서 만납니다.
21: 한 마리.
2: 제가 오면서 너무 척박하고 생명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낳은 새끼를 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계속 생명은 태어나고 삶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온 저희가 안쓰러웠는지 결국 데려다 주시겠다는데요. 여기 정말 험한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고 왔던 차는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대신 이 차로 저희를 한번 태워주신다고 하거든요. 보기엔 낡고 볼품없는 승용차로 험준한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아주 튼튼한 차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20: 소련을 대표했던
2: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사이드미러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
20: 아, 이거 이제 컨셉.
2: 아, 컨셉이에요? 네. 아, 올드카.
20: 네.
21: 가라와슬라마
2: 괜찮은 거예요? 이거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21: 아니고
20: 소에 박았대, 소.
21: 아, 소? 자드 예스, 원즈 예스. 센트랄리.
2: 와.

0: 엔진이 걸리는구나. 막 덜덜거리는데.
1: 문제 없습니다.
0: 문제 없죠.
2: 네, 네, 네. 롤스로이스 광고 아세요? 롤스로이스? 엔진에 올라다도 물이 쓰러지지 않는 거. 아, 이거 쓰러졌어.
3: 풍량불 다 챙겨주세요.
4: 저희 차량에서 필요한 것들만 챙겨 옮겨 실습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키즐베이트로의 여정.
0: 가봅시다.
5: 시티만 다이렇게 나비와 있지. 날씨 나갔다.
2: 안되시고
5: 행운을
2: 빈다고.
6: 쿠션 좋아. 쿠션
5: 또 빼.
4: 나. 다시 산길을 달립니다.
0: 대중교통 환승하듯이 저희도 산자락에서 환승을 하고 올라갑니다.
4: 실크로드의 번성했던 시절에도 오로지 말과 당나귀를 타고 오갔다는 오지 중의 오지, 켄산의 키즐베이트.
0: 야, 오프로드인데 이거 완전.
2: 이거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0: 이게 오프로드. 네.
2: 오직 키리에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0: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험난한 길을 갈 줄 몰랐어요.
4: 미지를 향해 떠나는 개척자의 마음처럼 갈수록 설레고 더 기대가 됩니다.
2: 저 앞에 뷰 보이십니까?
0: 와, 다시 설산을 오르네요.
2: 이 맛에.
0: 와.
4: 풍경 감상도 잠시.
0: 아이고. 산사태가.
4: 생각지 못한 낙석 구간을 만납니다. 이곳 주민답게 별일 아니라는 듯 먼저 돌을 치우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거들어 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길이 정돈됐는데요.
0: 이렇게 돌이 막 산사태 때문에 막혀 있는 게 흔한 일이에요.
7: 다 무치나 딱 сделает дорогу, да?
8: Конечно, сделает погрузчик это.
4: 산에 사는 사람들의 숙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에 산을 터전 삼아 산다는 이곳 사람들입니다.

0: 이 고개만 넘으면 이제 크슬베이 마을 쪽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 아이고.
1: 차를 얻어 타고 산을 넘길 2시간 남짓. 외부와 단절된 채 오로지 자급자족하며 가축을 키우고 생계를 꾸린다는 잊혀진 마을 키즐베이트. 이번엔 염소떼가 찻길을 이용해 이동 중입니다. 한창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모양인데요.
2: 야, 이 색깔이
3: 주말이네.
2: 아, 스콜가
3: 미눗.
1: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키즈베이트라는 마을이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덕을 넘으면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 다가가는 느낌이 납니다. 저 멀리 만년설로 뒤덮인 텐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텐산의 비호 아래 숱한 세월을 보냈을 키즐베이트 마을이 발 아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텐산 산맥을 바라보면서 멀고 먼 험한 길들을 오다 보니까 드디어 키즐베이트라는 마을을 만났습니다. 자연 속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인간이나 문명이나 그런 것들과 멀어진 다른 삶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돌 하나에 차가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야 몸소 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텐산을 마주하니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이래서 자연은 위대하다라고 하나 봅니다. 위대한 자연을 식탁 삼아 출출해진 배를 잠시 채우고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메뉴는 바로 한국 라면.
2: 라면 잘 끓이시나요? 라면 그래도 뭐 자주 끓여보니까. 네.
1: 고도가 여기가 몇 미터 정도라 했었죠?
4: 지금 3천 이상입니다.
1: 3천이 넘어. 네.
4: 그래서 돌로 꼭 눌러야 되고. 네.
1: 고산지대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돌로 눌러줘야 한답니다.
4: 우리 잘 못 끓이지.
2: 아, 너무 좋습니다.
4: 넣어보시죠.
2: 이거야.
1: 아, 냄새 좋습니다.
4: 해발 3천에서 맞는 한국의 향. 야.
3: 아. 따다. 아.
1: 잘 익었다. 해발 3천미터에서 먹는 이 라면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림 같은 풍경에서 라면을 먹으니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3: 와,
1: 제가 예전에 사과를 먹으며라는 시를 본 적이 있어요. 사과 한 입을 먹고 사과 나무를 키운 햇살의 따스함, 그리고 뭐 나무를 감쌌던 겨울의 눈송이, 그걸 같이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 텐산 산맥의 시원한 눈맛, 그리고 이 따스한 푸른 초원의 생명력을 저도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3: 와, 눈물 납니다.
1: 이 맛이 참 그리웠습니다. 라면 한번 먹고 풍경 한번 보고. 제 평생 이 순간 이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인생 라면입니다. 다시 길을 재촉해봅니다. 고지가 코앞이건만 또 방해물이 등장하는데요.
5: 이거 올라올 수 있겠어?
6: 아, 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7: 안 될 것 같은데.
6: 아저씨 자기 어떻게 돌아오냐고.
5: 큰일 났네.
6: 네.
1: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결국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찻길을 점령한 범인은 바로 쓰러진 나무들입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길을 막았는데요. 저희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기사님도 이제 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결국 각자 짐을 짊어지고 아랫마을까지는 걸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이젠 나타날 법도 한데 아직 더 가야 한답니다. 뜨문뜨문 산자락에 털을 잡고 사는 키즐베이트 사람들. 당나귀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7: 나무에서 가지지?
8: 들어오시라고.
7: 이거, 이거. 가지지 못 지지, 지글래.
8: 가래.
7: 나 가지지, 너. 나 가지지, 뭐, 두심. 나 가지지, 뭐, 스트레임.
1: 외지인의 발길 드문 이곳에 그것도 한국인이라니 그냥 보낼 순 없다는데요. 아,
9: 쇼우 제 꾸셜 일리 그들.
7: 뭐 쇼우 제 꾸심. 스마미 뭐 좀 꾸실.
8: 아, 우리랑 먹으려고. 우리랑 좀 먹으려고.
7: 스마미. 아, 또. 스마미. 아, 왜 откуда? Вот я сумаляк.
8: 아, 스물륙이라고.
1: 아, 얘 얘는 맛있어요?
7: 노르지라는
1: 명절 전날 먹는 음식으로 햇밀이 주재료인 수물록.
10: 아, 상당히 걸쭉한 꿀물 느낌이 나요. 여기 설탕 없다고요?
7: 스피르바 쉐니츠

0: 못하게도 흔쾌히 귀한 당나귀를 내어주시겠답니다. 한창 여유를 누리고 있을 시기에 갑자기 바빠진 당나귀와 아이들.
1: 왜 잡수는 거야?
0: 능숙하게 당나귀를 몰고 오더니 길 안내까지 자처하는 9살 소녀 백타 씨. 한 마리엔 짐을 싣고 다른 녀석에겐 몸을 맡기기로 합니다.
2: 저희 마을길 잘 좀 안내해 주세요.
3: 됐어.
2: 믿어도 돼요?
3: 나 우치체 까까타스. 아, 뭐 시야지
2: 뭐 다. 아, 그래도 뭐 다리 길어서 저는 뭐 바로.
0: 우습게 봤는데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2: 나훗맛. 말보다 덩치도 작고 다리도 짧은데 생각보다 속도도 말과 비슷한 것 같고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다시 당나귀를 타고 켄산이 꼭꼭 숨겨둔 오지 마을 키즐베이트로 갑니다. 백타 씨는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3: Здесь природа, я здесь родилась, я здесь выросла.
4: 여기 자연도 이쁘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мечта какая?
3: Мне мечта стать врачом и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вылечить всех болезненных.
4: В мире, да?
3: Да.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Это спасибо, да?
2: 아,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3: 아, да,감사합니다. Это спасибо.
2: Салам. Салам сызып.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5: 사랑합니다.
3: 사랑합니다.
5: Я люблю вас.
3: I love you.
5: 사랑합니다.
3: 사랑합니다.
2: 와, 너무 잘하는데요?
6: 너무 잘한다.
0: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길을 청하니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때때로 출연하는 야생 당나귀도 여행길에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당나귀를 타고 냇물을 건너니 마치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 키즐베이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깊은 산골짜기의 오지 마을 키즐베이트의 이장님 댁을 찾아가 보는데요.
7: 아, меня зовут Сынчэл.
8: Да вы вот на горах вот поворот и потом на лёдке.
3: Но жақтан кетсекпін.
9: А кім мен жетіп кетуді жаққа?
3: Мен жетіп кетемін.
9: Жаққа ғой. Қанша арасын аяқта су шығып кеткенде.
0: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2: 오늘 할아버지가 저녁쯤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랑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Привет.
2: 안녕하세요.
3: Салам.
10: Салам.
3: Салам.
2: 안낫.
3: 아살람 알레쿰.
10: 알레칸.
2: 알레칸.
3: 알레칸.
2: 어?
3: 알레칸.
10: 알레칸. 똑같은데. 알레칸. 알레칸.
3: 알레칸. 아이사빠르. 아이사빠르.
0: 한창 아이들에게 키르키지어를 배우는 사이 따사로웠던 햇살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0: 저 멀리 이제 염소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느리게 내려오네요. 내려오면서도 풀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먹을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염소떼들.
2: 가만히 있어라, 야가.
0: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2: 야, 책!
0: 책!
2: 책!
1: 저도 염소머리를 거들어 보는데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축사로 기가 완료.
0: 할아버지 체력이 대단하신데. 체력이 대단하신데요. 이제 좀 뛰어다녔더니 막 숨이 차는데.
1: 집으로 돌아온 가축들도 돼지도 고요한 정막만이 감도는 밤이 됐습니다. 야! 뜻밖의 손님을 맞게 된 며느님. 촬영이 좀 쑥스러운가 봅니다.
3: 아, 계란이네.
1: 저도 식사 준비에 손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0: 여기 음식들도 있는데 일부러 여기 시원하게 하려고 드신 거세요?
4: 나 슬파.
0: 지금 여기 샐러드도 있고요. 아, 이거는 토마토 같습니다. 토마토. 이거 시도했다.
4: 마슬라.
3: 버터.
0: 마슬라. 마슬라라는 버터도 같이 지금 여기에 보관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전기가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1: 전기는 없지만 이렇게 자연 냉장고가 있으니 다 적응하며 살게 되더랍니다.
0: 끝났어요? 잘 갔습니다. 혼자 하셨으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2: 일단 쿠키는 사카지. 사카지. 오브 시마온 두다 사지.
1: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 전등을 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인류 최초의 국수라는 라그만입니다.
2: 짠!
1: 제가 도와서 그런지 더 꿀맛입니다.
0: 배고파는데 너무 맛있어요.
2: 비슷해. 미스터 카레인 노가트 죠 그르그스 노가트.
0: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얘 뭐예요?
2: 얘 아니면 밀라고는 누구 부자.
0: 항상 이렇게 드시기만 하고 음식 이름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다 보니.
0: 아니 왜 어디 가세요?
1: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산답니다.
0: 아니 제가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1: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다네요.
2: 가약당일 빠르보다를 왜가 수라지? 한집이 빠르보야. 지르바 브린치 그림다 엘렉트리에너지가 좋아 들어왔다 비슷해. 졸졸. 했던 거로서 왜가 좋아 좋아서 비슷검.
0: 내일 저 마을 구경하면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요?
2: 이때면 돌아와난 걸 세기스테 불러.
0: 아, 예, 예, 예. 아침 8시. 네, 예, 괜찮습니다.
2: 예. 식기를 다이다이브스 약간 우이다르 다이다이브스
0: 괜찮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1: 언제 어디라도 가족처럼 반겨주는 인심 좋은 키르기스인들입니다. 오지 마을 키질베이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단했던 여정 탓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기만 한데요. 그래도 어제 약속한 게 있으니 서둘러 나가봅니다.

0: 네, 푹 잤습니다. 어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바로 눕고 바로 잠든 것 같아요.
1: 잠에서 깨기 위해 텐산의 만년설이 녹아 흐른 물로 세수를 하는데요.
0: 정신이 번쩍합니다. 와.
2: 도전할 따뜻한 물.
0: 그래, 구다.
2: 뭐냐, 그나저 알아왔어.
3: 그래서
2: 웃어. 야, 옥달면 약세. 지금 니가 들어오고 나면 미액대 저가람 사나구나, 오버네. 니가 들어오고 난다.
1: 염소술을 세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3: 세기 석센 비르.
1: 다행히 잘 세었나 봅니다.
0: 아, 이게 한 마리씩 나올 때 세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아, 이게 끝이 아니네.
1: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결국 숫자를 잊고 말았습니다.
0: 놓쳤습니다.
2: 숫자 50. 맞아. 숫자 50.
1: 알고 보니 염소를 내보낼 때 따로 세셨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들에게 염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산이니까요. 봄이 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겨운에 자란 염소 털들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3: 뜨거타비론 뜨거.
2: 오.
3: 오.
2: 아.
3: 뜨거타.
2: 오.
3: 오.
2: 네.
0: 아. 시작은 머리부터.
3: 아니 зима, когда зима будет, вот так уходит там пух. Килограмм 200, 500 сомов, наверное.
0: 괜찮아, 옛날 털이야. 안 아파.
3: 오, попробуй.
0: 아,
1: 네. 저도 한번 염소 털 빗질에 도전해 보는데요.
0: 예, 한 마리 털 뽑는데 보통 몇 시간
3: 걸려요? 30분. 30분이요?
0: 30분이요?
3: 네.
0: 저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3: 셀리 됐나?
1: 이미 빠져서 뭉쳐있던 털을 이렇게 속가내듯 정리해주면 염소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답니다.
3: 1 штука 5000 сом. Если большой 10000. Мы соберем еще пух. Они через 10 или 20 дней они рожают что еще. Еще маленький будет. Когда большой будет, мы продаем и маленький останемся.
1: 속가낸 털은 이렇게 모아서 팔면 돈이 된답니다.
0: 이렇게
3: какой длинный? Это второй сорт. А маленькие такие, они первые сорт.
1: 양털처럼 염소 털로 만든 카펫이나 캐시미어 제품이 큰 인기니 잘 키운 염소 한 마리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데요. 이번엔 말을 타고 소몰이에 나서 봅니다. 소는 겨운에 메말랐던 땅의 풀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곳으로 몰고 와 영양 보충을 시켜준답니다.
0: 지금 보시는 이 더미들이 지난 겨울에 모아두었던 건초 더미입니다.
1: 그래서 봄이 오길 학수고대하는 건 가축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오즈의 키즐베이트.

0: 펜산의 키즐베이트에서 나고 자라 이곳이 인생의 전부요. 낙원이라는 할아버지.
1: 난 그타이들 келип кырыынан жок болуп кеткенде. Анан азыр да көп көбөйүп атат. Берде свет жок, жол жок, ошон үчүн элдер келбейт да. Ушу менен ашып тиякта түшкөн тияка. Анан кийин союз тараганда эн жол жок, көл кес болуп калды. Аны биз кале бердик деп аякта жол жок эчтеке. Эми ыңгайлуу да жашап атырык да. Кенен таза аба, таза аба,
2: таза аба.
1: Экология таза,
2: таза.
0: 마을을 떠나지 않기를 선택한 할아버지처럼 여기 사람들은 이곳이 생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랍니다. 이제 키즐베이트를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배를 타는 곳까지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데요. 저희가 힘들까 봐 짐까지 말에 실어 주십니다. 이쪽으로 올 때는 산을 두 개를 넘어서 왔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길로는 배를 타고 또 나갈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키즐베이트로 들어올 땐 산봉우리를 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알고 보니 배를 타고 나린강을 건너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답니다.

0: 지금 저희가 지나오면서 본 동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오래전에 실크로드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오갔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상인의 발길이 머물며 번성했었던 키즐베이트.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아 지금은 외부와 단절된 채 잊혀진 마을이 됐습니다.
1: 와, 드디어 강이 보입니다. 아, 진짜 이 반전이 끝이 없는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바로 뛰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0: 약 3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처음 키즐베이트로 가는 길목을 찾아 헤맸던 나린강에 도착했습니다.
2: 에이! 들어가!
0: 배를 타려면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수밖에 없답니다. 저 멀리서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1: 저도 섬에서 많이 배를 타고 와봤는데 보통은 차를 싣잖아요. 이렇게 소를 싣고 오는 배는 정말 앞으로도 더 볼 수 없을 광경일 것 같습니다.
0: 키즐베이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진귀한 광경입니다.
1: 고맙습니다. 한번 안.
3: 드라크바.
1: 감사합니다.
3: 나와 약쇼아.
1: 에,
4: 약쇼아. 한번 빨게.
3: 약쇼아. 에.
0: 힘겹게 찾아온 만큼 떠나는 길이 못내 아쉽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요.
1: 제가 이 마을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정,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삶들을 같이 배우고 온 것 같고요. 이 배낭 안에 평화와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항상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들을 가득 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0: 펜산의 키즐베이트 사람들이 베푼 온정과 감사의 마음을 배낭에 가득 담고 저는 또 새로운 길에 오릅니다.
1: 샤르칠렉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때묻지 않는 순수한 자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5: 장난 아닌데?
1: 와, 저기 양떼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 넓은 그 큰 상이 꽉 찼습니다.
5: 이거 저희 아까 잡은 양.
6: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7: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8: 디스크 파열입니다.
7: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9: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0: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9: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9: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11: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9: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2: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3: 렛츠고!
14: 야, 대박!
15: 그래,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부산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지난해 재선거에 이어서 3파전 리턴 매치로 치러집니다. 사상 첫 4선 교육감 도전에 나선 현직 후보에 맞서서 다른 후보들은 기초교육 회복과 교육행정 전문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 주요 공약과 쟁점을 황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 사상 최초로 사선 교육감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 재임 기간 최대 성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완성과 코로나19 시기 IT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으며 10년 성과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1: 앞으로 4년은 부산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을 잘 해낸 사람, 앞으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 교육 대전환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인 정승윤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자녀교육까지 부산에서 마친 진짜 부산 사람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2: 교실을 자신의 어떤 정치 이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 이념이나 정치 구호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최윤홍 후보는 35년간 교육행정을 맡아온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지도감독기관에서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지원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3: 지난 35년간 저는 교육에만 종사해왔습니다. 주로 초중등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었고요. 교육은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제가 가장 교육행정에서는 전문가 아닐까요?
0: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AI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을 꼽았지만 김석준 후보는 인문학적 소양을, 정승윤 후보는 문해력을, 최윤홍 후보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는 질문에도 세 후보가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1: 무엇보다도 학력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우선 학교 간에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 역시 그거 아니겠어요? 기초 기본 교육의 확대입니다. 교육은 반드시 학생들의 어떤 배움의 장이고 성장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판단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3: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에게 신고를 하면은 즉시 교육청에서 달려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주고 선생님은 오롯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0: 세 후보 모두 사법적 논란에 관여돼 있는 만큼 각 후보가 갖고 있는 변수와 이에 대한 반론 검증도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입니다. 김석준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1심 판결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따른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입니다.
1: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를 하고 검찰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한 그 기소 내용을 법원이 거의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지난 선거에서 교육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윤홍 후보는 재판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소명할 것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3: 제가 소명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아직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0: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0: 의혹을 받고 있는 정승윤 후보는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며 삭발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1: 밤에 저녁 9시에 1시간 정도 있었다 거기도 발표돼 있는데 혼자 갔습니까? 여러 명이 갔어요. 거기서 그거 이야기한다? 정신 나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소설 쓰지 말라고. 정말 소설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0: 사상 최초 4선 교육감의 탄생이냐, 교육의 기본을 강조하는 보수 법조인이냐, 35년 경력의 교육행정 전문가냐,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2: 네, 대구 역시 3파전 구도로 치러집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에 맞서 구청장 출신의 행정가와 교원노조 지부장 출신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특히 강은희 교육감 8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된 IB 교육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3: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IB 교육. 여러 과목을 연계해 학습하고 서논술형이나 구술형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8년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으로서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대구 초중고등학교에 이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강 후보는 임기 동안 다져온 IB 교육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고도화해 이른바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IB의 장점은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학교 체계와 대입 체계까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서 KB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KB가 완성이 된다면 IB처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개념 탐구 기반의 수업과 학습 주도성이 키워지면서도 AI 시대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인재로.
3: 하지만 다른 두 후보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 서구청장을 두 번 지낸 서중현 후보는 IB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작 일반 교육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IB 교육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학교 경영하시는 분들도 IB 교육 시스템에 그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 비용 부담을 해버리면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또 학교육 본연의 어떤 그 일들에 예산을 쓸 여유가 거의 없어요.
3: 전교조 대구지부장 출신 임성무 후보 역시 IB 교육 확산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 후보도 IB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국가교육과정을 학교교육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6: 공교육이 잘 되도록 국가교육과정이 충실히 되도록 하는 지원하는 일이 교육감의 역할인데 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이 IB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수가 국가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장학사보다 더 많습니다. 이럴 정도로 모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3: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의 색깔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강은희 후보는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책임지겠다며 정서회복과 인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4: 자기 이해와 감정조절, 타인과의 공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마음 처방 그리고 마음 약국 이런 부분도 더 보완해서.
3: 서중현 후보는 AI 로봇 기술 특화 학교를 만들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를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키워나겠다는 계획입니다.
5: 인력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뒷받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AI 로봇 시대가 앞으로 더 구체화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구에서 AI 로봇 학교에서 배출해내고 한 10개 교까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3: 임성무 후보는 무엇보다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을 줄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6: 최소한 1학년, 2학년 교육 학급 단계 학생 정원은 16명 정도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3학년, 4학년의 수학이나 국어가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 교과를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서는 2교사제를 적용하고.
3: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교사 개인이 아닌

0: 교육청이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BS 뉴스 김창우입니다.
1: 네, 이상으로 5월 26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기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봄이 왔네요.
12: 약간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요.
13: 코가 찢어질 듯한 고통.

0: 입으로만 숨 쉬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해요.
1: 숨 쉴 틈 없는 코막힘.
2: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에요.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스러운
1: 마음의 상처까지 타고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정체는
3: 코는 일단 그 호흡기의 첫 번째 그 통로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가장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무조건 그건 아주, 아주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코는 뭐 공기청정기, 가습기, 온도 조절기, 화재경보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1: 그런데 말이죠. 아침부터 코를 푸느라 정신이 없는 성남님은요. 말 그대로 코와의 전쟁 중입니다. 하루 동안 코를 푼 휴지를 모아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코가 아픈 느낌입니다.
4: 어우, 팽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 소프나 소리라 그럴까? 막 이렇게 찌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코 푸면 내 코가 아픈 것 같아. 막 이렇게 내 코가 찌르는 느낌.
5: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같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
6: 눈물까지 나야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
5: 아,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도 막혔잖아요. 이게 풀면 이게 빵 뚫려가지고 뭔가 사이다 먹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가 잔해가 남아서 여기 그냥 꽉 막고 있는 느낌?
1: 코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자면서도 계속된다는데요.
5: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코를 푼다거나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부분이 지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다 보면 입이 건조해서 막 정말 막 들러붙어요.
3: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더 힘들어져요. 숨이 가빠지죠. 뭐 입이 마르는 거는 뭐 그 같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확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7: 그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 마셨어요?
4: 왜 날 보세요?
5: 네. 그냥 정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세 번. 그냥 비정상적 비주류까지 하면 뭐 여섯 번, 일곱 번. 건강을 위하여.
8: 위하여.
1: 일주일에 여섯 번이나 술을 마신다고요?
5: 아,
4: 이제 포기라 그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5: 저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지속을 했는데 입서부터 코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안 일어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3: 그래서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술을 드시고 자면은 잠은 바로 오는데 또 잠이 빨리 깨요. 그러니까 잠을 유도는 잘하는데 지속을 못 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피돌기를 빨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돌기가 빨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 안에 피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코 점막이 점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가 막히게 됩니다.
1: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자연히 흐르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코는 더 막히게 됩니다.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마시지만 코는 더 막히는 이 악순환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5: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영을 하면서부터 소독약에 대한 그 물 냄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일단 불편했고요. 자꾸 코를 제가 비비게 되는 자꾸 간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비다 보니까 이 안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코딱지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겼어요.
3: 코에 생기는 모든 증상은 비염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간지러움 모든 건 다 비염의 증상인데 감염성 비염,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많은 사람한테 꼭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그런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코 안에 X 있어요. 오른쪽에도 X 있고 왼쪽에도 좀 X 있고.
1: 충격적인 검사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이만 내신 여섯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먼저 사남매 아빠 상원님입니다.
8: 코가 항문에 많이 막혔습니다. 왼쪽이 아예 지금 119 가기 직전입니다. 콧물이 그냥 주룩주룩 셉니다.
7: 지금 콧물이 새고 있는데.
8: 네. 보여드릴까요? 아, 와이프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네.
1: 아, 정말 콧물이 흐르고 있네요. 같은 시각 사남매 중 첫째 시우님이 일어나는데요. 코도 풀고 아침부터 아주 바빠 보입니다.
9: 새벽에 코 푼 거 휴지들 좀 쓰레기통에다 정리한 거.
6: 자는데 주변에 휴지가 네. 있겠네요.
9: 네 맞아요. 쓰레기통도 있고 휴지도 잘 때 머리 위에다 놓고 써요.
1: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두 사람의 콧물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데요.
10: 어렸을 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콧물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사용했고요. 너무 감기인 줄 알고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3: 감기의 경우는 그 다른 코 증상도 다 있지만 전신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채기 콧물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 증상만 있죠. 그 감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10: 알레르기였던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알레르기, 비염 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3: 알레르기 비염이란 것은 어떤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어떤 특정 원인, 그걸 우리가 항원이나 알레르기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복이 돼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은 그 비염 증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알레르기 비염이고.
1: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시우님을 위해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아빠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요.
11: 아 일어나. 일어나.
0: 지아는 비염이 없어서 좋겠다.
11: 응.
0: 그지?
1: 응. 그러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비염이 없나요?
12: 비염 없어?
0: 응. 다시 나타나지 않아.
3: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손한테 갈 확률이 한 30에서 40%. 양쪽이 다 있으면 한 60% 이상으로서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전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1: 알레르기 비염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전되는데요. 2022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성비는 남성이 약 48%, 여성이 약 52%입니다. 두 사람이 콧물로 가장 힘든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는데요.

0: 또 아빠 시작됐다. 아빠 또 나온다. 씨.
1: 원래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국물이 나오시나요?
0: 무조건이죠. 뜨거운 거가 들어가거나 약간 맵거나 그럴 때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 다른 거 먹을 때도 콧물 나온 것
2: 코는 코에 생기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뜨거운 김이나 어떤 매운 음식도 하나의 코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게다 일종의 비특이적 자극인데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병 환자는 아주 그잘 반응을 해요. 특정한 어떤 항원이 아니고 이런 그 비특이적 항원에도 반응하는 게 코도 좀 막히게 되고 콧물 자체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3: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건 역시 비염의 일종입니다.
4: 저도 매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와요.
1: 지금은요?
4: 지금은 좀 나온다.

0: 야, 더러워? 아빠랑 오빠랑 같이 먹으려니까 더럽지? 괜찮아? 고마워.
1: 왜 도망가? 지아야, 왜 도망가? 지아야?
2: 하루빨리 두 사람의 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의 김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50가지 항원이 담긴 액체를 떨어뜨리고 바늘로 작은 상처를 낸 다음 반응을 살피는 검사인데요. 특정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요.
3: 너무 간지러운데.
2: 역시 시우님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 많이 간지러우세요?
5: 아, 엄청 간지러워요 지금. 네.
2: 상원님 역시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6: 너무 신기하다.
2: 평생 있는지도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했습니다.
7: 대부분의 증상이 다 똑같거든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이 사실 비염 환자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비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알레르기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2: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는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6: 입으로 숨을 쉬고, 왜 콧물이 훨씬 많구나.
2: 보이시나요? 시우님의 오른쪽 코에는 콧물이 가득하고 왼쪽 코에는 빨갛게 딱지가 앉은 모습까지 보입니다.
7: 코 안이 콧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왼쪽은 콧물이 많다가 이제 슬슬 그 딱지로 져가고 있고 코피도 좀 나요. 코피도.
2: 가끔 흐르던 코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8: 저 방금 코 건조할 때 풀어가지고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좀 코피 묻어 있어서.
7: 아 진짜.
8: 네 지금 코피 좀 새고 있어요. 이 정도 났는데.
7: 이게 코피가 아마 자주 날 거예요.
8: 네.
7: 왜냐면 이게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이 약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코도 많이 푸니까 코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코 안에 이제 아까 코피가 난다고 했으니까, 네. 연고를 좀 발라주는데, 그런 연고의 목적은 코의 보습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코에 대한 그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2: 잠시 후 코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코 보습 방법을 공개합니다.
7: 가습기는 거의 안 켜죠. 켜요, 안 켜요?
8: 가습기요? 네. 없어요, 가습기. 없어요.
7: 그러니까 이렇게 코가 건조한 것보다는 습도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가 사실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코 안에 있는 그 항원이나 뭐 콧물이나 그런 걸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 있는 환경을 좀 먼지가, 진먼지 진드기가 좀 적게 그렇게 좀 더 약간 만들어야 돼요. 그 비염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우리나라에는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 집 안에 참 진드기가 많아요. 카페트에도 많고 특히 그 커튼 같은 것도 천으로 된 커튼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트리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매트리스를 사용할 거면 그에 대한 청소를 또 잘 해줘야 됩니다.
2: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비염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위한 특급 솔루션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진료실. 코 내시경을 확인한 성남님의 코 상태는 어떨까요?
7: 아이고, 오른쪽에도 무릎이 있고 왼쪽에도 좀 무릎이 있고 코 안에 혹이 있어요, 혹. 근데 혹이 이게 뭐 악성이나 그런 혹은 아니고 양성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릎이라 그래요, 우리 흔히 우리가.
9: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그 소독약에 대한 부분이
3: 혹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요?
7: 과연 수영장 무르기 이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무르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딱 생겼느냐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수영장 무리도 들어오니까 그런 찬 거하고 자주 코에 자극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코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병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염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그 축농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농증이 농이 쌓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축농증이 생기는 게 어딘가 코 안에가 좁아져가지고 농이 자꾸 그러니까 원활히 빠지지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점점 물성분은 이제 나가고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만 남겠죠. 이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2: 심각해진 성남님의 표정.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 냄새 맡는 것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3: 네, 많이 떨어집니다.
2: 실제로 성남님의 후각은 기능이 떨어졌을까요? 아내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9: 된장, 간장, 식초, 참기름.
2: 성남님은 어떨까요?
10: 식초. 간장?
11: 간장이요?
10: 네. 된장?
11: 된장이요?
10: 네. 그냥 뚜렷하게 이 냄새다. 식초 말고는 모르겠어요.
7: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결국 이 상부, 요 위쪽에 네. 공기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물혹이 막아서 냄새를 못 맡는 거. 그리고 또 축농증이 오래되면 이런 후각 신경 자체가 또 망가집니다.
10: 네.
2: 점점 심각해지는 성남님의 표정. 좋은 내용은 없나요?
3: 잘 수술을 하면 그 완치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7: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축농증의 재발률이 이거는 한 10% 정도밖에 보진 않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3: 네.
7: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런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는 훨씬 완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 9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7: 근데 뭐 당장 수술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동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생활에 대한 습관. 코 안도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네. 코를 풀 때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세게 푸시던데 한쪽씩 한쪽씩 살살 푸시는 게 코피도 안 나고 더게 안전합니다.
2: 네 번째 귀하신 몸. 응? 조용하네요. 아침마다 고통스럽게 코를 풀었던 다른 귀하신 몸들과는 달리 여유롭게 환기에 청소까지 하시는데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0: 잘 주무셔서인지 개운해 보이시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씁니다. 이 정도면 모범 사례자 맞죠? 그런데
1: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봄, 가을만 되면 아주 삶이 불편할 정도로 괴로워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일 괴로운 게 콧물이 계속 나는 거죠. 콧물이 풀어도 또 나고 풀어도 계속 나는 거예요.
0: 콧물이 가장 많이 난다는 식사 시간.
2: 아, 맛있게 드세요.
1: 잘 먹겠습니다.
0: 레영님은 15분 동안 식사를 하면서 3분에 한 번씩 총 6번 코를 풀었습니다. 10번입니다.

0: 아, 휴지를 옆에 두신 이유가 있었네요.
1: 딴 사람이 수저가 있는데 난 이
2: 휴지를 꼭 옆에다 둬야 식사할 때 항상 콧물이 나니까.
1: 40대 후반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50대 후반부터는 아주 심하게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비염은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진짜 그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스러운 병.
0: 고래형님 역시 3개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설문검사에서 40점을 기록했습니다. 4명의 사례자 중 비염 때문에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데요. 게다가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 개고양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고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나무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이런 게 콩이나 땅콩에도 좀.
0: 개, 고양이, 자작나무, 개암나무, 땅콩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 3월 말이나 4월 달 되면 막 눈 때문에 안과도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3: 그게 아마 다 그 알레르기가 그 나무 위에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0: 심지어 고래형님이 즐겨 찾는 수목원에도 자작나무가 있었는데요.
3: 사실은 그런 병이 있으시면은 한 3월 말부터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알레르기를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드셔야지 아마 4월 달 돼서 아마 증상이 훨씬 나실 거예요.
1: 그러겠어요.
3: 예.
0: 그런데 고래형님은 40대 후반에 증상이 시작됐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그때 생긴 건가요?
3: 나이가 이게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노인성 비염도 많이 생기긴 생겨요. 연세가 한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비염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전체 비염 환자의 한 15%가 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염입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걸려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지기가 쉽고 또 식사할 때가 참 불편한데 자기가 그러니까 워낙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뭐 딴 일 하다 보면 좀 흐르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콧물의 양이 아주 증가하는 물 같은 콧물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그런 거 다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면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그런데 교수님이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3: 근데 사실 코 세척을 할 때는 수돗물이 가장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아, 맹물이.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 이제 세척을 할 때 겉에만 거의 사실 땅 이렇게 들이마셔도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생각보다.
0: 수돗물로 얕은 콧속만 씻어내는 코 세척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코 세척,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비염의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올바른 코 풀기, 코 세척, 코 보습까지 코코코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3: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올바른 코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그 OX

0: 섹스 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풀기에 대한 건데요. 양쪽을 다 막고 깊은 곳까지 다 풀어내는 게 좋다.
1: 매일 코를 푸는 네 사람 사이에서도 답이 갈리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0: 양쪽으로 세게 풀면 역시 그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씩 해가지고 그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 때 이런 티슈보다는 물티슈 종류가 더 낫긴 나요. 아무래도 이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1: 코는 한 번에 세 개 풀지 말고 살살 여러 번, 가능하면 촉촉한 물티슈로 한쪽씩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예. 휴지로 푸는 것보다 물티슈로 푸니까 코에 상처도 안 날 것 같고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0: 다음으로는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세척은 매일 하는데 급하면 맹물이라도 하는 게 좋다.
1: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0: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의 그런 그 물을 생리식염수라 부릅니다. 그게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맹물 말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 그냥 맹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코 안에 있는 미세섬모가 운동을 하지 않게 돼요. 미세섬모가 운동을 해야지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런 청소 기능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꼭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금도 가능하면 그 약전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소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정수분의 수돗물도 꼭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1: 다음 문제입니다. 코 세척은 찬물로 해서 코 안에 붓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다? 아니죠. X입니다.
0: 너무 찬 걸 갑자기 코 안에 붓게 되면 코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콧물이 더 증가하고 해서 가능하면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적하고자 하는 코를 약간 15도에서 20도 정도 약간 위로 하세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크 소리를 내셔야 돼요.
1: 크 소리는 왜 내나요?
0: 코 세척을 할 때 한쪽 콧구멍으로 물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가 하나의 그 폐쇄 공간, 닫혀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려면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그쪽을 닫아줘야지만 한쪽 코로 넣는 게 반대쪽으로 원활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크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세척하고 싶은 콧구멍이 위로 가도록 고개를 돌리고 크 소리를 내면서 코 속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어줍니다.
3: 훨씬 시원하고 뭔가 안쪽에가 촉촉해진 기분이 나서 네,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코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코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환자는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 보습을 할 필요가 없다.
1: 정답은 또 X입니다.
0: 그 연고가 대부분 바세린 성분이에요. 이게 잘 녹아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에까지 넣지 말고 코 털난 부위에만 발라서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또 녹아줘야 되니까 약간은 고개를 뒤로 제껴주는 게 더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1: 바세린 성분의 보습제를 적정량만 면봉에 묻힌 뒤 코털 부근까지 발라주고 목을 뒤로 기울여 녹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2: 목에 시원한 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느낌이 시원해, 코 자체가.
4: 약간의 박하사탕 네. 먹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0: 이런 방법을 꾸준하게 쓰시면 치료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2주 뒤에 얼마나 과연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윤상원, 윤시우님을 위해 준비한 청소 솔루션입니다.
5: 친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 제거해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6: 아, 진먼지를 이렇게 직접?
5: 네.
1: 첫째 시우를 위해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 깨끗하지 않을까요?
7: 제가 이거는...

0: 네.
1: 사원님 부부의 침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친구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2: 자, 일단 간단하게 이불 패드 진행을 해봤고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 뒷머리 잡혔나요?
2: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육안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불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3: 와, 심각하네요, 진짜.
2: 원장이 좀 많이 나오셨으신데, 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보이는 까만 것들이나 약간 노란 것들이 잡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드기 사체가루나 뭐 배설물, 알 등이 이렇게 뭉쳐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4: 충격적이에요. 더러운데요.
2: 이런 진먼지 진드기란 것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이불과 섬유의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1: 털어주는 기능이 있는 청소기도 좋다는데요. 돌아가는 헤드브러쉬, 청소기 살 때 다들 받아보셨죠?
2: 요런 앞에 브러쉬가 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소기를, 일반적인 집에 있는 청소기를 통해서도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작동하면 앞에 있는 롤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그나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빨았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2: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매트리스 사용하시고 인식을 못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불 베개를 털어주지 못하셨고 그냥 세탁만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불 베개나 커버같이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60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좀 추천드리고요. 진드기 살균을 위해서 건조된 이후에 진드기 사체가루 남아있을 알 등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이불을 털어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매주 열심히 이불을 빨고 건조기로 고온 건조를 했지만 털어준 적은 없었군요.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다는 러그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2: 지금 한 10초 정도 밀었을까요? 그죠? 잘 보신 것처럼 러그 상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4: 와.
2: 러그의 지금 단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페트 러그 관리가 따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힘드시다면은 사실은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4: 네, 카페트는 당장 버리는 걸로.
1: 옷방 청소는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거나 막대기로 쳐서 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2: 먼지를 좀 털었는데 먼지 날린 게 좀 눈으로 잘 보이시죠?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분무기 있죠? 쉬운 예로 이제 미세 분무기로 통해서 물을 공기 중에 좀 분사를 해서요.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을 물이 머금어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진 물들을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돌걸레질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실 거예요.
1: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2: 공기청정기 좀 제대로 된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벽 쪽에 딱 붙이기보다는 판상형 이제 공기청정기는 벽 쪽에서 좀 띄워서 틀어주셔야 좋으시고요. 벽 쪽에 딱 붙여서 보통 세워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지를 흡입하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요리하실 때도 꺼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리할 때 발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입자들이 이 섬유로 된 필터에

0: 끼게 돼 있어요. 먼지를 흡입해 주기 때문에 그럼 유막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리 냄새가 이제 배에서 섬유 필터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을 받은 네 사람은 확 달라졌는데요. 정말 꾸준히 매일 양치질을 하듯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을까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성남님, 정말 좋아졌나요?
2: 전에는 뭐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코막힘에 의한 목마름 막 이런 부분으로 깼었는데 내가 지금 저녁에 눈 붙여서 지금 일어난 거야? 할 정도로 한 번을 안 깨고 계속해서 그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자본 적이 언제지? 그리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되게 행복한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1: 코가 막혀 세네분은 잠에서 깨던 성남님이 한 번도 안 깨시고요. 게다가
2: 어제는 처음으로 운동 갔다가 퇴비 냄새를 맡았네. 코가 빵 뚫려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훅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랬지. 상당히 좀 냄새 맡아가지고 나름 감동했지.
3: 네, 단지 본인의 가장 애로점은 음주를 요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1: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꾸준한 코 세척과 코 보습에 절주까지. 성남님의 변화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네요.
3: 코 푸는 횟수가 솔루션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냄새도 잘 맡고 가장 힘들었던 숙면도 잘 취하게 됐고 코막힘 때문에 또 많이 코를 풀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잘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뤄낸 놀라운 변화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2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2: 처음 세척할 때는 분비물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근데 감염할수록 그 분비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4: 아마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축농증에 있는 그 농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 세척하시면서 느끼셨죠? 처음에 농이 진한 게 점점 이제 옅어졌다. 네. 그 뭔가면 이제 자꾸 이제 그 씻어내니까 농의 이제 점도도 약해지고 농의 이제 양도 줄어든 거거든요. 예. 오성나님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꾸 이제 세척을 해갖고 원래 나오던 농 자체가 많이 지금 얇아져 있어요. 그거 봐서는 그 원래 있는 축농증이 많이 개선되면서 증상에 호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 하루에 뭐 10초, 15초 아니면 뭐 10분이라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시간 자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때문에 청소 솔루션까지 받았던 상원님, 시우님도 2주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시경으로 보이는 시우님의 코 속 상처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4: 일단은 왼쪽에 딱지 있는 거, 그 피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네네. 그리고 전에 이 오른쪽에도 뭐 누런 코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보면. 네. 그것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됐고.
1: 네. 가득했던 누런 콧물도 2주 만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4: 해서 지금 그런 보습작용 때문에 이런 그 딱지도 많이 없어지고 누런 코도 자꾸 세척을 해주니까 다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뭐 정상이 있느라고 해도 꼭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자체도 하나의 그 자극이죠.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문제가 되는 게 코 점막을 좀 파괴합니다. 그렇게 지금 파괴된 코 점막에는 다른 어떤 원인들, 즉 항원이 더 들어오기가 쉬워져요. 물론 뭐 바이러스도 들어오기가 쉬워지고 해서 다른 또 비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척뿐만 아니라 또 연고도 잘 발라주고 하면은 훨씬 코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솔루션 기간 동안 상원님과 시우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코 세척과 코보습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코 세척과 코 보습 때문만은 아닌데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확인한 후 집안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5: 나도 바로 치워버렸어.
1: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원님, 시우님 방에는 가습기가 생겼고요. 거실에만 있던 공기청정기도 한 대가 더 생겼습니다.
5: 솔루션하면 돈 더 쓰는 것 같다.
6: 좋아진다니까.
5: 그 정도 해서 코가 괜찮아지면 투자할만 하죠. 네.
1: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달라지자 사람도 달라졌다는데요.
5: 시우는 되게 온순해졌어요, 진짜. 제가 느끼기엔 얘는 진짜 활화산 같았거든요. 막 빵빵 터지는데 요새 진짜 늘 화를 안 내요.
4: 이게 비염이 있으면 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염이 있으면 뭐 성적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비염이 좀 치료되고 증상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5: 사람 됐어요, 이제.
4: 아, 사람 됐어요.
5: 이제 좀, 네. 갑자기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4: 예.
5: 아, 일단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우는 계속 이렇게 저랑 똑같이 클 줄 알았는데 솔루션 받아서 살면서 좀 개선된 환경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네.
1: 코 건강을 관리해준 이후로 옛 사람의 삶의 질 설문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모범 사례자였던 레영님 역시 확실히 콧물이 줄었습니다.
7: 한참 저 비염이 시작되는 계절이 왔는데 지금 약을 먹고 이래서 그런지 전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눈에도 저 가려움증도 없고요.
4: 증상이 없어지면 이게 내가 완전 완치됐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증상이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지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나 어떤 악조건에 또 다시 놓이게 되면은 증상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그 조절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제 4월, 5월 되면 이제 나무가 좀 많아지지만 또 꽃도 많이 피니까 마스크 잘 쓰고 나가시면은 아주 잘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갖고 또 나무도 보고 꽃도 보시고 아주 즐겁게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7: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무만 보면 마음이 항상 푸근해지고 꽃만 보면 항상 즐거워지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찾게 되고요. 봄이 기다려지고. 근데 그때 제일 괴로움이 닥치는 게 이 비염이에요. 제가 인생에 저 이제 살 날이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옛날 같이 뭐 재채기하고 뭐 여행을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대를 갖고 4월을 맞이해야 되겠죠.

0: 매일 꾸준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1: 뛰는 체질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만에 3kg, 4kg가 찌는 것 같아요.
0: 날씬해지고 싶은 돼지?
1: 원래부터 뚱뚱한 체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2: 비만의 원인을 좀 찾고 싶어요. 먼저 죽을까?
3: 체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혈당을 볼 수 있거든요.
4: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드릴게요.
3: 내 무의식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면 안 돼요.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5: 다른 거 간식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드세요.
3: 달라지거든요. 체질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6: 탈출은 체질 이제 안녕.
7: 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

0: 시기네. 와.
1: 이야.
2: 이사람 그래 들어간 이분의 특한 계리지.
3: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4: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저 뭐야?
4: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5: 이리 오너라.
6: 어? 우와.
5: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0: 아유, 머리 떨어지겠는데요?
1: 반갑드려요.
0: 자, 어이, 무겁네.
1: 하나 한번 보시고.
2: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3: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5: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6: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골 깊은 산 중에서 홀로 걷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3: 새들이 반갑게 또 지적해주나. 아이고.
2: 새소리에도 떨어진 꽃한 송이에도 가만히 발걸음을 멈추는 스님.
3: 아, 이건 오동나무야. 여기 많이 폈잖아요. 이거 떨어졌잖아요. 예뻐요. 예쁘죠?
4: 꽃 좋아하시나 봐요, 스님.
3: 꽃 좋아하죠. 꽃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2: 그런데 저건 뭐죠, 스님?
3: 걸어서 올라가야, 한참 올라가야 돼서. 스님이 꽃 놔두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씩 들고 와주세요. 우리 제작분들 하나 들고 오세요. 그래, 차 한잔 드릴게요.
5: 두개 들고 올까요?
3: 에? 아유, 야,
5: 하나씩만 들어갈까요?
3: 예, 하나씩만.
2: 꽃과 함께 동자암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 해발 603m 산성산에 있는 금성산성으로 향하는 길. 아홉 고개를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보리 스님을 따라 자연에 귀 기울이며 오른 지 40여 분. 산성 외남문인 보국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호남 3대 산성 중 하나인 금성 산성.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이후 개축하며 15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어온 곳입니다.
3: 네, 스님이 여기서부터 꽃 가꿔요.
5: 직접도 심으신 거예요?
3: 여기서부터 이제 풀도 뽑고, 이제 딱 문에 네. 올라오면 딱 기분 좋잖아, 꽃 보면. 네.
2: 힘들더라도 꽃길에서 마음의 행복을 얻으라고 하시는군요.

0: 꽃길을 지나 내 남문인 충용문을 넘으면 비로소 숲속에 가려진 동자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동자암이에요.
0: 집은 주인의 얼굴이라는데 깊은 산중이지만 동자암은 스님처럼 환하고 포근합니다.
1: 점검하러 가야 되겠어요?
0: 산중 암자로 들어온 지 20여 년. 황무지였던 이곳을 아름다운 도량으로 일구기까지 스님은 하루하루 정성을 쌓았습니다.
1: 이렇게 사놓으면 다른 분들이 와서 사요.
2: 불탑이 한 몇 개나 있나요, 스님 여기?
1: 글쎄요. 안 돼봐서 한 천 개는 가까이 되지 않을까.
2: 누가 다 쌓으신 거예요?
1: 세월이 짠 거예요.
0: 이 깊은 산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스님에게 꽃을 심고 돌탑을 쌓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삶을 수놓는 수행이자 버킷리스트.
1: 꽃 심고 이것이 버킷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살면서 매일매일이 이제 버킷리스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꽃 심고 탑 쌓고 이렇게 꽃길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하고.
0: 하찮은 돌 하나,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제 소임 다하는 순간이 온다는 스님이 건네는 가르침입니다.
3: 예쁘다. 네, 스님.
1: 어머나. 오셨어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아이고, 꽃 갖고 오세요. 계셨어요.
1: 꺼내다
3: 놓고. 네.
1: 네. 아, 저기다
3: 놔야
1: 돼요? 네, 일단
3: 놓고. 여기다
4: 놓고. 이틀 있길래 궁금했어요, 스님.
3: 네. 스님 꽃 좋아하시니까.
0: 산 아래부터 꽃을 하나씩 들고 오셨다네요.
1: 이거는 무스카리.
3: 예.
1: 나나 무스카리.
3: 필기를 해야 되려나? 잊어먹어. 필기를 해야
0: 돼. 고마운 마음과 스님의 손길이 어우러져 이 봄 꽃이 만발한 도량이 행복으로 물들었습니다. 뭐든 잘 가꾸고 키우는 스님이죠.
1: 이제 나무 뜯으러 갑시다.
3: 네.
1: 신산초랑.
3: 네.
1: 이거 신산초를 먹어야 신선이 됩니다. 뜯어진
5: 지금은 다 연해.
3: 뭐가
5: 됐어? 이 정도만
1: 해. 조금만 해.
5: 이 정도만 해.
1: 향이 엄청 진한데요.
5: 맛있어요.
3: 이게 거꾸로인가?
5: 너무 맛있어 이거.
0: 스님의 텃밭에서 캐온 신선초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해 놓고요.
5: 밭에 두릅이 있어가지고 좀 떴어요. 그래서 초수화 한 거야, 초수화.
0: 두릅도 살짝만 데쳐 놓습니다. 그런데 스님, 개수대를 놔두고 왜 물을 떠서 사용하세요?
5: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서 그냥 물 떠다 먹고 이 씻은 물도 안 버리고 설거지로 써야 돼요. 물은 약수터에서 물 길러와야 돼.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2: 전기도요?
5: 전기가 없고 태양광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촛불도 켜고 살았는데요.
0: 수도도 전기도 없는 산중 암자 생활. 불편해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신선초와 두릅은 한 대 모아 무칩니다.
3: 우와, 신나 먹어요, 스님.
1: 신나 먹어.
0: 침 넘어간다니 먼저 맛 한번 보여줘야겠죠? 딱 이맘때 가장 맛있는 나물 무침. 함께 먹을 음식은 채소와 버섯 듬뿍 넣은 카레라이스. 두부까지 넣어 건강도 챙기는 보리 스님표 두부 버섯 카레밥이 완성됐습니다.
3: 맛있겠다. 배고파요.
5: 못한 게 없으시네.
1: 오늘 서프 오셨네. 서프.
5: 그래요. 못한 게 없으셔.
1: 아 맞다. 꽃이 없어. 꽃이. 잠깐만 기다려봐. 먹는 꽃이 있어.

0: 꽃스님에게 꽃 빠진 카레밥은 섭섭하다죠.
1: 됐다. 꽃이 갑니다. 꽃이.
2: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3: 어머나.
4: 정말로 그래요? 잊을 수 없는 25년이네.
2: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어쩌면 저리도 고울까요? 노란 카레 위에 꽃이 폈네요.
1: 맛있게 드세요.
2: 네,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2: 일단은 공기 좋고, 물 좋고, 분위기 좋고, 이게 50점 먹은다 그랬어.
0: 재료의 맛 하나하나 입안에 퍼지는 자연의 성찬입니다. 소박한 한 끼로도 행복해지는 곳. 스님은 그 마음을 꽃으로 피워냅니다. 그날 오후 스님이 물통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1: 지금 야수터에 물 들어가요.
5: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괜찮아요. 운동화 체력 단련, 체력 단련.
0: 수행자들에게 편안함은 독이 된다죠. 몸이 힘들수록 마음을 깨쳐 참된 길에 다가선답니다.
2: 얼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요. 그 물이 항상 이대로 나와요.
1: 바다요?
0: 이렇게 수행하며 스님의 마음도 맑은 물처럼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정성껏 받아온 약수는 저장통에 모아둡니다. 산중의 하루는 이 물에 기대어 또 흘러가겠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직접 길어온 약수 한 잔 공양으로 올리고 스님은 정갈하게 마음을 모읍니다. 스님의 꽃길이 사람들 마음에도 작은 기쁨으로 피어나길 조용히 발원합니다.

0: 우리 오늘 쉬는 날이었어?
1: 오늘 쉬어요.
0: 어, 그래, 맞다. 아이고야. 아, 선생님, 저 아들이. 아. 둘째 아들, 청룡이.
2: 동자암을 찾은 반가운 손님은 스님의 둘째 아들.
0: 옷단 폈어. 우리 아들 온다.
1: 엄청 그냥 꽃밭이지.
0: 꽃밭이지.
1: 마음도 꽃 같으신 분이라 같은 걸 좋아하신. 또 오시는 분들 또 좋으시라고 또 이렇게 다 가꾸시고 여기가 뭔가 확 그런 버킷리스트가 실현된 공간 같은 거죠. 어머니 버킷리스트.
0: 애들은 여기 사진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는 우리
3: 어디요?
0: 애들 보고 싶으면 여기 사진 있어요. 황령 청령.
2: 둘째 아드님은 어디 계신 거죠?
0: 잡아.
3: 참선하는 네. 아기 동자가 아드님이에요 지금?
1: 네, 좀.
2: 스님에게 아들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듯도 한데요. 화엄종은 결혼이 가능한 종파입니다. 특히 남편인 청산 스님은 호국 승군 무예의 정신을 이어온 수행자. 자녀들에게는 무예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답니다.
1: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약간 동화 같은 네. 꿈 같은 거지 진짜로. 어릴 때 이렇게 산에 전기도 없이 물 깊고 뭐 텃밭에 나무 가꾸고 운동하면서 이제 수련하고 했던 게 영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0: 다시 하라 그러면?
1: 할 수 있지. 더 잘할 거야 아마.
0: 고맙네.
2: 성인이 된 자녀들이 떠나고 청산 스님마저 입적한 후 보리 스님은 홀로 동자암을 꽃길로 물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꽃길 따라 오랜만에 모자가 길을 나섭니다.
0: 진짜 오랜만에 아들을 데려다
2: 금성 산성 남서쪽 봉우리인 노적봉. 동자암에서 산성길 따라 20여 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봉우리입니다. 가깝지만 절벽처럼 가팔라서 조금은 위험한 봉우리죠.
0: 우와.
2: 노적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담양호는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절경.
0: 여전히 소나무나 봐. 늠름하게 잘 지키고 있지. 애들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막 무술하는 것도 살짝 뭐 할 때도 있고 참선도 하고 다 가족이 전부 다 이 여기 공간에서 참선도 하고 그랬었어요.
1: 수련하는 곳이었었죠. 보면은 바로 그냥 옛날 생각이 바로 딱 떠오르는 여기서 막 날라다녀 그랬었는데.
2: 그 시절이 아련합니다.
0: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아들 좀 살짝 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될까?
1: 어?
0: 멋지잖아. 여기서? 어. 여기 혼자 가자. 한 주가 줄게.
1: 아 그래? 오랜만에.
0: 오랜만에.
2: 아버지에게 배웠던 호국 승군 무예. 오랜만에 아들이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0: 멋있다.
2: 국난이 있을 때마다 승병이 조직되어 외적을 물리쳤던 불교의 승군 무예. 아들의 동작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 숨쉽니다.
1: 너도 이렇게 해야 돼?
0: 멋지다 멋지다.
1: 아이고 아직 안 죽었어요?
0: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전히 살아있네.
1: 아직 안 죽었지.
0: 알승인 생각나가지고
2: 말없이 흐르는 눈물에 그리움의 세월이 담깁니다.
1: 아유.
0: 갑자기 이제 스님이 다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2: 이 순간 스님의 마음은 아들에게 닿고 아들은 조용히 엄마의 마음을 품습니다.
0: 아버지 스님이 그게 있으니까 간직하고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
1: 우리가 꽃 가꾸는 것처럼 나도 그걸 속으로 항상
0: 하고 있지.
1: 가꾸면서
0: 그래. 고맙다.
2: 누구나 마음에 꽃밭 하나 품고 살죠. 서로를 향해 활짝 피어나도록.
3: 몰입의 즐거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만 집중하게 되니까.
4: 신나무 사이 초집꽃 가지 하나.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울까 아주 궁금하고 설렙니다.
5: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전날부터?
6: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걷더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0: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텃밭지기 이영주라고 합니다. 벌써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봄에 심어놓은 작물들 수확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제가 밭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작물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에서 상추 심는 법을 보여드렸죠. 저는 4월 초에 상추 모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어놓았는데요. 벌써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 상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상추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먼저 알아보고 옆에 있는 고추와 토마토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식물들은 물을 줘야지 되는 때가 오는데요. 그러면 물은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 때 주는 것이 좋을까요? 물은 아침에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을 줄 때 앞에 있는 이 헤드를 빼고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클 때는 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좀 뭐 저기 아주 작을 때는 이렇게 물을 주면 잎에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추에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이 앞에 헤드 요걸 끼워주고 분사를 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야지 골고루 잘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잎에도 손상이 안 갑니다. 상추는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물을 줄 때 많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일 주는 것은 안 좋겠죠. 적당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왔을 때 충분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를 순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추는 심은 지 20일에서 30일쯤 지나면 겨순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겨순이 나오자마자 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기른 다음에 한 10cm 정도인지 한 15cm 정도 나왔을 때 겨순을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겨순을 미리 제거해버리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 좀 늦어집니다. 겨순도 결국은 그 잎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옆에 그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겨순은 반드시 따줘야 되지만 조금 늦게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순을 쳐주는 이유는 흙이 아래에 튀면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곁가지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통풍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그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겨순을 쳐줍니다. 보통 방아다리 아래에서 달리는 고추들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아다리 위에 있는 그 겨순들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을 한번 쳐볼까요? 고추는 자라면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첫 번째 벌어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첫번 방아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아다리에서 꽃이 피어서 거기서 고추가 달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두 번째 또 방아다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거기서 또 꽃이 피고 또 갈라지면서 세 번째 방아다리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꽃이 피는데요. 이 순은 첫 번째 방아다리 갈라지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다 순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순을 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순두를 전부 땄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죠. 원순은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새순이 나온 것들은 다 지금 잘라버리고 원순은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원순을 놔두는 이유가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이 원순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잘라주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추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옆에 것도 한번 또 쳐볼까요? 이거는 벌써 이렇게 고추가 달렸습니다. 방아다리에서 지금 달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 첫 번째 방아다리가 요 갈라진 데 보이시죠? 요 방아다리 아랫부분을 갖다가 다 순을 쳐줍니다. 자, 이렇게 모두 순을 지금 쳐버렸습니다. 고추나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과 작물인데요. 가지과 작물들은 혼자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지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지지대를 세우는 방법은 보통 일자로 세우는 것과 또 X자로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세우는 것은 훨씬 세우기에 편합니다. 일이 간단하고

고추의 끈을 맬 때는 이렇게 한 줄 띄우고 또 한 줄을 한 줄을 더 띄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좀더 자랐을 경우에는 이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런 끈도 괜찮고, 이런 끈이 아니면 그 양말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양쪽으로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고추가 안정적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X자 지지대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하나 찔러주고, 그 다음에 그 사선으로 하나, 또 반대편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로 한번 묶어주는 것이죠. 여기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해주었던 것처럼 가운데를 먼저 잡아줍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자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자하고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들이 크게 되면 가지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씩.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가 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도 여기도 가지가 이쪽으로 벌어지면 여기를 매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가지가 많이 벌어졌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네, 다음은 토마토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토마토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지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근데 토마토는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큽니다. 고추는 지지대를 좀 짧은 거를 사용해도 관계없는데요. 토마토 지지대는 고추와 달리 조금 긴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2m 이상 되는 토마토 지지대를 세웁니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계속 크면 이제 묶어줘야 되겠죠. 토마토는 고추와 똑같이 가지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가지들은 다 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숨만 계속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심하게 졸리는 기면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꽤 있는데 뭐 주변에 환자가 있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졸음에 대한 건데요. 이게 졸음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졸음 이러면 이게 너 그 의지가 약해서 너 수업 시간에 존다. 이건 학업에 열의가 부족한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막 졸리고 이렇게 있으면 아니 어젯밤에 뭐 하고 안 자고 와서 이렇게 조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되죠. 물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젯밤에 수면이 부족하면, 어젯밤에 충분히 쉬지 못했으면 낮에 졸리는 게 당연합니다. 낮에 이제 잠을 보충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졸음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밤에 충분히 자고 오히려 잠을 10시간씩 자는데도 낮에 졸려요. 학교에서 졸리는 학생이 이제 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정말 의지가 약한 걸까? 근데 얘기를 해봐도 본인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기면증으로 오신 온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서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요. 근데 물어보면 야 너 말고도 뒤에서 서서 수업 듣는 애들 있니? 그러면 한두 명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걔들이 늘 똑같니 아니면 바뀌니? 그러면 바뀐대요. 근데 자기는 고정이래요. 그럼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과성으로 졸리는 거 말고 한번 이렇게 졸리고 괜찮고 이런 거 말고 그 졸음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 적어도 석 달 이상 지속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 사춘기 무렵이죠.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서 초등학생 뭐 한 6학년 이런 애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심한 졸음이 있을 때 기면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옆으로 가서 그러면 성인이 졸리면 이거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게 이제 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그걸 여쭤보죠. 코 고세요? 뭐 주무실 때 호흡 곤란 있으세요? 뭐 그러니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생긴 심한 졸음의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뚱뚱하고요. 좀 그런 성인들이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졸음의 원인이고요. 청소년은 코골이가 있어도 별로 안 심해요. 청소년은. 그리고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몸의 기능이 좋을 때라서 코골이 모흡으로 그렇게 졸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심한 졸음을 3개월 이상 겪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졸음병을 의심해야 되고 기면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졸음 역시 이제 또 이게 얼마나 졸려야 되냐. 그런데 대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수업 시간에 졸리느냐. 심지어 시험 보다가 자는 학생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잔다든지 차를 타고 어디 갈 때 졸린다든지 영화를 보다가 졸린다든지 좀 불 끄고 또 어두운 데서 강의 들을 때 졸리는지 이런 일반적으로 졸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물어봤을 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졸음이 나오면 기면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걸 알아보는 설문지가 있어요. 에버스 슬림니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8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용하는 거고 인터넷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로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졸음이 있으면 이거 기면증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면증도 이제는 좀 알려졌어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기면증 잘 몰랐어요. 의사쌤도 모르시고 일반인도 몰랐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매체나 심지어 방송 다큐멘터리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니 옛날에 그걸 보고도 왜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그 사람은 막 쓰러져 그냥 밥 먹다가도 자고요. 그다음에 길 가다가도 쓰러져서 자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졸리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기면증이나 그런 케이스는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정말 심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주목을 끌수 있고, 물론 그것도 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엄청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죠. 보통 부르는 사람은 방송에 안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심한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면증, 졸음을 겪는 사람들 중에도 그 증상이 다 똑같지가 않고 심한 경우, 중간 경우, 경미한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기면증이에요. 그 기면증이에요. 약하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면증이에요. 여전히 공부하는 데 힘들고 생활에 힘이 들어요. 근데 난저 방송처럼 저렇게 졸리지 않아. 뭐난 병원에 안 가봐도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지속되니까 이제 오셔서 검사받고 진단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졸음이 있을 때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면증 어떻게 진단해요? 기면증은 설문지로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걸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환자일까 아닐까. 그리고는 1박 2일 검사를 해요. 하룻밤 자면서 밤잠을 찍어보는 검사를 하고요. 이어서 그 다음날 낮에 한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어두운 방에 불을 끄고 누워서 주무시라 그래요. 센서를 붙이고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뇌파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잠을 잤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잠을 잘때 꿈을 꾸는 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거를 정말 정밀하게 알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로. 그걸 가지고 이제 심한지 중간인지 경미한지 이런 걸알수 있고요. 거기 따라서 이제 약을 처방하고 또 약을 얼마나 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 그건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면증은 아니지만 기면증 기준에는 미달이지만 졸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 과다수면증 좀 말이 어려운데 기면증은 아닌 졸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또 맞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검사했더니 기면증 아니래. 뭐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잘 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각성제 를 통해서 이제 깨어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각성제라는 말을 얘기하면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해. 각성제 이런 거에 뭐 각성제를 뭐 오남용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쁘게 이용하는 경우고 또 옛날에 좀안 좋은 그런 각성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처방하는 각성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식약처에서 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깨어있도록 해주고 졸리지 않고 특히 사고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기면증이 청소년기의 기면증이 나이가 들어서도 기면증으로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전할 때 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사고를 4번 냈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고는 자기 차가 거의 전파됐대요. 근데 자기가 멀쩡한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일들을. 그런 걸 4번 겪고 병원에 오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약을 드시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면증이 청소년기에 시작돼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한창 공부할 나이잖아요. 그때 졸리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적도 나오지 않고 스스로 좌절감도 심하고 뭐 우울감도 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꼭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졸음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이제 기면증 가능성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근데 기면증에 동반되는 증상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탄력 발작이라 그래서 웃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생길 때 몸에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힘 빠지는 게 없으니까 저 환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력 발작이 없는 환자도 많고 가인 울림도 있을 수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잠꼬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잠꼬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행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기면증에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기면증 환자라고 해서 밤에 잠을 다잘 자는 거 아니에요. 기면증 환자는 생각보다 밤에 잠을 잘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얘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부 타당하죠. 근데 이제 그런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기면증은 이제 졸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졸음에 대해서 이제 환자 스스로도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많이 권하는 게 짧은 낮잠을 자라 그래요. 약을 먹어도요 좀 졸릴 수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엎드려서 자면 짧게 자면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카페인 음료를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다잘 자는 건 아니니까 밤잠 잘못 자서 이제 졸리거나 그럴 때도요. 너무 막 이렇게 길게 주무시면 그날 밤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졸릴 때 엎드려서 좀 불편하게 자 이제 한 10분만 잡니다. 이렇게 자고 고비만 넘기고 또 활동을 하시면 그날 밤에 잠을 잘잘수 있고요. 카페인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카페인은 오후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밤잠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꼭한 잔을 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3분의 1만 마실 수도 있고 반만 마실 수도 있어요. 나의 카페인의 이제 민감도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요, 심하게 졸리는 질환인 이제 기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물지만 존재하는 질환이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요, 이 잠꼬대, 뢰음 수면 행동장애, 몽유병 등 사건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뢰음 수면 행동장애는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와 금속 분리배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 중에서는 재사용되는 유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이에요.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판매점에 빈병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판매점에 반환된 빈병은 공장으로 가져가서 씻어서 재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은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병에 보증금이 붙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소주병이죠. 소주병에는 10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병은 맥주병이에요. 맥주 유리병에는 13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맥주에만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수입 맥주병에는 보증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 맥주병은 빈병을 그 나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맥주병에는 보증금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것이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적인 소비예요. 그러니까 재사용되는 유리병 제품을 소비하는 게 환경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국산 맥주를 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취향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매점에 반환할 때는 마개를 닫아주는 게

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재사용하는 병이기 때문에 병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판매점에 유리병을 반환할 때는 마개를 닫아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음식점에서 소주나 맥주를 마실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 그 빈병이 바로 플라스틱 박스로 보관을 하거든요. 플라스틱 박스로 보관하기 때문에 병이 손상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마개를 굳이 닫을 필요가 없다. 참기름을 담았던 소주병은 재사용이 어려워요. 참기름을 담았던 소주병은 그냥 유리병으로 분리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리배출된 유리병은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요? 일단 선별장에서 색깔별로 선별이 됩니다. 백색, 녹색, 갈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이 되는 거고요.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색깔별로 유리병을 파쇄를 해요. 그러면 유리병이 조각조각 날 거예요. 이렇게 파쇄된 유리병 조각을 가져가서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같은 색깔의 유리병으로 계속 반복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유리병 분리배출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종이 라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벨은 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종이 라벨의 경우에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잘안 떨어져요.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게 되잖아요. 라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분리배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유리병이 깨지는 과정에서 종이 라벨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 조각과 종이 라벨이 분리가 되면은 바람을 이용하면 종이는 멀리멀리 날아가고 유리병은 무거우니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종이와 유리 조각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공장에서 유리와 종이를 분리할 수 있다. 알루미늄 마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리배출하면 알루미늄 마개는 부피도 작은데 자석에도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재활용 공장에서 유리가 깨지면서 마개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이 알루미늄 마개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마개도 유리병에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유리들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병을 녹여서 유리병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녹지 않는 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운 거예요.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안 녹는 유리를 우리는 내열 유리라고 합니다. 열에 강한 유리죠. 어떤 경우에 내열 유리를 써요? 불과 접촉하는 용기에는 내열 유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리로 된 냄비, 유리로 된 주전자는 내열 유리를 쓰겠죠. 유리로 된 냄비, 유리로 된 주전자는 쓰레기로 배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탈 유리예요. 크리스탈 유리는 예뻐서 문제가 돼요. 크리스탈 유리는 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예쁠까요? 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는 남유리예요. 또이 강의를 들으시면, 납이 들어가서 위험하네? 당장 쓰레기로 버려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용할 때는 납이 유리에 갇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재활용할 때 녹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도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녹일 때에 이물질이 돼요. 그래서 거울도 쓰레기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거울 이세 가지 정도만 쓰레기로 버려야 될 유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기 그릇, 도자기, 화분 이것도 유리 버릴 때 많이 버리세요. 근데 얘들은 유리가 아니잖아요. 유리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안 녹는 이런 조각들이 들어가면은 유리병 만드는 공정 자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유리병에 섞으면 안 된다. 사기 그릇, 도자기, 화분 같은 것은 불연성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유리를 정리했고요. 이제 금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속 중에서 제일 많은 게캔 종류잖아요. 그러면 먼저 부탄가스 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잔류가스를 다 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석이긴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한두 개,
발생될 때 그때마다 무엇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소비자가 다칠 수도 있어요. 손으로 노즐을 눌러서 잔류 가스를 최대한 빼낸 다음에 그냥 원형 그대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캔을 버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닐 라벨이에요. 이런 일부 제품은 비닐 라벨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비닐 라벨은 제거하셔서 이 라벨은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고요. 캔은 그대로 배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비닐 라벨이 알루미늄 캔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타면서 제가 알루미늄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분리 배출할 때 비닐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조림 캔도 있잖아요. 통조림 캔의 경우에는 뚜껑이 통째로 뜯겨서 나와요. 떨어져 나온 뚜껑은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부피가 작아서 선별도 어려워요. 통조림 캔의 뚜껑은 다시 통조림 캔의 안에 집어넣으시고 발로 압축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안전하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루미늄 도시락이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그냥 그 금속으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에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이 어려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될까요? 알루미늄 이 호일들을 모을 수 있으면 다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야구공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볼을 만든 다음에 분리배출을 해 주시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산이나 칼이나 드라이버와 같이 금속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복합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물질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산 같은 경우에는 우산천은 제거하셔서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산대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우산대만 금속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우산천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우산은 통째로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칼이나 드라이버와 같이 손잡이 부분의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금속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철을 버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칼을 고철 수거함으로 배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칼을 그대로 배출을 하게 되면 수집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두꺼운 종이로 잘싼 다음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상으로 유리와 금속의 분리배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2: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0: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와, 액바를 타고

0: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1: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2: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3: 저 사료 아니야?
4: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5: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6: 우주기지 느낌인데.
7: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8: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7: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9: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 던져줘!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물른다 그러잖아.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결혼은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만 그대로 남았어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돌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걸 이혼을 해서 깨야 된다든가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할게 결혼한 다음에 에이 살아보고 아닌 말지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깨질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나한테 맞는 사람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결혼 자체를 고민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고려될 사항에 대해서 전자 강의에서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정말 결혼에 준비가 됐는가를 고민할 때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가 어떤가만 보시고 나는 결혼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경험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볼 때 나는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신다는 건, 아우, 나 이것만은 정말 못 참겠다. 나 이거 하면 이혼할까? 이런 사유.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배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면 이제 돈하고 외도가 있어요.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최근에 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물어보면 남편이 바람 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저 모르게 주식에 취해서 몇 억을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남편의 아내의 외도, 부정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도 나 이 사람 바람 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적지 않은 비율로 아니 바람 펴도 상관없어요. 두 살림 차려도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돈만 안 가지고 가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은 돈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럼 배우자가 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드시겠죠. 또 하나 결혼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살아보면 한 번 좋고 아홉 번은 별로 안 좋아요. 하루를 생각해본 아침에 아이 이혼아 확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행복해 가끔 어쩌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고 사냐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자 남자와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는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잡니다. 자고 나면 그냥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듯이 뭐 잊혀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잘 때 깨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본인이 죽을 각오하고 깨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잠을 자고 나면 화가 풀리는 대신 깨우는 거에 대단히 예민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어디에 예민한가. 그러면 그런 갈등을 결혼해서 피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주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난 예민해 이렇게. 그다음에 기초 체력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달리기하고 뭐 운동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안 해갖고 진짜 많이 싸우신다니까요. 지금 신혼차 이혼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혼하냐면 저 독박 육아했어요. 남편이 가사 분담 안 해줘.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힘들어요? 애를 한 손에 안고도 청소하는데 체력에 무리가 없어 화 안 나요. 근데 애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애가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짜증내게 되고 시어머니 오셔도 홀대하게 되고 밤 안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이 경제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아이도 보고 그다음에 살림도 하고 이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결혼해서 이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이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출산을 약간 미루는 게 좋죠. 1, 2년.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내 체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봐야 돼요. 내가 애 때문에 잠을 2시간만 자고도 회사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청소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또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싸움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혼인제도에 있어서 성관계는 부부관계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하고 남편분의 차이겠는데, 남편분은 성욕이라든가 성생활에 대한 체력이 꾸준히 갑니다, 일정하게. 근데 아내분은 출산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내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분들과 여자와 근본적으로 남자는 이 성생활에 대한 욕구와 체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을 하고 가사 분담을 하고 나면 남는 체력이 없어서 부부관계는 전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면 출산하지 마셔야 돼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게 체력과 많이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표현하기로 와서 표현하는 게 피곤하다고, 거절한다는 거야. 근데 남편분들 굉장히 많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다.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만 잔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준비가 됐어. 하지만 상대방도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둘이 그렇게 똑같이 준비를 했어. 근데 상대방한테 그럼 뭔가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부부 상담 혹시 받아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면 이런 종이를 하나 줍니다. 남편한테 좋은 점, 남편한테 싫은 점을 쓰라 그래요. 어머나, 특히 아내분들 빼곡히 쓰세요. 그렇게 많이 쓰면요, 저기 안 주면 못해요. 지켜야 할걸 50까지 주면요, 안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해주세요. 두 가지만. 정말이라고 못 참겠니까 두 가지만 정해주셔야 돼요. 저 같으면 뭘 정해주겠냐면요, 저도 옛날에 그 생각 미처 못했어요. 근데 뭘 정해주겠냐면, 밥 먹을 때 트림 안 하기. 저 비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 으흑 하고 트림하면 그 순간 밥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는. 밥 먹을 때 트림 안 하기, 속으로 조그맣게 하기. 이런 거를 정해줄 것 같고. 전두 번째, 바람 피지 말기.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팔아도 사라진다. 바람 피면 끝이야. 이게 제가 한 얘기가 같거든요. 근데 예민한 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될게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이 정말 이두 가지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뭘까? 이 얘기를 결혼 전에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몰라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이두 가지를 요구하고 그걸 수용하셨다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 생활 원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안 하면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꼭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렇게 크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왜냐면 밥 세끼 먹는 건 똑같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 대체적으로 비슷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단 싫어하는 거안 하기, 요거만 지키셔도 될것 같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사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내분들이 놀랍게도 사고가, 저 옛날에 구석기시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신 분들 대부분 그 생각을 갖고 계실 건데, 어떤 거냐면, 남편이 당연히 돈 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남편이 그리고 버는 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놀랍게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요? 왜 저만 벌어야 돼요? 그리고 왜다 버는 돈안 해주고 난 용돈 타다 써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돈 버는 기계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혼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강요하는 부분, 이 강요가 뭐가 문제일까요?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돈 벌어다 주는 거를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감사해야 하지 않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고 싶겠냐고요. 어머님이 용돈 주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근데 자녀분 입장에서 부모가 날 낳았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돈 주고 싶으시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으면서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이런 사고가 이제 부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아니, 행복하게는 아니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못 박아두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공청대로 연세 붙인 남편분들이 와서 고민하신 거 보면, 돈 벌기 힘들고 지쳤다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니, 은퇴했다고 돈못 번다고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차려 먹습니다. 근데 그말 속에 굉장히 쓸쓸함이 묻어나와서, 내가 돈못 버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당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은퇴했다고 참 구박하신다. 그렇게 남편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년 이후에는 서로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줬고 이런 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연세 들어가시고, 사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제일 자주 가셔야 될 때가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 손잡고 가시고 번역 대신 받아주고, 내가 저 진찰받으러 들어갈 때 가방 이렇게 시켜주고, 그럼 더 이상 뭘 바라시겠어요? 그런 사이로 살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어머니도 밥하고 이제 무거운 거 냄비 못 들잖아요. 그럼 남편분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남편분이 저기 돈못 버시고 어디가 취직 못 하시면 아내분들 쉽게 알아, 오히려 아내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벌어서 두 분이 오손도손 쓰시고 하시면 되지. 크게 욕심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막 늙으면 역할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요구하는 요구도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죠. 요구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그건 불행의 씨앗이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많은 걸 놓고 비우고 배려하고 이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오늘부터는 1차 성형한 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 기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잎이나 레이스 천 같은 소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볼게요. 흙이란 가소성 상태일 때 완전히 굳기 전에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하거나 표면에 장식할 수 있는 것이 도자기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흙이 굳기 전 가소성 상태일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 기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문 안문 기법이라고 해서 자연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자연물들을 이용하여 모양이나 텍스처 같은 질감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질감을 갖고 있는 도구나 재료들을 점토에 눌러 찍어서 문양을 내는 것을 입문 또는 안문 기법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나 백제시대의 토기에서도 직물이나 조개껍데기, 잎사귀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찍어낸 문양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빈을 할 때에는 점토의 수분량이 중요합니다. 무른 상태에서 많이 굳지 않은 상태일 때 찍어야 균열 및 금이 가지 않고 건조 상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조화를 준비하였는데 자연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나뭇잎들을 따서 흙 위에 눌러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조화를 사용하셨을 때는 조금 결이 억세서 찍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레이스 천 또는 지금 이거는 약간 실리콘 소재의 테이블보입니다. 제가 재료를 찾아봤을 때 문양을 잘 찍힐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을 찾다 보니 약간 이렇게 화려한 모양을 찾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식탁보 같은 레이스가 달린 식탁보 있죠? 그런 것들도 흙에다 찍었을 때 약간 우아하고 멋스러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도장은 도자기 도제상에서 파는 도장인데요. 흙에다가 눌러서 찍으실 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져 있는 도장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양을 구매하셔서 작업하실 때 찍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돌이 있죠. 돌에는 거친 텍스처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흙에다가 찍어주셨을 때 상당히 멋스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흙판을 먼저 밀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쫄대와 쫄대 사이에 흙을 올려주시고 밀대로 흙판을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흙판을 다 밀어주셨으면 지금 보이시는 레이스 천이나 아니면 직물이 표현되는 다른 천들을 이용하셔도 되세요. 흙판 위에 올려주시고 밀대로 살짝 한 번씩 밀어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문양이 예쁘게 찍혀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시면 치즈보드나 트레이처럼도 쓰실 수 있고 끝쪽 부분을 살짝씩 올려주시면 꼭 굳이 코일링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간단한 형태의 그릇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흙이 굳기 전에 흙 끝쪽 부분을 올리셔서 접시의 형태처럼 아니면 또는 트레이, 요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선만 살짝 잡아주시고 스펀지로 물을 꽉 짜서 이렇게 흙이 터진 부분들, 올리시면서 살짝 터지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스펀지로 살살살 한 번씩 닦아주세요. 이렇게 나무판이나 천 위에 올리셔서 건조시키시면 그럴싸한 작품이 하나 벌써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무늬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가 앞전에 만들었던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약간 두께감도 있고 코일링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형태의 느낌이 있죠. 이 부분에 저는 돌을 이용해서 텍스처 질감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이 굳기 전에 흙 위에 찍어주시면 너무 멋있는 작품이 완성되죠. 장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듬고 끝났을 때는 다소 약간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텍스처들로 모양을 찍어서 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이렇게 하고 저는 살짝 위쪽에도 모양을 같이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살살살 두들기면서 흙 위에 돌을 찍어서 연출하니까 훨씬 더 멋있는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도장, 도제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도장을 이용해서 무늬를 찍어보겠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 위에 스펀지로 바로 닦아주시면 흙이 다 뭉개지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듬어주고 싶으시면 흙이 건조된 다음에 스펀지질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몰드 장식을 이용한 장식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석고 틀이나 실리콘 틀에 점토를 가합성형하여서 기물에 부착하는 장식 기법입니다.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쉽게 초보자들도 따라하시기 쉬운 방법이에요. 이 기법은 반건조된 상태의 기물 표면에 사용해야 하며 기물과 부착할 장식의 점토가 동일해야 합니다. 점토가 동일하지 않거나 반건조 상태가 아닌 많이 굳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소성 과정에서 장식이 떨어지거나 파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 몰드들은 쉽게 도제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요즘 많이 취미로 하시는 베이킹 작업이 있습니다. 베이킹 작업에도 이런 몰드들을 쿠키틀처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리콘 몰드도 베이킹 재료 파는 데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도제상보다는 베이킹 재료를 파시는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많은 다양한 문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찍어서 만드는 건 입문과 안문 기법이었으면 점토를 떼어서 가합성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실 거예요. 점토는 촉촉해야 만드실 때 갈라짐 없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실리콘 틀 위에 흙을 넣고 손으로 쿵쿵쿵 두들기신 다음 흙을 잡아떼면 흙이 찢어질 수도 있어서 반대로 실리콘 몰드를 이렇게 떼주시면 너무 화려하고 예쁜 모양의 장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고급지고 우아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손재주가 없다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 누가 봐도 초보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실 수 있죠. 실리콘을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서 예쁜 장식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장식들이 준비되었으면 정칼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대로 잘라주실 건데 모양에 너무 바짝 붙여서 자르시는 것보다는 살짝

1mm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르셔야지 나중에 여기를 다듬을 때도 편하세요. 약간 듬성듬성 디테일하지 않게 툭툭 잘라주시고 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긁어주시고 그 다음 흑풀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 꾹꾹 눌러서 테두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실게요. 찍어서 형태의 통일감을 맞춰주실게요. 무늬가 많이 눌리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무늬를 좀 연결해서 너무 굽는 것보다는 흙 작업을 할 때는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긁으면 약간 거칠거칠하게 옆으로 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함을 약간 더 살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들로 장식 기법을 표현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장식 기법으로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김흥빈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맥주를 발명한 자는 현자다. 이 미생물학 관점에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이 철학자는 바로 효모라는 미생물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효모를 비롯한 미생물은 인류가 지구에 나타나기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다양한 발효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발효 장인들이 음식의 풍미를 돋구고 음식의 보존을 도우면서 인류에게 모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축화, 즉 야생을 누비던 동물을 가축화한 최초는 개라고 얘기를 하죠. 대략 한 15,000년 전에 살가운 늑대가 사람한테 와서 먹이를 얻어먹는 대신에 이제 사냥을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연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많은 들짐승을 키워서 이를 부리고 또 식량으로 썼죠. 바로 가축화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야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죠. 작물합니다. 이른바 이게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죠. 그런데 이 가축화에 미생물까지 확대하면 이 가축화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류가 이 술과 염분이 닿은 거는 농경생활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을 할 때 이 보통 과일들은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잘 떨어지면 상해요. 근데 사실 과일은 상하면 냄새가 괜찮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죠? 예, 술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더 가면은 예, 시어지죠. 초가됩니다. 수렵 채집 시절에 과일을 찾아 다니다가 가서 봤더니 떨어진 과일이 발효가 됐어요. 도처에 효모는 많으니까 냄새가 좀 희한해요. 먹었는데 먹을만해요. 예?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알코올 냄새, 이 냄새를 찾아가면은 뭐가 있다? 잘 익은 과일이 있다. 어쩌면 이 알코올에 대한 냄새를 따라가는 거는 그 구석기인들이 자기들의 그 잘 익은 과일을 찾는 좋은 가이드 역할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격적인 이 술빚기는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농경 생활에서 보리죽 같은 거를 끓여서 먹습니다. 먹고 당연히 설거지 이런 거 별로 없겠죠. 먹다 나오면 한쪽에 밀어놓습니다. 우리 입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밥은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왜? 입안에 있는 아밀라제가 녹말을 이미 분해를 해서 달달한 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야, 이거.

인류와 효모의 이 동거가 시작된 거죠. 효모는 곰팡이, 전문용어로 진균의 일종입니다. 보통 곰팡이는 우리 곰팡이면 이렇게 막 실 같은 거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예, 그거 팡이실이에요. 예. 효모는 팡이실 만들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한 계란 모양이에요. 크기는 한 뭐 최대 10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하면은 100분의 1 밀리미터쯤 됩니다. 효모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1500종 정도가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파티, 우리의 잔치를 위해서는 단 한 종만 필요합니다. 바로 사카로미시스 세레비스에. 조금 뭐 라틴어가 어려워 보이시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카로, 사카린 아시죠? 당. 미세스, 곰팡이. 예, 당을 좋아하는 곰팡이란 뜻이에요. 세레비스에, 맥주라는 뜻입니다. 즉, 당을 먹고 맥주를 만든다는 곰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맥주 효모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는 술을 발효하니까 양조 효모라 불러도 되고요. 똑같은 효모로 빵을 만드니까 빵 효모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가 오늘날 미생물계의 월드스타로 올라타는 사실이죠. 빵 효모,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에는 세계적으로 연간 약 60만 톤 이상 생산되고 있어요. 효모가 이거 1g이 되려면 약 200억 세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만 톤이라면 이거 세포수로 계산하면 어린 잡아서 120회. 감이 안 와요. 예, 이거 해는요, 조에 1억 배가 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120 뒤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0을 무려 20개나 붙여야 120회입니다. 엄청난 수죠. 이 많은 효모들은 이제 매년 지구에서 맥주, 와인, 빵을 만들면서 이 팬덤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 발효는 오랫동안 이 백슬로핀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백슬로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시간장 이런 것처럼요. 앞선 발효액을 조금 남겨서 그 다음에 또 발효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과정을 반복할수록요. 어떻게 되죠? 그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 되잖아요. 맥주는 맥주통, 포도주는 와인통, 그리고 빵은 제빵하는 데서 환경이 정해지니까 우리가 이 동물과 식물은 눈으로 보고 아, 요게 좋겠다. 더 크고 튼실한 거, 더 달달한 거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배했다면 이 효모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환경, 조건을 줘서 알게 모르게 애들을 가축화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맥주를 발효하는 효모와 포도주를 발효하는 효모, 빵을 발효하는 효모는 조금 사실 좀 대면대면해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왔기 때문에. 자, 요즘 마트에 가면 다양한 맥주가 많습니다. 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딱 맥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구분은 뭐냐? 바로 맥주를 발효하는 효모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맥주는 에일과 라거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맥주의 원조는 에일입니다. 바로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에가 발효하는 것이죠. 에일은 이미 중세부터 유럽인의 갈증을 풀어주면서 맥주의 대명사로 왔습니다. 혹시 중세를 그리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요. 탁 술집에 들어가서 에이, 김미성, 에일 이런 말이다. 비열한 말 안 써요. 에일을 달라고 그럽니다. 반면 라거는 15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해서 유명해지게 됐고 오늘날 전 세계 맥주 시장을 석권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에일은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스에가 발효한다고 그랬잖아요. 라거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라는 신흥 가문 출신입니다. 맥주 발효의 터줏대감인 이 에일 효모는 보통 상온에서 발효를 해요. 반면 이 라거 효모는 10도 이하에서 발효를 합니다. 추운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에일 발효는 높은 온도에서 하니까 속도가 빨라요. 보통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라거는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몇 주가 걸려요. 효모가 발효를 하면서 탄산가스 만들잖아요. 아시잖아요. 맥주의 거품 만드는데 이 때문에 맥주 거품이 생기고 탄산가스가 발생하면 위로 기포가 올라오죠. 거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효모도 이걸 타고 위로 올라오게 돼요. 상대적으로 에일 효모는 발효를 빨리 하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나와서 탄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효모들이 많이 떠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더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는 라거 효모는 천천히 하니까 탄산 발생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효모가 좀 밑으로 가라앉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 효모 존재했다 이런 그런 모든 시절 그 중세였지만 이 독일 사람들 특히 이게 바바리아 지방

지금으로 치면은 바이에른 주예요. 거기 사람들이 사람 입맛은 똑같잖아요. 여름에 만든 맥주, 겨울에 만든 맥주 먹어보니까 아 여름에 만든 것보다는 겨울게 훨씬 더 맛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리고 겨울에 맥주를 만들면 겨울엔 잘 변하지도 않잖아요.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1553년에 이 바바리아 군주가 여름 4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때에는 맥주를 못 만들게 해요. 이때 맥주 만들지 말아라. 찬바람 나면 만들어라. 이렇게 법령을 포고합니다. 자,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제 바바리아 지방에서는 추위에 약한 에일 효모는 설자를 잃었어요. 더울 때는 안 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근데 겨울에만, 추울 때만 하니까 누가 득살을 하게 되느냐. 바로 후발 주자인 이 라거 효모가 득살을 하게 되죠. 한참 뒤 19세기에 냉장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라거 양조는 1년 내내 가능해졌어요. 이런 특혜를 등에 업고 현재 라거는 전 세계로 퍼져서 맥주계를 석권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라거 효모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바로 유전자 분석. 이 친자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효모의 친자 확인. 분석해 봤더니 하이 라거 효모가 원래 유럽의 에일 만드는 거 토종 효모, 사카라미스 세레비스예죠. 얘가 바람이 났어. 그 옛날에. 추운 지방에서 왔던 어떤 효모와 눈이 맞아가지고 태어난 잡종이 바로 이 라거 효모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추운 지방에서 왔던 이방인 효모는 어디서 왔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추적을 해봤죠.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효모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고원에 사는 그런 효모의 후손이래요. 이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논문에 따르면은 콜럼부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묻혀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콜럼부스가 이미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이미 그 바이에른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는 라거 맥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 문제가 생기죠. 2016년에는요, 또 하나 논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티벳 고원에 살던 효모가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왔다라는 또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든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카라미스에서 세레비스에 와이 미지의 추운 데 사는 그 이방인 효모가 만날 수 있게 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준 건 바로 우리 인간이었거든요. 이들이 만남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족속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대 발효 산업에서는 더 이상 백슬로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고요. 대양으로 사카라미스 세레비시스를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죠. 마치 우리가 종묘사에서 이 종자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제 위생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죠. 이 상한 과일과 이 보리죽에서 아주 그 신묘한 맛에 반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축화 시켜 와서 길들여왔던 이 마이크로 가축 효모를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이죠. 네,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 되면 과학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는 능력, 이 과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시기네. 와.
2: 이야.
3: 이사람 거래 들어간 이사님을 위협한 계획이죠.
4: 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5: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4: 저 뭐야? 북한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6: 일요일

0: 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2: 반갑드려요.
1: 자, 어이, 무겁네.
2: 한번 보시고.
3: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안녕하세요.
6: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7: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8: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야,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고.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고. 아, 노동이 끝난다.
1: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4: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0: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 정책은 철회되고 금 권유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제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란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 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 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 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 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위험을 잡아내고 대응하려고 했죠. 헤지펀드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이제 등록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고 은행들에겐 위험한 투자 제한과 자본 기준 강화가 도입됐죠. 국제무대에선 바젤3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얽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 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30년대에 나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대공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고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식이네. 와.
1: 이야.
2: зарбам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ыйып чыккан жерибизге келет.
3: Не важно, корин жижаң иттанын де. Отор химаңы сенгенин катыо. Тенжане мүрөң иттагы тороккодуньо? Тото хуйна хуйна хуйна. То моя. Хаттан жолсуңро өмнүн жолду мандыра. Кыскачы жагысыңда.
4: 이리 오너라!
5: 어? 우와!
4: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5: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6: 반갑드려요!
5: 어휴, 무겁네.
6: 한번 보시고.
7: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8: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9: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0: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1: 와, 우리 동네 행운마을 가족이랑.

0: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야,
0: 이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죠. 아, 노동이 끝난다.
1: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이식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4: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5: 저 사람 아니야?
6: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7: 이 도만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8: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9: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0: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9: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1: 운명조끼! 운명조끼 하나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1: 넷, 다섯.
2: 여기 숨자.
1: 좋았어.
3: 여기가 좋겠다. 난 여기.
4: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0: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좁을 것 같은데.
3: 같이 숨자.
1: 밀면 어떡해.
5: 미안. 그럼.
1: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5: 어디?
1: 뭔가 본 것 같은데?
5: 에디, 루디.
1: 찾았다.
6: 들켰어.
3: 잘 숨었는데.
1: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5: 우린 못 찾겠지.
7: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3: 어떻게 찾았지?
1: 척 보면 보이거든.
5: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1: 또 누굴 찾지?
4: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1: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4: 어떻게 찾았지?
5: 통통이도 찾아냈어.
1: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0: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어, 저쪽이 수상한데? 뭐,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1: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0: 내가? 그런 적 없는데?
1: 그럼 뭐였지?
2: 뽀로로! 너도 잘했네.
3: 베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4: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어? 어? 어? 저거야!
4: 뭐?
0: 어, 없어졌어!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5: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6: 빨리 와, 보비.
5: 사진 나왔어. 자.
2: 고마워.
0: 나도 보자.
2: 응.
5: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2: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2: 정말? 어. 뭘까?
4: 크랑크랑.
0: 어? 이게 뭐지?
4: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4: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4: 그렇네.
5: 뭐가 있다는 거야?
0: 어,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5: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4: 그래?
0: 혹시 요정 같은 건가?
2: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6: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0: 어?
4: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7: 못 봤어.
4: 너희는?
0: 크랑크랑.

0: 나도.
1: 난 봤다니까.
2: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1: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2: 아이, 그럴 리가.
1: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3: 아, 나도 같이 갈래.
4: 우리도 가보자.
2: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5: 나도 같이 갈게.
1: 어?
5: 같이 가.
2: 다 가버렸네.
6: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1: 요정아!
7: 크랑!
1: 요정아!
7: 크랑크랑!
5: 요정아! 요정아!
1: 숲을 다 둘러볼 거야?
3: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1: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8: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3: 이따가.
1: 패티, 가보자. 요정아!
3: 아니네.
8: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1: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3: 어디 보자.
7: 요정아, 어디니? 통통아, 어디야? 요정 찾았어?
9: 못 찾았어.
5: 나도.
1: 거참.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7: 그럼.
1: 요정 나오라고.
7: 크랑크랑.
1: 뭐가? 어? 찾았다.
7: 크랑.
1: 조심. 크랑크랑. 물 속에 있나 봐.
6: 뭔가 반짝였어요.
1: 가보자.
7: 크랑크랑.
6: 물고기들이었네요.
3: 뽀로로, 그럼 요정 찾았어?
7: 크랑크랑.
1: 너흰?
8: 우리도 못 찾았어.
1: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2: 뭐지? 모두 돌아왔나? 뽀로로! 로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찾았다!
1: 어?
2: 잠깐만, 도망가자! 애기 살려! 없다! 살았다. 좀 쉬자.

0: 놀러온 손님이야.
1: 아,
0: 안녕?
1: 아, 안녕. 넌 누구야?
0: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0: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0: 만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이제 안심해도 돼.
0: 정말 고마워.
2: 뭐가 고마워?
1: 어? 에디가 꿈꿨나 봐. 이제 깨어나는데?
3: 에디, 우리 왔어.
0: 잠깐 잠들었나 봐.
1: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2: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0: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4: 정말?
2: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3: 그런가?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2: 리브야 뭐라고?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5: 애들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3: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
6: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3: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3: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둥글둥글해.
4: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으면
9: 신기하다.
4: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0: 멋진데?
1: 브룽 브룽.

안 태워줄 거야? 싱싱 달려 신나게.

아!

응.

아니 갖고 괴물 같잖아.

동물은 어디 있는데?

0: 이름이 뭐니?
1: 그만 진정해. 나야 나. 맞아. 괜찮아.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아?

0: 안녕 그? 어? 무슨 일이야?
1: 하나가 작아져. 항상 하나가 작아진다고.
0: 뭐?
1: 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가 작아진다고.
0: 아! 어.
1: 봤지? 하나가 작아지지 말고 커질 순 없을까?
0: 가능할지도 몰라. 키를 늘려봐.
1: 9?
0: 닭이 이름 바로
2: 10. 나는 10. 한 번 더. 나는 10. 잘 봐. 10.
0: 매기 이름 바로
1: 9.
0: 정말 대단해.
1: 더 커. 하나가 더 커.
0: 근데 왜 넌 1이라고 적혀 있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구조는 사실.

0: 힘드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1: 아유, 괜찮아. 약 타러 온 김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좋지 뭐.
0: 노인대학 가신다고 안 했어요?
1: 아유, 가봤자 맨 손주 자랑이 나고 여기가 훨씬 재밌어.
0: 어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접수하시게요?
2: 네, 그게...
0: 그런데...

0: 무슨 동물? 도마뱀이신가?
1: 바다 이구아나잖아.
0: 바다 이구아나?
2: 맞아요!
3: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사는 바다 이구아나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생활하는 도마뱀이야.
0: 우와, 유명하신 분이구나. 바다 이구아나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그게 마음이 아파요.
0: 마음?
2: 거울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코, 얼굴, 피부. 제 생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1: 네?
2: 저도 예뻐지고 싶다, 구아나.
0: 오늘의 관자, 바다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가 예뻐지고 싶대요.
4: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2: 네.
4: 저희 병원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은 하지 않습니다.
5: 네. 아 근데 그 저기 구하나 씨, 아니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
2: 절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5: 어머 비가 오나?
2: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얼굴. 그 중에서도 갸름하지 않은 뭉툭하고 짧은 주둥이, 뻥 뚫려 지나치게 큰 콧구멍, 게다가 거칠고 칙칙한 피부까지.
5: 저런, 한두 가지가 아니네.
2: 다른 이구아나들처럼 주둥이는 갸름하게 깎고 콧구멍은 작게 축소하고 피부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데.
4: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몸에 손을 대는 건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2: 전문병원을 갔어야 하나?
5: 저기 구하나 씨, 저희가 봤을 땐 엄청 건강해 보이고 아니 멋지신데요.
2: 끄덕끄덕.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알거든요. 콧구멍이 커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야?
4: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코를 풀어요?
2: 아 그건 문제로 낼 구아나.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코로 물을 자주 뿜어내죠. 바다 이구아나가 콧물을 자주 뿜는 이유는 1번, 감기에 자주 걸려서. 2번,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4: 잠깐! 소금? 지난번에 바다거북은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눈물을 흘렸잖아.
5: 맞다! 아니 그럼 바다 이구아나는 소금물을 콧물로 빼내나?
2: 맞구아나!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먹다 보니 몸에 소금이 자꾸 쌓이죠. 이걸 몸속에 그냥 두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코에 있는 소금샘으로 재채기하듯 몸속의 소금을 물과 함께 발사하는 거죠.
5: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잘 빼내게 콧구멍이 커다란 거 아니에요?
2: 댕댕이 간호사님, 제 콧구멍 눌리고 눈물이.
5: 아니 방금도 맞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2: 그건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거든요.
4: 그래요?
2: 암컷은 짜증날 때, 위협 받을 때 가끔 흔들고, 수컷은 엄청 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여기서 문제! 바다 이구아나 수컷이 고개를 끄덕이며 흔드는 이유는? 1번, 춤추며 리듬을 타려고. 2번, 자신을 과시하려고.
5: 이게 리듬 타는 거지.
4: 맞아. 리듬 타는 것 같진 않고. 정답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2: 맞고 알아.
6: 격하게 흔들어 쿵쿵. 꾸덕꾸덕 격하게 흔들수록 힘도 세고 아주 아주 남성적이라는 신호. 격하게 흥흥. 꾸덕꾸덕꾸덕 꾸덕꾸덕꾸덕. 어떠냐? 꾸덕꾸덕꾸덕 꾸덕꾸덕꾸덕. 내가 더 세게 흔든다고. 하! 꾸덕꾸덕꾸덕 꾸덕꾸덕꾸덕 꾸덕꾸덕꾸덕. 아니거든. 에이, 끄덕끄덕 끄덕끄덕 졌다. 끄덕이는 거 내가 최고. 히카!
4: 와, 쟤 흔드는 거 누구도 못 당해. 도망가자.
6: 가장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다.
2: 실제로 고개를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가 수컷 호르몬이 많다고 해요.
4: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2: 근데 갑자기 너무 춥네. 여긴 성형 안 하신다니까. 그럼 이만.
5: 이구아나 씨 추우세요?
2: 채원이, 채원이.
4: 갑자기 왜 그러시지? 댕댕 간호사? 채원 체크!
5: 채원 체크!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콧구멍이 제일 커가지고. 이럴 수가! 온도가 20도도 안 돼. 엄청 낮아!
4: 뭐? 댕댕 간호사? 히터!
5: 히터! 히터! 지하 간호사 히터 가져와!
4: 지하 간호사 오늘 안
5: 이만저씨!
2: 따뜻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4: 갑자기 왜 체온이 떨어진 거지?
2: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
3: 바다 이구아나는 바닷가 바위에서 해초를 먹다가 부족해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5: 와, 바다 이구아나 헤엄 잘 친다.
4: 우와, 바닷속이 꼭 푸른 초원 같아.
2: 그런데 바닷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4: 왜요?
2: 바닷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차가운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에 마비가 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나오죠. 우린 스스로 체온을 못 올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태양을 받으며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5: 단체로 일광욕하는 모습 재밌다.
2: 그게 병원에 빨리 올 생각에 체온을 제대로 못 올리고 왔거든요.
5: 아유, 저런. 아이, 그런데 헛걸음만 하셨네요.
4: 어차피 저희는 성형은 안 하니까 체온이 오르면 가시면 되겠네요.
2: 그니까요. 아유, 그냥 이대로 살아야 그냥 주둥이 콧구멍 피부 싹 다 고쳐주시면 안 돼요?

0: 절 때리는 것 같은.
1: 왜 저러는 거지?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헛것을 보나?
2: 이상한가? 띵기리 띵기리 띵기리 띵 나타나라 야
3: 끄덕끄덕 킁킁 야
1: 아니 이거 왜 때리시는 거예요?
3: 끄덕끄덕 아이 잠깐만 내가 보여?
2: 보이죠? 누구세요?
3: 나 그 옛날 갈라파고스 섬에 처음 정착한 바다 이구아나 조상이옵시다.
4: 바다 이구아나 조상?
3: 끄덕끄덕끄덕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왔어. 아니 조상들이 바다에 살기 딱 좋게 물려준 몸을 뭐 성형을 해서 바꿔 딱!
2: 딱 좋게 물려줬다니
1: 그게 무슨 소리세요?
3: 그러니까 끄덕끄덕 아주 아주 먼 옛날
5: 우린 바다에 표류되어 헤매다가 이곳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왔지.
3: 마침 섬이 있어서 다행이야.
0: 끄덕끄덕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3: 근데 여기는 화산섬인가 봐. 우리의 먹인 풀이 거의 없네.
0: 선인장이다. 배고프니까 가시 가시만 없으면 먹을 수 있는데.
3: 아이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어?
5: 바다의 풀 해초. 바닷속에도 해초가 엄청 많아.
0: 끄덕끄덕 친구야.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방 체온이 떨어져 우린 죽을 거야.
3: 아이 그치만 저 수많은 해초들이 너무 아까운데.
0: 가시는 있지만 난 선인장으로 버텨볼래.
3: 난 바닷물에 적응해 해초들을 먹어볼게. 우와 해초 많다.
0: 오 끄덕끄덕
4: 그래 결심했어. 적응하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3: 그때 선인장을 먹겠다고 육지에 남은 이구아나들은 끄덕끄덕
5: 육지 이구아나가 되었지.
1: 우와 가시가 저렇게 많은데 선인장 잘 먹는다.
5: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기 딱 좋게 턱이 점점 더 강하게 발달하고 지금의 육지 이구아나 모습으로 변화한 거지.
2: 아 육지 이구아나는 색깔도 다르냐. 환경에 맞게 적응하며 몸도 변한 거구나.
3: 끄덕끄덕 그렇지.
0: 그럼 우리 바다 이구아나도 바다에 살며 몸이 변한 건가?
3: 끄덕끄덕 당연하지. 흥흥 끄덕끄덕
5: 헤엄치기 좋게 꼬리가 납작해지고 바위를 꽉 움켜쥘 수 있게 발톱도 길고 두꺼워졌지. 무엇보다 해초를 먹기 쉽게 주둥이는 더 뭉툭해졌단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서 떨어진 체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피부도 검게 변화한 거야.
0: 네? 체온이랑 피부색이랑 뭔 상관인데요?

0: 그러니까 너 성형하면 바다에서 못 살아. 흥흥 끄덕끄덕.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다에 살기에 딱 맞게 변화한 완벽한 몸이네요.
2: 그런가?
0: 그럼 끄덕끄덕 흥흥.
2: 끄덕끄덕. 다시 보니까 쥐둥이며 콧구멍이며 이상하게 멋져 보이네. 컴팩트한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0: 끄덕끄덕. 우리 바다 이구아나들은 지구상에 바다에 적응한 유일한 도마뱀.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돼요. 끄덕끄덕 킁킁.
2: 끄덕끄덕.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고칠 생각 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요.
0: 끄덕끄덕 킁킁.
2: 고마워요 조상님.
0: 킁킁 킁킁. 끄덕끄덕 킁킁.
3: 정말 잘 됐다. 끄덕끄덕
1: 킁킁. 끄덕끄덕. 그런데 목은 좀 아프겠다.
3: 그러니까
1: 끄덕끄덕.
0: 처음 일주일만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아프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최고영웅 헌개맨.
1: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자, 맛있게 먹어.
5: 맛있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5: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7: 뭐? 또 다른 공식?
3: 그게 뭔데?
5: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3: 듣고 보니 그러네.
5: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0: 그러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1: 맞네. 난 코 파는 걸 제일 잘하는데.
2: 이게 뭐야? 코를 파는 거니?
3: 난 그거 역시 천능매?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4: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능맨이 무찌러주마!
5: 무찌러주마!
4: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6: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7: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4: 나와라, 천능력!
6: 눈썹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7: 이 가지런 블랙 게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지마.
6: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8: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7: 아, 소문으로 만든다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8: 셋!

제법이군, 제법이야. 여간 절대 타다.

0: 끝마저지.
1: 공룡아!
0: 잘 가라, 공룡아!
2: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가봐라 번개 파워.
1: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2: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2: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1: 안녕.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3: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4: 방어
1: 막 못 당하겠어.
3: 우와, 대단해. 아, 부럽다.
4: 어떻게 했어?
5: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6: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7: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6: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7: 당연히 좋아야죠.
6: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2: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6: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7: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6: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2: 물론입니다.
6: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2: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4: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1: 나한테 맡겨. 저리!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7: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3: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7: 윙, 날아다니는 벌?
3: 네.
8: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7: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2: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7: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2: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9: 네!
2: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0: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1: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2: 저거 너무 많지 않아?
1: 맞아.
3: 희망이 목이 부러질지도 몰라.
1: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3: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4: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5: 네!
0: 자.
5: 어때, 희망아?
4: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1: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6: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6: 예, 썰, 예, 썰, 노래미, 박설!
7: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8: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9: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1: 어?
8: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10: 왜 죽여버리가 피해왔어? 공격해주지, 번개맨.
1: 번개맨, 어느 정도 피해요?
9: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5: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축하해!
0: 축하해, 강희야.
9: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5: 왕빌라!
9: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1: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9: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
11: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그래비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지금 영웅 헌개맨
1: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샤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

0: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쫄깃해.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와 궁금해. 아니 천둥맨 된 거야?
6: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7: 천둥맨 최고.
8: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4: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4: 빛나, 연습 많이 했네.
5: 그치?
4: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4: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5: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6: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5: 우와, 맛있겠다.
6: 나도 간식 먹고 싶다.
4: 한몽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6: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의 좋은 친구들.
8: 네.
7: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좀...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잔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있잖아요. 예, 정말 답답하네. 그거만 치고. 천둥. 천둥아, 이거. 이건 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아. 이거 아닌데.
6: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 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7: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있잖아.
6: 천둥이 괜찮겠죠?
9: 초능력이 몇 개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6: 그게 무슨 말이죠?
9: 천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땅!
0: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기억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 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퍼즐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 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천둥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전능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성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3: 그거 있잖아, 그거.
4: 아, 그거? 따가따가 꿈 날아가시 버튼.
3: 따가왕님.
2: 따가?
3: 저희가 만든 무기.
4: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3: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4: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3: 악몽?
2: 야,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천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놀라지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0: 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뭐지?
1: 다가 네 만자 네 힘도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웅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짜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 보석을 훔친다. 훔친.

0: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단단하게 이미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맥시코 치킨 크크크.
0: 페파는 마라톤 코치.
3: 페파파는 런던 마라톤에 대비해 열심히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페파랑 뱀 사다리란 게임을

0: 신나게 하고 있네요.
1: 제 차례죠, 아빠.
2: 그래, 페파.
1: 3, 3, 나와라, 3.
2: 그런다고 네 말대로 3이 나올 리가.
1: 진짜 3 나왔다, 만세.
2: 말도 안 돼.
1: 하나, 둘, 셋, 쭉. 내가 이기겠다.
3: 당신 편지 왔어요.
2: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붙었네. 나 붙었어.
3: 만세.
1: 뭔데요?
2: 얼마 전에 신청한 런던 마라톤. 아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된대.
3: 축하해요, 여보.
1: 반갑다.
2: 내 훈련 앱 소리네.
4: 훈련 시간입니다.
2: 미안한데, 페파. 게임은 훈련 끝나고 하자.
1: 하지만 제가 거의 다 이겼는데요.
3: 어우, 내 정신 좀 봐. 요가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2: 그럼 같이 나갈까요?
3: 그럼 수업 갔다 올게요. 당신도 훈련 잘해요.
2: 고마워요. 안녕.
1: 이게 다 뭐예요?
2: 새로 만든 우리 홈체육관 멋지지? 마라톤은 말이야,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이 튼튼해야 끝까지 달리거든.
1: 하지만 저는...
2: 게임 끝내고 싶은 거 아는데 나중에 하자. 그 대신 아빠랑 같이 운동해 볼래?
1: 아니요, 됐어요.
2: 그럼 아빠 코치를 해주는 건 어때?
1: 그게 뭔데요?
2: 사람들이 더 튼튼해지게 옆에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1: 제가 아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2: 그렇지.
1: 그럼 제가 코치할게요.
5: 우리 딸도 운동하라고 해놓은
1: 조지도 도와준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대요.
2: 잘 됐네.
1: 들어요. 이제 내려요. 달려라군요. 달려요, 아빠. 더 빨리요. 얼른 저 공룡 잡아요.
2: 예, 코치님.
1: 하나. 저걸로는 어림없겠다. 슝. 이게 훨씬 낫다.
2: 아빠 어땠어?
1: 좋았어요.
2: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랐냐고.
1: 그냥 모르죠.
2: 뭐야, 시간 안 잰 거야?
1: 뭐야? 네.
2: 좋아, 다시 하지 뭐. 타이머 준비해. 시작.
1: 무슨 타이머?
5: 나도 몰라.
1: 게임이나 더 하자.
2: 네,
1: 계속해요, 아빠. 계속.
2: 동기동기동.
1: 떠요, 아빠. 시간 잴게요. 최대한 빨리 기저귀 갈아요, 아빠.
2: 알았어.
1: 하나, 둘, 잘했어요, 아빠.
2: 잡았다. 내가 해냈어. 맞지?
4: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훈련 중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1: 예!
2: 좋았어.
1: 잘했어요, 아빠. 이제 아까 하던 게임 끝내요.
3: 마라톤 훈련 잘했어요?
2: 너무 잘해서 탈이지. 아이고.
3: 그런 것 같네요.
2: 페파가 내 코치를 했어요.
3: 어머, 우리 페파가요?
1: 네! 제가 코치였어요. 오늘 뱀 사다리 챔피언도 바로 저예요.
0: 페파 아빠는 런던 마라톤 훈련이 즐거웠어요. 페파는 그런 아빠를 코치하는 게 더 즐거웠고요.
1: 마라톤! 런던 마라톤.
0: 오늘은 런던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팔판의 가족도 아빠를 응원하러 모두 대회에 왔어요.
2: 나 왜 이러지? 막상 한다니까 좀 긴장되네.
1: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
3: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동 자선단체에 기부할 돈도 많이 모았고요.
2: 고마워요, 페파 엄마.
4: 참가자들은 모두 출발선으로 오세요.
2: 나야, 나.
3: 알았어요, 다녀와요. 사랑해요, 여보.
1: 사랑해요, 아빠.
6: 갑시다, 페파 아빠.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자고요.
2: 가요.
6: 비켜.

0: 비켜!
1: 이따 결승선에서 봐.
2: 힘내요, 여보.
3: 모두 제자리에 준비 네 출발합니다
2: 할 수 있다 페퍼
1: 좋아 가자
4: 엄마 아빠는 언제 이기시는 거예요?
5: 글쎄 대회가 끝나려면 몇 시간이 있어야 될걸
4: 몇 시간이요?
5: 게다가 아빠는 마라톤이 처음이라 이기긴 어려워
4: 그럼 우리 집에 가요
5: 잠깐 아빠가 결승선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알겠지?
4: 네, 엄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요.
5: 자, 이럴 때 쓰라고 엄마 가방에 있는 거지? 짜잔! 아, 여기가 좋겠다.
4: 나꺼야. 이거 내 샌드위치야, 조지.
6: 내 거야.
5: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왜 싸워?
3: 아, 저기 오네요. 주자들이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고 있어요.
1: 힘내자.
4: 잡아, 조지. 아야, 미안해, 조지.
5: 어머, 안 다쳤니?
4: 다 그렸는데 종이 더 있어요, 엄마?
5: 남은 종이라고는 비상용 휴식뿐인데. 결승선이다. 지금 결승선에 가 있어야 돼.
3: 이제 타워 브릿지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1: 힘들어. 저 좀 태워주실래요?
7: 운행 안 해요.
1: 달려.
4: 빨리요, 엄마.
5: 알았어. 이쪽. 아니, 이쪽이야.
4: 이쪽이요. 가요, 엄마. 결승선이에요.
5: 간신히 도착했네.
3: 네, 올해 런던 마라톤 대회 우승자는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0: 내가 마라톤에서 이겼어요.
4: 우리 아빠 아닌데요?
5: 맞아, 아빠 아니네. 미안한데 얘들아, 아빠가 완주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알았지?
6: 언제까지요?
4: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휴지 좀 쓸게요.
5: 좋은 생각이야, 페파.
1: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5: 저기 있다. 화장지 펴, 펴.
1: 난 할 수 있어.
5: 페파, 파이팅.
1: 내가 해냈어.
3: 결승선에 통과했네요.
1: 이게 다 뭐야?
4: 처음엔 샌드위치를 놓고 싸웠어요. 다음은 이비가 응가를 했고 다음은 조지가 공놀이하다 맞아서 울었어요. 그 다음엔 버스를 탔고요. 이제 여기 아빠랑 있어요.
1: 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려면 많이 힘들었겠다.
8: 페퍼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을 완주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페퍼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한 걸 모두 자랑스러워하는군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다.
0: 자동차 구조는

0: 엄마폰 말고
1: 때폰
0: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어파 좀 하면
3: 플러스
4: 왜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저 대박이네.
8: 진짜 맛있겠지.
9: 대박. 너무 맛있는데.
10: 쫄깃쫄깃하네.
9: 너무 좋아.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다이자 할아버지!
12: 아, 호기!
0: 오랜만이에요.
12: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우,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2: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2: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0: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3: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2: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1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1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어!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1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3: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0: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15: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14: 이건 말도 안 돼!
3: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16: 다들 비켜주세요!
17: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

0: 포기.
1: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2: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1: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0: 보세요.
3: 어떻게 된 거지?
2: 아리 저기 좀 봐.
0: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4: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5: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4: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5: 아니요, 못 봤어요.
4: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0: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5: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4: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0: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5: 고마워, 아리.
0: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6: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0: 좋아요.
6: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0: 네.
6: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7: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0: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8: 여기랑 저기
7: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0: 맥스, 뭘 찾았는데?
9: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0: 골든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뿐이야.
10: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0: 가자, 할아버지.
10: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0: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6: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0: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0: 고마워요, 할아버지.
2: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 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1: 멋진 전시였어.
6: 맞아.
0: 네, 엄마.
2: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0: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2: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0: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2: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2: 뭐?
0: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2: 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0: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6: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2: 에?
5: 가볼게요.
0: 멈춰, 골든보이. 미안해, 추격 중이라서. 이쪽으로.
2: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

0: 있지만
1: 어?
2: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흡착컵 액션!
0: 어?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3: 어? 맥스, 아니!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포기! 섀도우 스피릿! 포기! 장경!
0: 으아! 뭐야?
3: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4: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3: 네, 경찰관님!
5: 어?
6: 오! 호기!
3: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와요.
2: 호기, 정말 고마워.
5: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3: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2: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3: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7: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익스 볼이야.
1: 고마워, 후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공룡 세계로 떨어진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0: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2: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3: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방금 뭐였지?
2: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3: 대체 어떻게 된 거지?
4: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4: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5: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2: 자, 가자!
1: 저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2: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0: 물이라도 끼얹어 볼까? 여기가 어디지?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1: 너인 누구야?
0: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2: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1: 메스터 고어!
0: 뭐?
1: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0: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1: 뭐?
0: 스타코어가 뭔데?
1: 돌려줘! 빨리!
0: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2: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 모른다고!
0: 거짓말! 어서 돌려줘!
1: 으아!
0: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0: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 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0: 너?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아, 안 돼!
0: 이대로 가다간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올 확대 액션!
0: 셀리! 집게발 잡기 액션! 우리 힘만으로 무리야.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3: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2: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0: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2: 월드 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2: 물이 필요해.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응? 아!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2: 잘 됐다. 변신한 안킬로.

0: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1: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전부 호수까지 날려.

0: 구조용 튜브 액션! 안녕! 안녕! 잘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1: 작전 성공!
0: 그렇게 된 거야!
2: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3: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4: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5: 맞아.
6: 누구 얘기야? 설마
1: 꽁지?
0: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7: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

0: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아침이 밝았어요.
4: 꼬마 버스들이 실내 연습장에 모여 있어요.
5: 으쌰. 보나마나 만점이겠지. 에이, 이게 뭐야?
3: 점수가 엉망이네.
5: 기계가 고장났나? 다시 해봐야겠어.
3: 어? 로기, 어? 이번엔 내 차례잖아. 어.
6: 타요. 어? 이제 그만 자야지. 내일은 아침 일찍 운행 나가야 하잖아.
3: 네?
5: 아하, 그럼 얼른 자야겠네.
3: 난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6: 나중에 하면 되잖아. 어서 자러 가자.
3: 네.
7: 잘 자요.
3: 나 혼자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다들 재밌겠다. 아직 잠도 안 오는데.

0: 어서 일어나. 운행 나갈 시간이야.
1: 벌써요? 더 자고 싶은데.
0: 자자, 어서 잠 깨고 오늘도 힘내자고.
1: 졸려서 힘이 안 나요.
2: 가요. 일찍 일어났구나.
1: 아, 네. 오늘은 아침 일찍 운행 나가는 날이거든요.
2: 그래? 타요가 아주 특별한 일을 맡게 됐구나.
1: 특별하다고요?
2: 그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아침을 알리는 멋진 일이잖아.
1: 정말이야?
0: 타요, 저기 좀 봐.
2: 어?
1: 우와!
2: 일찍 일어나면 저런 풍경도 볼 수 있어. 정말 멋지지?
1: 네, 진짜 멋져요.
0: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아침이 밝았다고 알리러 가볼까?
1: 네, 다녀오겠습니다.

뿌리.

0: бир зардабын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ыйык туткан жерибизге.
1: Yeah,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2: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1: 저 뭐예요?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3: 이리 오너라!
4: 우와!
3: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4: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5: 반갑드려요.
4: 아유, 무겁네.
5: 한번 보시고.
6: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7: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8: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9: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0: 그러면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자고.

0: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EBS 뉴스입니다. 최근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민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이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현장 교사들의 불안과 반발은 여전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현장 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교육부의 최종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에서 이것만큼은 꼭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솔직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3만 7천 초등교사들이 대변하는 초등교사 노조의 강석조 위원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뭐 대통령 발언 이후에 논란이 더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체험학습 위축 현상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쭉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2: 네,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 밖 공간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통솔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긴장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요, 단연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무한 책임과 사소한 감정적 민원입니다. 버스 좌석 배치나 조편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밤늦게 전화를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심지어 학생 옷에 흙이 묻었다며 세탁비를 청구하는 학부모님들까지 계십니다.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 내내 긴장된 상태로 아이들을 살피지만 모든 상황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고나 불만이 생기면 그 책임이 온전히 교사 개인에게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0: 네, 들으면서도 참 믿기 힘든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게 설마하니 일부 학부모의 유별난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 이 현장 체감은 어떤 겁니까?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학교에 협조적이며 교사 대부분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일부 소수의 민원이 너무 심합니다. 문제는 그 소수가 교실 전체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이를 막거나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몇몇 악성 민원이 학교를 위축시키고 다수의 상식적인 학부모와 교사들, 학생들까지 모두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공포이자 상시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 교실의 동료가 민원에 시달리다 무너지는 모습을 매년 봅니다. 과거에는 교육적인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들조차도 요즘은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 민원이 터질지 모르는 이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끔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교직 생활을 위협하는 이제 일상적인 리스크가 된 현실입니다.
0: 네, 일부 소수의 민원이 학교 전체를 마비시키는 현상 꼭 고쳐야 될 텐데요.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뭐 이렇게는 좀 법조항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2: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개정안 뭐 만들어진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 책임만 일부 다를 뿐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법정에서 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를 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교사에게는 엄청난 힘든 고통이자 정신적 파멸이 옵니다. 결국 무죄를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현장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장 체험학습은 교육과정상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 교육활동인데도 현장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이나 선택권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라고만 압박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점점 더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교사가 나는 잘못이 없다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침을 준수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게는 공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0: 네, 무죄 책임을 교사 개인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입증하는 게 또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현재 이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사 책임을 좀 줄여준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2: 네, 교육부에서 여러 대책 만들어준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현실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을 시 보호해준다는 표현은 교사를 전혀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없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는 질문이 남고 지금 구조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교사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는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무고성 신고 및 허위 신고로 인한 공소 자체가 되기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좋은 예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기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도 똑같습니다. 안전공제 외에 가입하고 안전지침을 준수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다면 처음부터 교사에게는 공소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의이고 중과실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법에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하며 교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조차 할 수 없는 교사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0: 네,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면 공수 자체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만간 발표될 대책에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2: 이 체험학습 기피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마련하려고 뭐 몇 달째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이 만든 결과물이며 그 중심에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협박하는 무기로 악용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의 취지와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뭐 버스 좌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좌석이나 조편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우리 아이가 소외감을 느꼈다고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합니다.
0: 네.
2: 교사는 그러면 즉시 형사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성 신고라도 최종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교사의 삶은 파멸에 이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면책 가이드라인 그 몇 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논리, 즉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는 공소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정서적 학대 신고에도 마련해 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입니다. 버스 좌석 불만 사례 등 무고성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는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서 저희를 기소조차 할 수가 없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개정입니다. 근본적인 아동복지법의 구조가 바뀌어야 교사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아이들과 문 밖을 나갈 수 있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논란이 뭐 단순히 체험학습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악성 민원 그리고 교권 위축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현장 학습은 저 말씀드리지만 일부의 현상일 뿐입니다. 현장 학습을 우선 현장 학습을 교사들에게 절대 강제하면 안 됩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교사 노조 연맹과 초교조가 함께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0: 네.
2: 첫째, 현장 체험 학습 및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면책, 아까 말씀드린 그 면책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교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닌 교육부에서 보호해주는 그 면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교사를 보호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적 보호를 넘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무고성 및 허위 신고로 인한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현장 체험을 포함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장학습 저희 강제로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다섯째, 교육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사의 책임보다는 보호자와 학생의 책무성 또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한두 개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건 한두 개 그 땜질식 처방으로는 교사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현장의 불안을 지원해는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를 공소조차도 못하게 하는 실질적 보호,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에 부터 우리 교육활동 위축을 네. 막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0: 네, 교육부 관계자들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지하게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고 싶은 건 모든 선생님의 바람일 맞습니다. 텐데요. 예, 앞으로 나올 이 정부 대책이 몇 줄짜리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량화된 점수로 위치를 파악하는 정시 모집과 달리 수시 모집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담아내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내 학생부를 채워야 할지 막막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대학들이 직접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의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이드북을 200% 잘 활용하는 비결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대학들이 해마다

0: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북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1: 네.
0: 우선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1: 예. 일단 대학들이 발간하는 가이드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제 이름이나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공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이 이세 가지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논술 가이드북을 발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대학의 전공이라는 게뭐 날이야 날마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뭐 전공 가이드북은 2, 3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고3 수험생들의 관심이 수시 모집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이 쏠려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가이드북에서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나요?
1: 네. 각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학의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뭐, 전형에 대한 안내는 수시 5강에도 나오지만 좀더 시각적이고 학생들 친화적으로 구성된 게 가이드북에 있고요. 그 가이드북에 보면은 그 평가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가 아니라 학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한다.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죠. 특히 대학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뭐 대학에 따라서는 Q&A 형식이라든가 혹은 졸업생의 인터뷰라든가 혹은 위쪽 사정관님이 어떤 글을 쓴 칼럼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가 그 보고 싶은 대학,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년도의 사례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가 를 본다면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한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무래도 당장 고3 수험생들이 가이드북을 많이 볼 테지만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특히 요즘은 고교학점제 시대라서
1: 네.
0: 여러 과목들을 직접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이 가이드북을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생부 구성하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학생부 가이드북 안에는 뭐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는요, 특정 선택 과목에 대한 지원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을 소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에는 지원자는 A 과목을 몇 퍼센트가 들었는데 합격자는 몇 퍼센트가 들었다. 이런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아, 이 과목을 듣는 게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전공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그 모집 단위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잘 확인한다면 과목 선택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전공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방금 말씀해주신 전공 가이드북은 진로에 맞춰서 학생부 구성할 때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데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건가요?
1: 아, 네. 전공 가이드북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그 전공의 성격 또는 전공마다 이제 세부 전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 전공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자기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교 4년 동안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지 뭐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또그 대학의 그 전공을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나이가 어떤 진로를 또 모색할 수 있냐라는 것 등을 안내합니다. 또 대학에 따라서는 우리 전공에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고교 생활에 대한 인재상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전공을 궁금하면 그런 걸볼수 있고요. 물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 내에서의 동아리나 학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떤 전공 관련 교과목, 심지어 우리 전공에 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런 책 정도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권장 도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이 자기네 선배가 어디를 취업했나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1: 네.
0: 있네요. 근데 요즘은 대학들이 또 이른바 무전공으로 입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 이렇게 무전공으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에게도 가이드북이 도움이 될수 있나요?
1: 네, 일단 전공 가이드북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0: 실제 개별 전공 가이드 보면 상당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대학에 전공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별 전공 보면 한 두세 쪽, 뭐 많아야 네 쪽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전공을 못 정한 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대학에서는 전공을 언제 정하든, 뭐 1학년 때 정하든 2학년 때 정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전공일지라는 걸 알고 싶은 학생들한테 그 대학의 정보를 볼수 있는 형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전공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가이드북을 읽어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구나 하고 탐색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조금씩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 논술 가이드북은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0: 예, 논술 가이드북에는 각 대학의 기출 문제가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와 함께 그 출제 의도, 의도, 분석, 그다음에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이 분석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각각 몇 년간의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 혹은 그의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요, 직접 출제위원께서 우리는 이러이런 식으로 이러이런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들이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형에 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자료가 논술 가이드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요즘 뭐 공교육, 사교육 뭐 넘나들면서 다양한 입시 정보들이 쏟아들고 있지만 대학들이 엄선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이드북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이 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학과 선택하는 데 좋은 힌트가 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5월 26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3시간.

0: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청정 바다가 선발한 해조류의 고장 완도.
2: 이것이 평일도가 자랑하는 미역기입니다.
1: 심상찮은 모양새, 그러는 보셨나요? 미역기.
3: 나한테는 이거 꽃이야. 이걸 갖고 먹고 살자네.
1: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미역비의 대반전. 한편 완도하면 빠질 수 없는 귀하신 몸 전복.
4: 세지 청소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1: 최고의 전복에는 완도 어민들의 노고가 담겨있죠.
4: 잘 컸죠?
5: 전복. 여러분, 저 전복이에요. 전복이, 전복이잖아요, 전복.
1: 작은 유충이 하나의 전복이 되기까지
5: 450만에서 500만 정도.
2: 500만 마리.
1: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완도 사람들. 그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 입안 가득 천상의 맛을 꽃피웁니다.
6: 완도 전복 최고!
1: 오늘의 첫 여정은 완도군 동쪽에 자리한 금이릅 평일도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소음처럼 낀 해무가 환상적인 곳. 완도 탕목항에서 배로 15분. 평온하다 해서 평일도라 이름 붙여진 섬. 청정해역으로 어적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요.
7: 어머니 안녕하세요.
8: 네.
7: 어머니, 여기 평일도에는 뭐가 유명해요?
8: 다시마, 미역, 미끼.
7: 미끼가 뭐예요?
8: 미끼, 이 미역에서 따서 갈가가지고 그 미끼는 팔아요. 판디 겁나 비싸겠다요. 하리 돈을 한 300만 원 써간다고, 많이 써간다고.
9: 500만 원다고, 400만 원다고. 그리고 그냥 공장에서 말려, 미끼는.
7: 미역기가 어디가 좋아요? 아,
9: 다 좋죠.
8: 다 좋다요. 그 형이 겁나 나가지고 일본을 수출한다요.
9: 이알로 바닷가로 가면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럼 그럼 작업을 해.
8: 먹어도 맛있어.
7: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8: 빠이빠이빠이빠이.
7: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8: 예.
1: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는 미역귀. 하지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7: 선생님 안녕하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7: 지금 어디 나가세요?
10: 아, 미역귀 작업하러 갑니다.
7: 원래 평일도가 미역으로 유명해요?
10: 예, 과거에 김, 미역, 미역으로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 평일도가.
1: 과거 김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미역 농사를 시작했던 평일도. 잔잔한 바다 덕에 갯벌과 해조류 숲이 풍부해 특히 미역과 다시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는데요. 자, 오늘도 바다로 나섭니다.
11: 여기가 여기 이제 양식장이에요.
7: 미역 양식장?
11: 미역. 미역도 할 수 있고, 다시마도 할 수 있고.
7: 어.
11: 현재는 이제 미역이 시설되어 있어요.
1: 완도 미역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이맘때 미역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평일도의 보물이 있으니 바로 해조류계에 떠오르는 샛별 미역귀입니다.

0: 뭐가 미역기예요?
1: 아, 참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미역기입니다.
2: 미역기는 해저 지면과 닿는 미역의 윗동을 가리키는데요. 미역의 생식세포가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3: 이게 뿌리고요. 이게 미역기인데 포자랑입니다. 포자랑. 미역 포자랑. 미역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간이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역의 영양소가 집합체라고 봐야죠.
2: 특히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천연성분 알긴산이 풍부해 미역비는 차세대 슈퍼푸드이자 해조류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여겨진답니다.
3: 이렇게 뭉뚱한 것을 암컷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길쭉한 것을 수컷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문가들 표현으로는 암수 구분이 없이 그냥 자웅동체입니다. 이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미역기 생긴 것이 좀 틀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일반 생산자들이 암컷을 더 선호를 해요.
0: 왜요?
3: 이게 더 맛있어요. 훨씬 더 그 두껍고 크잖아요.
2: 과거엔 미역만 채취하고 미역비는 버려지기 일쑤였다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미역비만을 채취하기 위해 미역을 양식하기도 한다는군요. 바다에서 올라온 즉시 배 위에서 손질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필수. 이파리와 줄기에 비해 비싼 몸값을 자랑해서 미역비만 두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4: 이제 말려서 전복 밥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야지.
2: 채취 시기를 놓치면 바다 속에서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미역비 때문에 적기에 수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0: 미역기 맛있어요?
4: 네.
0: 어떤 맛이에요?
4: 아주 달큰적합니다. 이걸 맛있게 생겼죠. 빨이 미세 빨이라 영양가가 올라서 잘 안 잊혀져요. 금방 이제 이거 녹아내릴 거예요. 에이쇼. 잡으시오, 잡아. 하고 딱 비벼 보시오.
0: 이거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어요?
4: 어여여여여, 얘는 맛있는 단계라요.
0: 아. 너무 커서.
4: 아니, 그러게 잘 되면 그, 아니, 위에 거 비먹으라 한데 왜 거기로 먹어? 여기는 인자 자라가 맛이 없어.
0: 아, 위에 거?
4: 위에 거지. 거기가.
0: 여기요?
2: 그러면 뭐 맛은 어떻습니까?
4: 자글자글해서 좋았고요. 시장도 가고.
0: 오,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네. 감칠맛이 막 나요. 감칠맛이.
4: 이 미역기 꽃다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잘 봐보시오요. 꽃다발처럼 생겼지라. 나한테는 이거 꽃이야.
0: 왜 꽃이에요, 아버님?
4: 이걸 갖고 먹고 살자네.
2: 매년 10월경에 씨를 뿌리면 이듬해 평일도 앞바다엔 미역귀가 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본격적인 미역귀 채취가 진행되죠.
1: 오늘은 미역귀 그 양이 한 600kg 정도 됩니다.
2: 과거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어느새 어민들에게 최고의 효자로 뒤바뀐 평일도 미역비. 워낙 귀하다 보니 유독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5: 이거 이제 가공해갖고 이제 수출한 거예요. 수출해야 돼. 수출 가공해갖고.
0: 어디로?
5: 이거 일본으로 수출한 거예요 이제.
2: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통에 평일도 주민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 카네요.
6: 모든 이 갈조류는 이게 데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2: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역기는 말리지 않고 특유의 식감을 즐기는 것이 포인트.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멀리 고향 떠나온 외국인

0: 선원들과 함께 맛봅니다.
1: 우리나라에서 해조류 양식이 장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 취지에서 엄청난 그 해조류에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나게 그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이 단 데까지는 계속해야죠.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앞으로도 고향인 청일도의 바다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난 완도 해산물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강자가 있으니 바로 전복이죠.
2: 안녕하세요. 선장님, 이게 어떤 배인가요?
3: 아, 지금 전복 지금 선별하려고 지금 저 준비하는 중입니다.
2: 아, 이게 전복배예요? 예예.
0: 국내에서 전복 양식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완도군이 70-80% 이상으로 그 중심에 있죠.
2: 지금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3: 아, 이거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선별기입니다. 과거에는 다 수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별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0: 이곳 노화도는 대대로 완도 전복의 산실.
4: 전복 양식한 지 꽤 오래되셨는데요?
3: 그렇죠. 한 30여 년 전 정도.
4: 그럼 이게 아버님 때부터?
3: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아버님과 같이 시작했죠, 동시에.
0: 90년대 초 상업 양식이 본격화된 완도 전복 양식. 처음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것도 여기 노화도랍니다.
3: 이 환경 여건이 또 이 섬 구조가 태풍에도 안전하고 조류 소통도 원활하고 굉장히 그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혜택받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0: 과거엔 더욱 귀했던 전복. 하지만 양식이 대중화되면서 전국에서 보다 저렴하게 1년 내내 전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무렵 전복이 미역을 먹어서 가장 통통하다네요.
4: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인가요?
3: 이게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너무 많은 개체수를 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마리가 살 것, 5마리가 살면은 아무래도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성장도 빠르고, 예, 질 좋은 전복이 됩니다.
4: 집 이사를 가는 거죠?
3: 그렇죠. 새 집 청소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다.
0: 바다를 수놓는 거대한 양식장이 전복의 집.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고수하지만 일일이 사람의 정성과 손길이 닿아야 더 맛 좋고 싱싱한 전복으로 자란답니다. 전복이 다치지 않게 정교하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떼어낸 뒤 선별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선별기 구멍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는 전복. 그런데 사실 전복은 길이가 아닌 무게로 분류한답니다. 전복을 세는 단위인 미는 1kg당 몇 마리의 전복이 들어가는지를 의미합니다. 선별 과정 중엔 전복 껍데기에 붙은 굴, 홍합 등 부착 생물 일명 쩍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3: 짜갭이랑 지금 꿀이 좀 붙어있네요. 짜기 붙어있으면은 얘들 성장 과정에도 힘들고 얘들이 사람으로 본다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피땀이 스며들어야 최상급 완도 전복이 탄생합니다.
3: 쩍 작업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얘들 어린 치폐 때 이 뒤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 가져와

0: 와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큰 겁니다.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1: 와, 2년 만에 이렇게 커요?
0: 예. 잘 컸죠?
2: 전복이 사는 집인 가두리 양식장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전 어린 전복, 일명 치패를 키우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치패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어린 전복

0: 농사로 비유하자면 벽시에서 쌍을 틔워 모판에 키우는 곳인데요.
1: 아버님이 키우신 전복 10대가 네. 양이 얼마나 돼요?
2: 450만에서 500만 정도.
1: 500만 마리?
2: 마리.
0: 육지 7회 양식장에서 어린 전복 7회를 키우는 기간은 알 채취부터 시작하면 두 내지 12개월 가량. 전복 알이 부화해서 나온 유생은 작고 투명한 유충 형태인데요.
1: 뭐가 전복이에요?
2: 전복이 형태가 됐잖아요. 전복. 여기 다 전복이에요. 전복이 전복이잖아요. 전복. 여.
0: 암컷 전복인 모패에서 알을 채취해 부화시킨 것이랍니다.
2: 모패에서 일부러 싸게끔 만들어요. 스텝도 받아갖고. 그러면은 그 놈을 나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알칩이 있어요. 알이 그 고등가출로 거기서 이제 나와요.
0: 논으로 옮겨 모내기를 하듯 알에서 부화한 유충을 칩회로 키운 뒤 바다 가두리로 가져갑니다. 이후 성패가 될 때까지 2, 3년 더 키우면 바로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바로 그 전복이 되는 것이죠. 어린 전복 칩회는 돌말이라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해 해조류를 좋아한다네요.
2: 야, 다시마, 미역 그런 거 먹으면 금방 커요. 이런 것은 가서 가두리 가서 잘 크면은 그것이 또 나의 복이죠.
0: 바다 양식장으로 옮겨온 전복 칠패는 역시 질 좋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고 자랍니다.
3: 우리가 유아식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다시마를 어린 전복에 주면은 또 잘도 먹고 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선별 작업에 쪽 제거 작업까지 마친 전복은 준비된 새 가두리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는 역시 질 좋은 완도산 다시마.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이 전국 생산량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건 어민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겠죠.
3: 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 건강의 음식 전복을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또 힘내서 질 좋고 좋은 전복을 또 양식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0: 조선시대 어류 도감인 자산 어보에도 전복은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좋다고 소개됐는데요. 그만큼 오래 전부터 즐겨 먹었던 수산물이죠.
1: 이게 산지에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4: 예, 예. 그냥 이제 가져오는데 이 박스로 오는데 박스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이게 새 박스거든요. 그걸 이렇게 같이 망에다 담아서 나와. 이게 한 박스에 이거 10kg씩. 오. 네, 그게 30kg.
0: 맛은 물론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 완도에선 귀한 식사 자리엔 전복이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완도에 있는 식당에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전복 백반 같은 전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복이 흔하다는 뜻이겠죠. 비록 예전보단 흔해졌다지만 여전히 전복하면 비싸고 귀한 식재료로 인식되는데요. 완도에서는 싱싱한 전복을 비교적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습니다.
5: 전복 맛있네. 전복 맛있네.
0: 전복 내장까지 넣고 끓인 전복죽은 기본 중의 기본.
5: 고소해 맛있다.
0: 어느새 입안에 바다의 풍미가 가득합니다.
5: 고소하고 술 넘어가네요.
6: 전복의 고장.

0: 남들 와서 전복구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진짜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네. 엄청
1: 요리에서는 전복은 주로 껍데기째 조리하기 때문에 손질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2: 전복으로 어떤 요리가 있나요?
3: 전복 죽 이고요. 전복회, 전복물에 전복버터볶음, 전복매운찜, 그리고 전가복.
1: 특히 신선한 전복을 손질에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기름장에 찍어 먹는 전복회는 전복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즐길 수 있고요. 회나 물회를 제외한 모든 전복 요리의 기본은 전복을 쪄서 조리한다는 것. 그런데 비교적 흔한 전복 요리 말고도 다채롭고 황홀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각종 해산물에 전복 내장과 버터 마늘 소스로 맛을 낸 전복 버터 볶음에 매콤한 양념이 일품이라 칼칼하면서 감칠맛 나는 전복 매운찜. 이색적인 전복 요리에 매력에 푹 빠지고 마는데요. 식탁에 더 넣을 자리가 어디 없네요.
4: 전복 매운찜이라고요. 아구찜하고 좀 비슷한 음식인데 얼큰하니 맛있거든요.
1: 식당마다 더러 차이는 있지만 전복으로 만든 이색적인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완도 전복 요리.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 돌지 않으십니까?
0: 맛있겠다.
3: 여기 전가복은 제 입맛에는 이게 가장 맛있는 요리이고요. 예, 전복이랑 뭐 해산물들 들어가서 가장 맛있게 조리를 했고요. 밑에 누룽지도 있으니까 섞어서 비벼서 드시면 맛이 일품일 겁니다.
1: 전복의 고장 완도에서 맛보는 정통 전복 요리. 같은 전복으로도 조리 방법에 따라 이토록 다양한 맛이 가능하다니 맛보는 이들 모두 감탄하게 된다는데요. 전복 산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특별한 맛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매콤 달콤 시원한 물회도 빠질 순 없죠.
5: 맛있네요. 전복은 회만 있고 구이만 먹는 줄 알았는데 전가복도 있고 이런저런 요리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6: 매콤하고 담백하고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7: 갑자기 전복으로 건강해진 것 같고 안도의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전체적 요리 때문에 오늘 듬뿍 행복한 것 같아요. 전복 요리짱입니다.
1: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만 얻는 완도의 귀한 해산물들. 부지런한 어민들의 수고가 더해서 오늘도 남도 바다는 풍요롭습니다.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says I can't be free.
1: Rewrite my history. 얼굴만 하자. 얼굴만 나오지. 그죠?

0: 이게 미역이에요?
1: 이게 미역입니다.
2: 좋아요.
3: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4: 이리 오너라!
5: 우와!
4: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5: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6: 반갑드려요!
5: 어이, 무겁네.
6: 한번 보시고.
4: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7: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8: 안녕하세요.
4: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9: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0: 와, 네, 우리

0: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1: 다음에
0: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Heavy rainfall has been the cause of severe flooding. Across the country, rivers have burst their banks. The most affected areas have been placed under emergency alert. Lives are at risk.
1: 강은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고 재앙을 불러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강이 위험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둔 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생명의 강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마음껏 뻗어나가고 부딪히고 휘어질 수 있어야 하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흥분한 듯 소용돌이치고

이런 강에서는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 연결되죠. 마치 사슬의 고리처럼요. 먹이사슬은 생과 사의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수달이 사냥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건강한 서식지라는 뜻이죠. 모두가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강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갑니다.

때로는 물이 좀 탁해 보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흐린 물에는 맑은 물보다 더 많은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죠. 봄이 되어 강물이 불어나면 진흙과 모래를 새로운 강가로 실어 나릅니다.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드는 필수 조건이죠. 강이 직선화되고 땅이 건조화되기 훨씬 전. 이것은 모든 자연 그대로의 강에는 꼭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범람원 숲이죠. 강물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깨어납니다. 마치 마법처럼 범람원 숲 바닥에 숨어있던 작은 알에서 선사시대 생물의 애벌레가 탄생하죠. 처음 부화했을 때는 겨우 0.2mm 크기지만 2주 만에 무려 100배나 자라죠. 바로 봄꼬리 민물새우입니다. 이 배영 전문가들은 나뭇잎 모양의 다리로 탁한 물을 훑으며 작은 플랑크톤을 걸러내죠.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번식해야만 하죠. 암컷은 주머니에 최대 30여 개의 알을 품고 있다가 하나씩 놓아주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은 새우는 생을 마감합니다. 짧은 생애지만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종이죠. 봄꼬리 민물새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로 그들의 알은 마른 숲바닥에서 수십 년을 잠들어 있다가 새로운 물이 닿으면 다시 깨어나죠. 어쩌면 그래서 3억 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거대한 영양분 교환이 이루어지죠. 강은 숲의 미네랄과 모래, 그리고 진흙을 선물하고 숲은 그 대가로 풀과 나뭇잎, 그리고 나무 같은 생물 자원을 내어주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찌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로 먹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물들이 바로 강에 사는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가 이 생물 자원을 분해하면 그 안에서 원생 동물이 살게 되고 이 원생 동물은 아주 작은 애벌레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그 애벌레는 다시 진드기의 먹이가 됩니다. 더 큰 잠자리 애벌레들은 이런 작은 생물들을 먹이로 삼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도 물고기의 먹이가 되죠. 여기서 시작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끝없는 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강의 부식토인 데트리투스, 즉 유기 잔여물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명체의 기반이 됩니다.

이런 생명의 강이 얼마나 건강하고 먹이가 풍부한지는 그곳에 사는 생물들과 이웃들의 다양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도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죠. 유럽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인 맥입니다. 가장 오래된 개체들은 무게가 100kg까지 나가고 길이는 거의 3m에 달하죠. 1kg을 찌우는데 무려 7kg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맥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른 물고기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죠. 강에 잠긴 나무는 많은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강의 모습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강가의 나무들은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강바닥을 휘저어서 독특하고 극단적인 서식지를 만들어내죠.

이런 자갈톱은 건강한 강의 특징입니다. 그늘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 보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이죠. 물의 높이가 계속 바뀌면서 지반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의 현장입니다. 꼬마 물대새는 자갈톱에서 살아가는 생존 전문가죠. 이곳에서 달팽이와 다른 작은 동물들을 찾아 먹습니다.

이 돌투성이 사막은 자연 그대로의 강풍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또 다른 특별한 동물의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희귀해진 동물, 바로 강늑대 거미죠. 자갈바닥을 파고 들어가 집을 만드는데 이 집은 포식자로부터 거미를 보호해줍니다.

섬처럼 고립된 자갈밭에서는 알들이 육지의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위험이 다가오면 어미새는 적절한 순간을 노려 자갈밭의 위장 효과를 믿고 알들을 맡긴 채 자리를 피합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 알을 품고 있는 척하면서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죠. 하지만 위험한 전략입니다.

평화로운 시냇물도 갑작스러운 여름 폭풍 한 번이면 사나운 급류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강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강한 물살은 강을 정화하고 강바닥을 뒤집어서 산소 함량을 높여주죠. 이런 과정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강늑대 거미는 자신의 굴 속에 숨어서 거미줄로 만든 공기방울 안에서 최대 3주까지 홍수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마 물대새는 알들을 지킬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죠.

방에 사는 물고기들은 홍수에 쉽게 당황하지 않죠. 물고기의 몸 옆선을 따라 나 있는 측선기관으로 다가오는 홍수의 수압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 제때에 돌 뒤로 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강가의 식물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죠. 하지만 강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가만히 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계속 움직여야만 하죠.

자유롭게 흐르는 강의 동도 늘 움직이면서 강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의 힘이 깎아지른 둑을 침식시키고 이렇게 새로 생긴 땅은 또 다른 서식지를 만들어내죠. 새로 생긴 가파른 둑은 갈색제비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요즘엔 찾기 힘든 귀한 서식지죠. 이 철새들은 이른 봄에 성벽 같은 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죠. 짧은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70cm나 되는 깊이의 둥지굴을 팝니다. 이 굴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포식자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죠. 기후변화로 인해 굴에서 둥지를 트는 또 다른 새가 남쪽에서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새죠. 벌잡이 새입니다. 5월 말이 되면 이 가파른 둑으로 이사를 오죠. 강둑의 벽은 이제 햇빛과 바람에 의해 단단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내죠. 부부는 작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선물의 포장지는 토해내지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키틴즈의 찌꺼기는 유기물 쓰레기라서 분해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이 생명의 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이곳의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물방개는 먹이를 찾아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산소를 끌고 가죠. 수달은 숨 한 번으로 8분이나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하죠. 아가미로 물속에 산소를 걸러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강에서 특히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수정된 알들이 돌 사이에 끼어서 자리를 잡으면 발달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은 물고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죠. 하지만 생명의 강이 주는 이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총새는 이 단백질이 풍부한 먹잇감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네요.

자유롭고 거칠게 흐르는 강에도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강가나 배후습지, 그리고 우각호 같은 곳이죠. 여기서는 저항이 아닌 광합성이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그늘진 식물 아래의 물은 더 차가워서 따뜻한 물보다 산소를 3분의 1이나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은 산란하기 좋아하는 물고기들의 번식에도 아주 이상적이죠. 이 알들은 크기가 겨우 2mm밖에 안 되지만 거대한 크기로 자라납니다. 강의 거인들, 내기죠. 암컷은 수생식물 사이에 100만 개가 넘는 알을 낳습니다. 이제 수컷이 새끼들을 돌볼 차례죠. 수컷은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돌봅니다. 끊임없이 신선한 물과 공기로 알들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포식자들로부터 둥지를 지켜내죠. 내기는 산란기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을 노리는 도둑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죠.

메기의 알은 정말 빠르게 자라죠. 첫 번째 새끼들은 겨우 3일 만에 부화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위험이 가득한 긴 삶이 기다리고 있죠. 메기는 80살이 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유럽 납조개는 번식할 때 조개를 이용하는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죠. 수컷은 조개가 껍데기를 열 때까지 아가미를 간지럽히죠. 암컷은 특별히 발달된 관을 이용해서 한두 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조개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죠.

생명이 넘쳐흐르는 강에서 자주 볼 수 있듯 이것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임이 틀림없습니다. 조개도 뭔가를 바라고 있죠. 조개는 이 긴 실 같은 것으로 자신의 유충을 물고기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고기가 숙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조개는 자기 역할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조개는 알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산소를 공급해주죠. 마치 금고처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전할까요? 금고에도 도둑은 들기 마련이죠.

먹이를 얻으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끈기 있게 도전하죠. 꼬마 물대새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알들은 홍수 때문에 떠내려갔지만 좌절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 의욕이 생겨나죠. 부부는 한 철에 세 번까지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절정에 달하면 강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시작되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수위가 낮아집니다. 강이 말라가면서 물살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산소도 줄어들죠.

물고기들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물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는 결국 죽고 말죠. 더운 여름날 하루만 해도 강의 수위가 20cm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죠.

어떤 생명의 끝이 다른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메마른 강바닥에서도 생명이 움트면서 새로운 먹이 사슬이 시작될 수 있죠. 긴 다리 모기는 가뭄기에 부화합니다. 수컷이 먼저 태어나고 그러면 얼마 없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죠. 암컷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받으면서도 모래에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태어날 기반을 만들면서 동시에 먹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달빛, 이제는 멋진 비행수를 뽐내는 성충 잠자리로 변신했죠. 암컷은 물 아래의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수컷은 방해꾼들로부터 알을 보호하지만 진짜 위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벌잡이 새들은 곤충들의 생활 주기에 맞춰 자신들의 생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은 계속해서 먹이를 달라고 조르죠.

새끼들은 아직 눈이 멀어 있어서 부모 새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느끼고 맛보는 것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잠자리는 배부른 식사가 되지만 먹기엔 좀 까다롭죠.

수위가 낮을 때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늘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메기는 모기 유충 몇 마리로도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왜가리는 하루에 500g의 물고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 어린 메기는 생후 6주가 됐죠. 지금처럼 영리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거대한 메기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근처 범람원 숲에서는 외가리 가족이 살고 있죠. 새끼들은 거의 다 자라 각각 어른 새만큼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잡은 먹이는 한 마리 목밖에 안 되네요.

이 건축가는 댐을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환경을 개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많은 생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환경이죠. 댐을 만들어 숲속 시냇물을 막아 서식지들을 연결하면서 열대우림만큼이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산란기를 보내느라 지친 늙은 메기는 이제 먹이를 찾아야만 하죠. 어둠도 사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메기는 먹잇감이 내뿜는 아주 미세한 전기장도 감지할 수 있죠. 수염으로 강바닥도 샅샅이 훑어보고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때 잠들어 있어서 반응이 느립니다. 덕분에 밤에 사냥하는 동물들은 수월하게 먹이를 잡을 수 있죠. 강꼬치고기는 낮이든 밤이든 활동하는데 메기의 가장 큰 먹이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메기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죠. 여기서는 메기가 건강한 먹이사슬의 마지막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꼬마 물대새는 안전한 거리에서 주변을 살피며 자갈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죠. 새끼가 부화하면 잠깐 둥지로 돌아와서 새끼의 몸을 말려줍니다. 그리고 천적에게 들킬 수 있는 알껍데기는 바로 치워버리죠. 부모는 번갈아가며 새끼를 돌보지만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꼬마 물대새는 알과 새끼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의 적들도 경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늘 써오던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먹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적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이제는 남은 짝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의 운명도 자연이라는 더 큰 그림 속 하나의 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인공 구조물 하나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강.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흐르며 주변 환경을 빚어가는 강에서는 재앙이란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만의 규칙을 따르는 완벽한 순환의 한 부분이니까요. 물론 강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흘러들지 않는다면 말이죠. 곧게 뻗은 강이든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든 우리의 강들은 해마다 수십억 미터나 되는 오염물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강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죠. 강은 우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강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찍이네. 와.
1: 이야.
2: зардан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ыйык чыккан жерибизге
3: келди. Маджимак курин жижони иттанын ге отто химаны сенгенин катыйо. Пенсионе нурюнги иттагу дөрөкөдүнө?
4: Ото буйна буйна буйна.
3: То моё. Тукчан жоңсуңро өмнүн гилдо мандыра кыккажи гагысында.
5: 이리 오너라!
6: 우와!
5: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6: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7: 반갑드려요!
6: 아유, 무겁네!
7: 한번 보시고.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9: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0: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1: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2: 마음이 우리 동네 행운마을 아주 그냥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4: 역시 맞다 다르지요.
5: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0: 커피.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1: 역시 맞다, 나를 지오 맞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4: 천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있는 걸까요?
5: 장성우 지장님이 4대째 교고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4: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6: 잘못 뜨면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정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4: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7: 구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4: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8: 최하 6시간, 8시간을 올라다닙니다.
9: 아이고리야.
4: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에다가 닭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4: 힘들게 직접 채취한 한약재를 넣고 시작되는 인고의 시간. 고집스레 보약을 다리듯 푹 끓여냅니다. 능이 닭백숙이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41년 내공의 손맛.
11: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띠용 하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푸딩처럼.
4: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12: 어이, 큰일 나. 오, 넘쳐요.
13: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
4: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14: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은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옷질을 한 종이에요.
16: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15: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4: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17: 한지
5: 1인치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14: 네, 너무 귀한 종이어서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9: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17: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9: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아직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찧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한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9: 한지 만들기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6: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져요?
9: 네네네. 삶아야죠.
4: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이게 다 뭔가요?
9: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4: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9: 제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4: 섬유질이 길고 질긴 당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9: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4: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 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9: 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4: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9: 앞으로 네,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9: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4: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9: 잘 삶아진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16: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9: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주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4: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9: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장 정도.
4: 충분히 삶아내 부드럽게 변한 네. 당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9: 이거 고르실까?
4: 당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13: 띄어야 종이가 깨끗하죠.
18: 안 떼내면 종이에...
13: 좀... 그럼요. 엉망이지 뭐.
4: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13: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
9: 어떻게 작업 잘 되세요?
15: 네.
9: 네? 안 춥고? 오늘 저 앞에서
15: 오셨네.
9: 네,
15: 오늘
9: 친구 어머니세요.
19: 네. 아 친구 어머니.
9: 네네.
19: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떠...
13: 그럼요.
19: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13: 뭐든지 잘해.
19: 뭐든지 잘해요? 뭘 제일 잘해요?
13: 종이 뜨는 거.
9: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4: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12: 이게 안 위험하시는데?
20: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게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이걸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사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4: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20: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12: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20: 네, 준비 끝이에요.
9: 한지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4: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21: 나물 캐러야.
12: 오늘 점심 뭔데요?
21: 비빔밥이야.
4: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21: 이것도 싸먹는 거예요.
12: 이건 뭐예요, 어머니?
21: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12: 물거리대?
21: 네.
12: 이것도 뭐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21: 네.
12: 오.
21: 날걸로 싸먹어. 돌나물이야.
12: 돌나물?
21: 네, 이게 돌나물.
12: 오.
21: 이거 김치도 해먹고요.
12: 네.
21: 비벼먹고 그래. 이건 저 미나리 싹이라고.
12: 오.
21: 산미나리.
12: 이건 맛이 어때요?
21: 쌉싸름하면서 이게 좋아요.
4: 금세 완성된 할머니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21: 맛있어요.
22: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13: 예, 좀 천천히 하시고 진지 달라붙고 몸 좀 아끼셔야 돼.
22: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4: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20: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요.
4: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9: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19: 그
9: 네, 종이 뜰 때의 물질이. 뭐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4: 그래서 두

0: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1: 묻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2: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저기 저 그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버티고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2: 뭐 좋아는 하셨겠죠. 아무래도
0: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간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2: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3: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0: 이름도 생소한 황촉규. 아욱과의 한해살이 뿌리인데요. 뿌리를 짓이기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3: 오, 많이 나오죠?
0: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2: 이제 종이 뜨기에서 이 나무로 짝인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 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0: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2: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0: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4: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2: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4: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2: 아, 조금 힘들죠. 프로펠러나 이런 걸로 돌리면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4: 아, 더 기계로 풀어주면.
2: 네네.
0: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닭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5: 고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네.
2: 물이 골고루 가르게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가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물기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뒤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물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거.
1: 아, 그럼 말 네. 여러 번 얹으면 두꺼워지는 건가요?
2: 그렇죠. 한 번 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 요 정도 두께면은 한 뭐 그람수로 따지면 한 1g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목표가 12g이다. 그러면 12번 하는 거예요.
0: 발틀을 세로 가로로 움직여 우물 정자를 그리고 뜨는 것을 외발뜨기라고 합니다. 섬유가 촘촘히 얽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2: 이걸 굶글대라고 그래요. 굶글대. 굴린다고 그래서.
0: 한지를 평평하게 해주는 굶글대가 지나가자 가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포개진 한지를 쉽게 떼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는군요. 장인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한 장씩 탄생하는 전통 한지. 물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 한번 떠보실래요? 한번 떠보실래요? 좀 멀리던데 겹쳐도 돼요.
0: 담당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2: 이렇게 하면 더 안 가. 네? 너무 세웠어요, 이거.
0: 깜짝이야.
2: 아니, 내가 뜰 때 잘 보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름지면 안 되는데, 힘으로 가고 뜨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0: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2: 아이고.
0: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2: 허리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요.
4: 아.
2: 네.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네. 여기다 등을 기대고, 네. 뒤로 좀 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4: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2: 네, 네.
0: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2: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0: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2: 가격으로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났어요, 사실은.
4: 아,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2: 네, 위에 있는 거.
4: 뭐 얼마에 결정났어요?
2: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0: 한지 한 올 한 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2: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0: 40도의 온도에서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2: 파지예요, 파지.
4: 응?
2: 파지.
0: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2: 아이씨.
0: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2: 네, 얇은 종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2: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0: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4: 드디어 이제 종이 완성된 거예요.
2: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4: 또 있어요?
2: 네, 또 있습니다.
0: 기나긴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2: 도침은 그 미세한 그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0: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2: 매끈매끈하죠?
4: 네, 비밀로.
2: 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6: 확실할 수도 없어요.
0: 과연 그 결과는?
4: 진짜 재 보니까 진짜 28g 조금 없는데.
2: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소리. 종이의 소리. 이거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바삭바삭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이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0: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2: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탕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7: 셋이 헷갈리죠, 뭐. 자식들.
0: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2: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0: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능이 2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8: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네,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 아, 오늘 이제 닭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기, 무가피 뭐 이런 걸 손질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9: 저희 큰딸하고 사이 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11: 안녕하세요.
9: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11: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9: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7: 아,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12: 산에 나물 뜯으러 가려고요. 나물이요.
10: 시나물?
12: 네. 아, 손님들 반찬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13: 아,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0: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14: 산에 길이 없어. 남,
0: 아이고. 손님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13: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12: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0: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13: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12: 이제 절반 왔어요.
0: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13: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0: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3: 아, 괜찮아요.
12: 괜찮아요?
13: 네, 괜찮아요.
0: 큰일 날 뻔했네요.
13: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14: 요새는 숲이 오가돼가지고 시나물도 귀해요.
0: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2시간이 넘어갑니다.
13: 어머니만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12: 날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0: 대답 안 해.
1: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2: 이런 같이 생겼다는 우산나무라 해서 네. 이게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3: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캐도 돼요?
2: 아, 저희가 그 임산물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1: 아내도 수색에 나섭니다.
0: 여보, 여기 치나물 있어요.
4: 이게 치나물입니다.
1: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치나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4: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1: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2: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소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1: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 상을 채웁니다.
5: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 버섯을 채취하러 다닙니다.
6: 능이 버섯 동영상.
1: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 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7: 오늘 뭐 했어?
2: 솔잎하고 치나무 좀 뜯어왔어. 우선 쓸 것만.
1: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3: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7: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오.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1: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4: 육수 만들려고?
8: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1: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감아서 배 끓여내는데요.
8: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오가트도 들어가고, 후추뽕.
1: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8: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1: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8: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3: 뭐야?
1: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입구.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이고?
9: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겨우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8: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3: 아, 그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9: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요.
1: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8: 맛이 더 시원하고.
1: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4: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1: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3: 닭이 되게 큰데요?
9: 아, 예. 닭이 토종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1: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정성껏 우려낸 한약재 국물에 토종닭을 넣고 압력솥에 푹 끓이는데요. 이 맛 하나를 보려고 주말이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람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산에서 직접 채취해 둔 능이 버섯이 드디어 활약할 차례. 맛을 위해 손님 상 위에 나가기 직전 토종

0: 딱 위에 올립니다.
1: 참외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네, 과감하면 돼요.
0: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2: 소중딸백숙이야.
0: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3: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는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0: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온 덕분에 주방에 넘쳐나는 것이 산나물. 일일이 손질해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1: 두릅이랑 어슬이랑 우산나물, 참나물, 시나물이요.
0: 3대 주인장의 손길 아래 산채전이 익어갑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군요. 능숙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 산채전이 완성됩니다.
1: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막 많아요.
3: 산채전 드릴게요. 아, 하나.
0: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4: 맛있어.
0: 맛도 정성도 배를 잇습니다.
5: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0: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6: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0: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7: 맛있어요, 나물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0: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8: 일주일에 한 번씩 발길이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0: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9: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10: 예시스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9: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11: 좋았어요, 어머니.
9: 어, 아들 왔어? 아,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들은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그러면서 나무꾼들도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있어?
12: 돌나물 뜯고 있어요.
9: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때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너 또 내일 또 힘들다고 안 나와 어떡하나 걱정인데.
12: 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그 세 발에 피죠.
0: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10: 한 8시간 넘겨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0: 다음 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10: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손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0: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11: 어머니, 맨손으로 하면 안 뜨거워요?
10: 뜨거워. 살이 간단하게 굳어서. 네.
11: 아, 굳었어요, 살이?
10: 그럼, 원하지 않지. 이제 갈아야 돼요.
0: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콩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11: 양이 얼마나 돼요?
10: 80인 나오는데 네.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11: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0: 매일매일 하세요.
0: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십상인데요. 되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10: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11: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10: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으면서 이게 다 넘쳐. 이걸로 안 삭히면 이제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11: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10: 그럼 안 넘치게 하는 거예요. 삭히는 거예요.
0: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2: 안녕하세요.
10: 그래, 어서 와.
4: 안녕하세요.
10: 아들하고 배를 기다렸다.
0: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10: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쫙 앉아요. 이게 치즈 같은 거야. 먹어봐서 알지? 이거 타올로 갔어. 응.
0: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2: 고소.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1: 근데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2: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0: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2: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콩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0: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원래.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2: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이제 두부가 되고
0: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기.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11: 손으로 막 이렇게 더 누르면 더 빨리 빠지지 않아요?
10: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11: 왜요?
10: 간수물은 네.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삭혀서 네.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아하.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0: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10: 이거 눌러질 동안에 네.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0: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11: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4: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11: 아, 그래요?
4: 민들레 천지네. 다 뜯어버리겠네.
0: 봄에는 봄나물, 여름,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가 손님상을 채웁니다.
4: 이게 손맛이 좋네.
11: 아, 손맛이 좋아요?
0: 오, 민들레도 먹나요?
10: 이거 날거로 샐러드처럼 붙여도 되고요. 간경화의 직후의 약이야.
0: 그런데 할머니 허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10: 이게 다친 지가 한 20년 됐겠는데? 아는 아저씨가 오드베 타고 가자. 여기 뒤에 타라.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으로 피한 게 나가 털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사다가 하자고. 사다가 하자고. 허리가 꼬부라지든 말든 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0: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10: 예쁘죠? 야, 딱 그러니까 맨저만 받아라. 이 놈은 잘 나간대 그러는 거로.
0: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4: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젤리처럼 뿌딩처럼 띵 하고 탱글탱글해져. 그 비법이 진짜.
10: 이제 살을 물건으로 줘. 안 떨어지면.
0: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10: 잘 됐어요. 맛있어. 닦아나죠?
0: 담당 PD가 부럽네요.
13: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0: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점심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두부 샐러드예요?
2: 네. 아,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0: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2: 두부 들기름.
0: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2: 언니, 간 좀 봐주세요.
0: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2: 어머니 없으니까 못해요.
1: 이어받으셔야죠.
2: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갈게요.
0: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맛있어. 맛있어요. 그 맛있어.
3: 전에가 두부 같은 거를 가끔 배워서 제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받았다. 얘네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0: 뭐 글씨는 잘 못 썼지만.
1: 결정물로.
0: 네.
2: 강릉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9: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주치.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0: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이리 오너라!
6: 우와!
5: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6: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7: 반갑드려요!
6: 어이, 무겁네.
7: 한번 보시고.
8: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9: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2: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3: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죠, 그냥.

0: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달라집니다.
1: 변비 해결 메이킹.
2: AI와 겨루면서 생각했어요. AI는 누구나 쉽게 만나야 한다는 걸요.
3: 웰컴이 세상 쉬운 AI를 시작하는 이유.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 1.
7: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8: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7: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9: 덜 빠지겠죠.
7: 풍성해지겠죠.
9: 안에서 지켜야
7: 탈모를 지킨다.
8: 역시 판시리
9: 풍성.
10: 다 거기서
11: 다기지
12: 잘못하면 엄청
13: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4: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3: 치과에서 찾으세요.
15: 편한데 다 잘 어울려. 르무통으로 편안함에 힘 좀 줬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16: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17: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18: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19: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20: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21: 잠이 보약인 것 같죠?
22: 오래 앉아 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23: 안돼요.
2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6: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5: 뭐?
26: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7: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28: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29: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6: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30: 어, 루카.
31: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30: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32: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인 당신에게 근사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33: 우아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32: 웰컴 투 파크랜드
33: 프렐린.
34: 나는 누구? 여긴 어디?
35: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박카스. 지금 나를 재생.
36: 까짓 거 하면 되지.
35: 박카스.
37: Put your loving hand out, baby.
38: 시기네. 와.
39: 이야.
40: 우와! 우와! 끝까지 간다!
41: 하늘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다는 거대한 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42: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41: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42: 우와.
41: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42: 그 한동안 자존감도 좀 떨어져

0: 목표 있었고 최종 목표는 7133km.
1: 쉽지가 않습니다. 오를수록 깊어진다는 미지의 세계. 경이로운 알라이 패스로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 깊숙이 위치하며 전체 국토 면적의 90% 이상이 산악지형인 키르기스스탄. 평균 해발 고도가 2750m로 나라 전체가 산맥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태고의 신비를 품은 레닌봉으로 향하는 여정. 시작은 남부 오시입니다.

0: 키르기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술라이만투 성산이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3000년 전부터 실크로드 교통의 요충지로 타지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 세계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이곳 오시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하늘과 더 가까운 땅 알라이로 가려고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남쪽 끝, 거대한 산들이 장벽처럼 솟아있는 그곳에 해발 7,134m 레닌봉이 있습니다.
0: 여정을 떠나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시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유목의 나라답게 흔한 정육점. 잠시 구경 좀 할까요?
1: 우와! 살람알라쿰. 이게 뭐예요? 소고기. 와, 지금 걸려 있는 것도 다 소예요?
2: 얘도 바나나네. 얘도 개가 있네.
0: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고기가 주식입니다.
1: 와, 진짜 신선해 보입니다. 아, 아직 근육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와, 그 혹시 옷이 오면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게 있다던데.
0: 사장님이 소문난 삼사 맛집을 소개해 주는데요. 현지인이 추천한다면 믿고 가야죠. 정육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규모도 큰데요. 다른 요리도 많은데 대부분이 삼사 손님입니다. 들을수록 궁금합니다. 이 거대한 화덕 안에 삼사가 있는 걸까요?
1: 엄청 큰데요? 오! 지금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뭔가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0: 아, 고소한 냄새. 빨리 열어보고 싶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밥할 때도 살짝 보면은 그 흔들릴 때 열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안 돼. 되게 궁금하다. 이거 언제 나와요? 아, 15분 동안 이렇게 막 뜨끈뜨끈하게 안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0: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뭘 보여주신답니다.
1: 오, 여긴 또 뭔가요?
0: 삼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소고기와 양고기에 양파를 넣고 버무려 소를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래요.
3: 쓰레기만. 아. 하나 되는 이제 들어다 올라오면서 계란을 샀어요.
0: 밀가루 반죽만 하는 직원이 3명.

0: 모습이 익숙하죠. 반죽이 되면 전담 직원이 소를 넣고 삼사를 빚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7초. 경력 15년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1: 이제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0: 삼사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 유래해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과 여행자들을 통해 퍼졌다고 합니다.
1: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6: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7: 오늘 보고 선수 입장
8: 멘탈 퇴장
9: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팟캉
7: 가지고 한번 해보자
9: 지금 나를 재생 팟캉
10: 쓰리 와 와
0: 와 마치 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처럼 큰 화덕 안에 삼사가 가득합니다.
10: 와.
0: 이 자체가 구경거리라 일부러 화덕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도 많다네요.
1: 그럼 이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구워내나요?
11: 뭔냐면 그리고
0: 근데 자세히 보니 삼사의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1: 아 이게 보면은 모양이 이거는 길쭉하고 네모나고 모양이 다 다른데.
12: 주변째 우선 코이.
1: 갈비 삼사도 있고.
12: 오늘 주변째 멍.
1: 소고기도 있고.
12: 뭐나와 돌이부째 아사르티.
1: 섞어서 있고.
0: 전통 흑가맛 탄드르에서 구운 삼사는. 일반 오븐에서 구운 것과 달리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가 더해져 중독성이 있다는데요. 얼른 그 맛을 보고 싶습니다.
1: 저도 배급받으러 왔습니다. 와, 갓 나온 삼사 맛별로 봐주십시오. 오호. 오.
0: 보통 성인 남성들도 많아야 두 개 먹는다는데 저는 세 가지 맛을 다 보려고 합니다.
1: 다른 거와 다르게 얘는 지금 이게 갈비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어요.
0: 양갈비 삼사는 이 가게에서 최근에 개발했는데 입소문 나며 인기랍니다. 왠지 갈비처럼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앞다리 살 하나인가? 뒤집어서.
0: 오시의 삼사를 먹는 방법. 먼저 뒤집어서 빵을 반으로 갈라줍니다.
1: 와!
0: 와! 고기를 먼저 먹고 빵은 육즙에 찍어 적셔 먹습니다.
1: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구나.
13: 온 очень горячий и стандard прям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ушайте.
1: 자 먹는 방법을 배웠으니 자 이대로 뒤집어서. 일단 뚜껑을 따고
0: 칼질부터 아주 신이 납니다.
1: 우와, 와
0: 고기를 정말 아낌없이 주시네요. 보자마자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1: 벌써 이 소리부터 다르죠? 이 씹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0: 와, 엄청 고소하고 부들부들하네요.
1: 마지막 하이라이트. 양갈비가 남았습니다. 양갈비. 이 지금 갈비뼈가 지금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0: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자, 오시의 3사 이 양갈비. 오, 양갈비.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 안쪽까지 지금 갈비살이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이거 자꾸 뜯으라는 거죠? 오, 또 떨어졌네. 와. 화덕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서인지 하나도 질긴 맛이 없고 야들야들 쫀득쫀득 이 갈비의 그 맛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뚜껑도 콩콩콩 찍어서
2: 차와 함께 마시면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한 궁합.
0: 배부른데 또 들어가네요. 큰일 났다.
2: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오시에서 파미르 하이웨이를 타고 레닌봉 트레킹의 출발점 사리모골 마을까지 갑니다.
3: 지금 여기는 이 봄이 돼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이렇게 푸르게 되는데 저기 앞에 있는 설산은 아직 눈으로 덮여져 있거든요. 저기 뭐 다른 색인가요?
2: 파미르 하이웨이의 시작을 알리는 시이르치크 패스입니다. 설산과 키르기스스탄 특유의 목가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뷰 명소이기도 합니다.
0: 오! 와! 어우, 쌀쌀해! 여기가 벌써 2389m! 조금 높아졌다고! 공기부터 다르네요. 확실히 이 쌀쌀하고 기온이 확 떨어진 것 같고. 1, 2, 3.
2: 가슴이 뻥 뚫리게 탁 뜬 시야. 파도가 물결치듯 밀려오는 산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0: 여기가 치르칙 전망대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서 지금 모든 설산을 사방으로 다 파노라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람 알라쿰. 네. 여기 봐! 오! 우와, 진짜 미쳤다.
2: 묵묵하게 존재해온 시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0: 2400m 정도 올라와 있는데도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첩첩찬 중이고 저 높은 데까지 제가 갈 수 있는 그 최고봉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2: 수많은 설산이 줄지어 솟아있는 알라이 산맥. 그 중에서도 트랜스 알라이 산맥은 7000m급 레닌봉을 품고 있습니다.
0: 우와! 와, 멋지다!
2: 레닌봉은 오르는 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간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자연과 모험을 좋아하는 제게 딱 맞는 여행지죠.
0: 사리모골까지는 한 100km 정도 남았고 여기 앞에 탈드고개만 넘으면 드디어 레닌봉이 보인답니다.
2: 이쯤에서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0: 아무도 안 계십니까?
2: 예약을 계세요? 못하고 찾아갔습니다.
0: 아, 여기 게스트하우스 맞죠?
4: 자기 하는 집들도 있어요.
0: 아, 다른 집으로? 하룻밤만 여기서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4: 여기서 버시고 많이 드시면 그때.
0: 아, 네. 요르트도 있고. 우와. 와, 여기 너무 이쁜데요?
2: 유목 생활의 필수인 키르기스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보주입니다. 현장에 최강창이 있어 밝고 수십 개의 나무 지지대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끄떡 없답니다.
5: 저
0: 처음 계신 거예요?
5: 보릇보릇보릇. 보릇.
0: 이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전통 뮤르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2: 여름이면 가축을 몰고 고산 초지로 올라가는 유목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0: 다녀오겠습니다.
2: 저도 잔치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0: 여기는 둘째 며느님, 셋째 며느님, 그리고 저는 네 그냥 굴러온 며느님. 오늘 잔치가 있어서 큰 집에서 음식 장만을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6: 안녕하세요. 저 또 새로운 며느리입니다.
2: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빵을 튀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잔치에 빠지지 않는 전통빵인데 잔치 때 산처럼 쌓아올려 풍요로움을 기원한답니다. 귀한 손님에게 가장 먼저 내어주는 환대의 상징이죠.
0: 와, 이게 갓 튀겨서 지금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이 반죽을. 엄청 많이 하네요.
5: 거의 먹었다. 총 거의 먹었다.
4: 한 잔치를 할 거예요.
0: 와.
5: 아는 게 미제 애매다. 미래를 그저 미래를 위불에 웃어 빠졌다. 도관 오르고만 웃어서 또 시라이와 작식인 시름만 토요가 투게를 갔으나 어쩌 작스.
2: 게스트 하우스 할머니의 큰 아들이 딸을 처음 시집 보내게 됐답니다.
0: 어메.
2: 결혼식에 초대한 손님만 300명이라는데요.
0: 와, 이거 오늘 몇 개나 만들어야 돼요?
7: 문 사놓아요. 사놓아 했다.
2: 그래서 사돈의 팔종까지 총 동원됐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그 시집간다는 그 신부가 누구예요?
7: 나.
0: 아. 어? 여기? 와, 축하합니다. 우리 신부는 몇 살이에요? 지금 결혼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2: 아버지 마음도 궁금한데요.
0: 따님 시집 보내는데 잔치 준비 잘 되고 계세요? 아버님 지금도 울고 계시는데요. 기쁨.
8: 이라간 디에스텐 거로신다. 주한도 기베로 왔단다.
2: 마을 어르신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도축해 왔습니다. 말고기랍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말고기는 결혼식이나 잔치 때 먹는 귀한 음식인데요. 은근한 불에 6시간 정도 푹 삶아냅니다. 특히 귀한 부위는 따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9: 오늘 아트 가즈, 가즈를 대파. 이렇게 그릇은 바일러 가즈 갈다 주겠네.
2: 살코기와 지방, 껍질이 적절히 섞여 있는 부위입니다. 이걸 내장에 넣어 소시지, 주축을 만든답니다. 양념은 소금과 후추뿐. 유목민들이 오래 두고 먹었던 방식이라네요. 밀가루에 덮어 보관하면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잘라 먹을 수 있게 실로 먹기 좋게 나눠둡니다. 푹 삶은 말고기의 육수도 건강에 좋다고 여겨 마신답니다.
0: 그냥 이제 말을 푹 구워가지고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 맛있는데요? 저 갈비탕 같은 그런 맛인데요? 밥 말아 먹으면 좋겠다.
2: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결혼식은 총 3일. 첫째 날은 신부, 둘째 날은 신랑 집에서 잔치를 열고, 셋째 날 식장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10: 지금 유르트에서 자는 건 전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고 이 모든 게 다 양털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 양의 그 따뜻한 기운을 안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2: 행복은 전염되잖아요. 뜻밖의 변수를 만났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10: 안녕히 주무세요.
2: 결혼식 전날 밤 신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린 부부가 만들어갈 세상이 모난 곳 없이 둥글기를 바라봅니다.
10: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에이. 이거 물 써도 돼요, 이거?
11: 수박 한번 넣어도 돼.
10: 에이, 오! 이게 한국의 지하수하고는, 오, 차가. 잠깐 됐는데 지금 손 빨개진 거 봐.
12: 칼날 트라파 줘. 오셔던 아지던 불락달 아갔다는 초울 수울 길로는 다리야 총 다리야.
2: 긴 시간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왠지 신성하게도 느껴집니다.
10: 잠 다 깼다. 이 물 마셔도 돼요?
12: 물 마실 아들 거.
10: 아, 뭔가 이 물에 저 만년설이 그대로 녹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또 다른데요?
12: 아. 커피 졸도 갈랐겠나?
2: 정수기 회사에서 필터를 설치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 정도라니 믿을 만한 수질입니다.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결혼식 첫째 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하객이 몰려듭니다. 근데 준비해온 결혼 선물이 대부분 칼파 전통 모자입니다. 머리에 쓰는 조울룩은 신부용. 이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들 손님 맞이에 분주한데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10: 아니, 언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따님은 안 보여요? 신부는 어디 갔어요?
13: 그즘게 제 기신에 이시고 기신에 타와인 밥들. 얘 멸땐 기회에 투르시게렉다. 나는 위드, 어느 위드.
10: 이렇게 손님들 많이 오시고 친지분들 많이 오시는데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야지.
13: 그거는 일단.
14: 아, 오늘은 얼굴 안 보여주는 거예요.
13: 선출은 내 마음 결배득 때 비약 오셔고 유혹을 보일까. 일단 비올달 게를 빼먹을 셨다. 오셔고 게넷.
2: 방은 초대한 하객들로 10,000원. 초대에도 순서가 있는데 마을 원로들이 먼저랍니다.
12: 자마투수 아일 낙사갈다네. 소 우스 비즈 아일 소프코르건드 낙사갈다르슈라. 토요가 게리시트.
2: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산 증인들이라는데요.
10: 어떤 딸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5: 그때 작시 그제 그때 작시 아끌도 빌림도 그제네.
16: 게르시도

0: 마을 원로들은 돌아가며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요. 다산과 풍요, 건강을 바라는 기도를 읊조리고 지혜가 담긴 덕담도 나눕니다. 양가는 원로들의 축사를 큰 영광으로 여긴다네요. 코스 요리처럼 음식이 나오는데 살코기와 곁들여 먹는 양지방이 별미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음식이죠. 저한테도 먹어보라고 권하시는데요. 복스럽게 먹는 게 최고라 꿀꺽 삼켰는데 아 민망합니다.
1: 아니 아버님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네. 아니 아버님 식사 마셨어요? 아직 밥도 못 먹는데 세상에 지금 아침부터 계속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딸 시집 보내는 심정이 어떠신지.
0: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시집 보내는 딸 앞에선 장사가 없나 봅니다.
2: 와. 라면은 먹겠지요.
3: 저희들 먹기 때문에 줄건데 예시네. 와,
0: 마음아. 아쉽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1: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와, 이런 선물도 받았습니다.
0: 저도 줄 게 있어서 잠깐 신부를 찾아갔는데요.
1: 아, 안녕하세요.
4: 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0: 급하게 부엌 살림을 준비했는데요.
1: 이거 한번 보실래요?
0: 진짜 선물은 이겁니다.
5: 그지. 바라는 데는 박다 아프자. 박도 올댄 솔로랑 총무 솔로. 엑작트 탱스인다간 고맙다는 것을 갖다 뭐.
0: 착잡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딸도 울컥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낯설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힘든 일도 많겠죠. 그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기를 무한 긍정의 기운으로 빌어주고 저는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0: 레닌봉을 품은 알라이 산맥. 오시에서 출발해 레닌봉 아랫마을 사리모굴까지 1박 2일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레닌봉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10개가 넘는 굽이굽이 길을 지나 가파른 산을 넘어갑니다. 해발 3,600m가 넘지만 1년 내내 통행이 가능한 탈듯 패스입니다.
1: 좀 어지럽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게 멀미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꼬지다 보니까 또 키가 약간 한 두 번 정도 뻥뻥 뚫렸어요.
0: 날씨가 좋으면 정상에서 레닌봉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저는 자연 속에 머물며 많은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1: 원래 이게 군대 있을 때 눈이 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막 쓰레기가 내린다. 막 그런

0: 또 언제 치워. 이쁜 걸 감상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1: 옛 추억에 빠져 눈 구경을 하다 보니 드디어 사리모골에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최남단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한여름에도 눈으로 덮여 있는 레닌봉을 볼 수 있죠.
2: 자스다. 어서 주거능도 바르적 잡자실 보고 재미스터 피셨던가 물들이 계신 쓰레기도 있더라. 칼, 무즈. 나 질트라간다 무즈다.
1: 레닌봉은 다른 7000m급 봉우리들보다 접근성이 좋아 산악인들에게 인기입니다.
2: 알피니스트 келет, альпинистер ошол машыккан кыйындары 15 күндө чыгып түшөт.
1: 저는 도전의 의미를 두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이드를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1: 쉐르파 경력이 24년인 압디 살람 씨입니다.
3: 쉐르파 하시면은 짐을 얼마나 메고 가세요?
4: 80kg 같이 있거든.
1: 다들 그만두고 젊은 사람들도 기피해 이 마을에 남은 유일한 쉐르파입니다. 레닌봉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색을 피하는 압디살람 씨. 레닌봉을 오르기엔 이르다는데요. 그래도 제 의지를 전했습니다.
3: 제가 그 한국에서는 뭐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 한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근데 이 키르기스스탄의 뭐 두 번째로 높은 이 높은 산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4: 아니, 너는 제 말 안 듣고 가서 민지전 언제든지 그쪽으로 와, 자락만 와, 또 걸금수질들 와, 또 가을철로 살라이면은 자식들도 믿는 아빠들이.
3: 저는 우리 아까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4: 오늘 그래서
1: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스스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 잊고 있었던 도전 정신을 깨우고 싶습니다. 레닌봉 정상까지 베이스 캠프부터 3개 캠프를 거쳐야 합니다. 난도가 높지 않다고 하지만 날씨와 고산병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로입니다.
3: 오케이, Let's go! 아자! 지금 레닌봉은 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산조차 가까이 가니까 높아 보입니다.
4: 나 이스카탄 요즘으로도 그냥 가거나 나 제키 요즘으로도 스파코인도 가르면 빠스트 가다 요즘으로도 그냥 상할 내민을 쓰급 손도 입어도 갈수 말은
1: 우선 베이스 캠프 근처 해발 3,500m의 호수를 향해 갑니다. 여행객들이 알라이 계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레닌봉을 볼 수 있을까요?
3: 와, 발이 푹푹 빠지는데요?
1: 역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3: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살짝 눈이 덮여 있는 정도로 보였는데 눈이 제법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았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1: 경사는 완만한데 숨이 점점 가빠옵니다. 천천히 쉐르파의 뒤를 따라가며 숨을 골라봅니다.
3: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넘으면 하나 나오고
4: 레닌빅이야
3: 여기?
4: 어.
3: 보인대요. 여기 자, 손.

0: 여기 지금 구름이 살짝 가려서 펼쳐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제작진이 모두 비상입니다.
0: 여기서 퍼지면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 숨이 안 쉬어.
1: 이틀 전부터 고산병 약을 먹었는데도 적응이 안 된답니다.
3: 걱정이세요. 가슴이 막 쪼여요.
4: 닥터 닥터.
5: 괜찮아요. 정상이.
6: 비나가 연예인한테 비나들이 또
0: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아직 괜찮아요. 뭐 예전에 아유 그냥 뭐 군량도 메고 이산저산 다 뛰어다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죠.
1: 저는 사실 도파민이 터지고 있습니다.
0: 가보자.
1: 갈수록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밟지 않은 땅이라 생각하니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도 봄은 성큼 내려앉았습니다.
6: 우와!
1: 고산의 강한 바람과 추위를 피해 땅바닥에 바짝 붙어 꽃을 피웠습니다. 향기는 어떨까요?
0: 아무 향기는 안 나는데 이 높은 지대에도 이렇게 이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와.
1: 그런데 앞서 가던 카메라 감독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0: 되게 좀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네.
3: 어떻게 됐어요?
7: 머리가 엄청 아파. 햇살은 미식거리고.
3: 다시 모르 이제 나 신데.
6: 다. 여기 아파요. 눈사시 가자면 시대라고. 대단한 말.
0: 아니 이거 조금 쉬면은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지나요?
3: 지금
6: 나이라가 내기지 뭘로 있다.
3: 안 됩니다. 못 갑니다.
0: 아, 몸 상태가 계속 이러면 더 오히려 위험하니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일단 촬영은 셀캠 드리고 저도 찍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든 가보죠 일단 끝까지.
1: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0: 이렇게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나는 지금 가고 있구나. 멈추지 않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만 가야 됩니다.
1: 무념무상으로 걷기에만 집중할 때쯤.
0: 네. 아, 여기가 다 호수예요? 우와! 와, 멋지다!
1: 고대의 빙태석 위에 작은 호수들이 모여있는 톨파르콜입니다. 날이 맑을 땐 레닌봉 전경이 호수 수면에 비치는데 그 풍경이 끝내준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0: 딱 보니까 우유 같대. 우유에 이렇게 뭐 뭔가 둥둥둥 떠있는 아일락 같습니다.
6: 아들님 스파이랑 옥석과 등자 자존담마 우리 일견님들께 생각 브라질하신 뚝뚝 저는 그걸 봅니다.
1: 여름엔 호수 주변에서 승마를 즐기고 겨울엔 스키도 탄답니다. 그런데 호수의 깊이는 아무도 모른다네요?
0: 500m밖에 안 올라왔지만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0: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보던 그 하늘은 이만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하늘이 엄청 더 크게 보이네요.
1: 이 풍경을 보니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레닌봉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풍경이 반찬인데 그냥 갈 수 없죠.
0: 비장의 무기. 이건 어디 가서나 뭐 어디서 먹으나 정말 맛있는 라면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와! 아니, 여기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라면이 빵빵해졌습니다. 와, 이 새하얀도 살짝 걸어놓고 The whole night through. 제가 또 언제 이 알라이 산맥의 이 눈으로 또 라면을 끓여 먹을까 보겠습니까? 와, 이거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맛. 제가 먹어볼게요.
1: 야생에서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이는 건 제 특기입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접목시켜 캠핑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라면이란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이 맛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긴장을 풀어주는 위로의 음식입니다.
2: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라면을 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멋있는 풍경 보면서 라면을 즐길 수 있으니까.
1: 앞뒤 살람 씨는 라면을 처음 먹어본다는데요.
0: 어떠세요?
3: 안녕하세요. 약수탄맛. 행손담.
0: 차를 마셔야지.
1: 못 드실까봐 걱정했는데 끓인 보람이 있습니다.
2: 시원하다.
0: 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또 만년설 보면서 또 감탄하면서 또 라면을 즐겨봅니다. 아, 잘 끓였다.
1: 바람 한 점 없는 이 평온함. 마치 이 산이 저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느낌이랄까요? 행복합니다. 날씨가 순식간에 180도로 바뀔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바람에 몸도 가누기 힘들 지경.
4: 여기는 원래 날씨가 이래요.
1: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역시 레닌봉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0: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도전을 멈춘 겁니다. 잠깐 멈춘 거예요. 1부 전진 2부 끝에? 아닌데? 아닌데 거꾸로인가? 그리고 뭐 이, 넘어진 거는 이 큰 도약을 위해서 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네 그런 뭐라는 거야? 저 다음에 눈 녹고 날 좋을 때 오면 다시 랜딩봉까지 데려다 주실 거죠? 다음엔 저랑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1: 완만해 보이는 능선 뒤에서 마주한 거대한 자연의 위엄. 덕분에 다시 도전할 힘을 얻고 갑니다.
5: 놀고 있는 그 양 중에 있을까요? 몸값이 차 한 대 맞먹는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6: 어떻게 이만해요? 양이?
5: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6: 지금 딱 이 시기에만 탈 수 있는 데네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곳이고 스키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와.
7: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8: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9: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10: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11: 안녕하세요, 에바.
12: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3: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4: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3: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4: 너 로밍은 했냐?
15: 당연하지. 봐.
14: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3: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16: I'm injured. I'm injured.
14: 너 뭐해?
13: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4: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3: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4: 어? 버스 온다.

0: 오래 기다렸답니다.
1: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아니라 곰배령 소녀 하이디. 봄이 왔네, 봄이 와, 한파 노라.
0: 산이 풍성하게 차려준 나물 밥상.
2: 봄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3: 오, 이만큼 땄어요. 여기.
0: 볶고, 무치고, 지지고. 오늘은 입이 터지도록 먹어야겠답니다.
4: 작품이에요.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0: 곰배령은 지금 산나물이 천지입니다. 백두대간 깊숙한 곳. 예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했던 곰배령.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유난히 겨울이 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5월이 돼서야 비로소 봄의 문턱을 넘는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예쁘게 핀 꽃이 더없이 반갑답니다. 딱 1년만 자연에서 살아보자면서 곰배령으로 들어왔다는 이하영 씨. 그렇게 맞은 봄이 벌써 33번째.
2: 곰배령은 겨울이 길고 봄부터 가을이 짧거든요. 햇볕이 많을 때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0: 마당에는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 아, 이거 그 눈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도 얘가 이렇게 꽃이 피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가지를 이렇게 내어진 가지를 치워줘야 돼요.
0: 시련 속에서도 꽃은 피었지만 어떤 것은 덜어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2: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안타까워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0: 곰배령의 자연은 오늘도 삶의 이치를 가르쳐줍니다.
5: 언니! 하영이! 아, 어서 와!
6: 아이고, 반가워.
3: 언니가
2: 부러워. 우리 그냥 다 언니고 동생이에요. 친구고 또 이웃이고
1: 곰삼호 곰배령을 사랑하는 모임.
7: 잘 지어내신다.
3: 곰삼호 회원이에요. 곰삼호 회원.
1: 우린 이웃의
3: 회원. 회원 여기 붙어라.
2: 오세요.
1: 주는 거예요?
2: 오늘의 테마는 곰배령의 작은 아씨들이에요. 자, 자매들의 소프.
3: 어머.
2: 자, 써봅시다.
3: 어머.
7: 이런 옷을 입으니까 진짜 소녀가 된 것 같아요.
2: 그치.
1: 그러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아니라 곰배령자랑
4: 이렇게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곰배령자랑 하이디. 뛰어?
2: 옳지. 우리 진짜 봄이 오래 기다려야 와.
3: 아, 봄이 왔어요.
2: 우리 가을은.
3: 봄이 왔어요.
1: 봄이 왔네, 봄이 와. 한파 노라.
3: 처녀의 가슴에 너.
2: 언니, 다래순 나왔잖아.
7: 또 먹었니?
2: 여기 게다래가 많아.
3: 다래순 게다래. 너무 맛있어, 다래순. 이거, 다래순.
7: 게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
1: 아니, 근데 게짜 들어가기도 오히려 맛있더라. 아까 게두릅, 엄나무.
3: 게두릅.
1: 엄나무도 게두릅이잖아. 아,
4: 너무 맛있어서 못 먹게 하려고 게쳐.
1: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2: 그렇지.
0: 작은 아씨들의 목적지는 하영신의 뒷산.
2: 와, 가.
3: 아니야, 가면서 봐.
2: 아니, 나를 밟아, 나를.
0: 집 뒷산에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영씨의 비밀의 화원이 있습니다.
2: 가장 자연에 가까움.
0: 특별히 가꿀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
1: 엄나무도 있다.
3: 와,
1: 그거
3: 곰치.
1: 두릅이야. 우리도 반하네.
3: 여기 곰치가 많이 컸다.
2: 그치?
3: 어.
0: 산의 모습과 시간대로 자란 나물.
2: 벌레보다 먼저 따서 먹어야 돼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나물박사시네요.
0: 아, 이거는 그냥 30년 살고서 기동량.
2: 하영 씨의 30년 지기 인옥 씨는 산마늘을 공략합니다.
3: 오, 훨씬 맛있네. 연해요.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연하고 단맛이, 예. 사람 되겠어요, 저도. 산마늘 먹고, 많이 먹고.
2: 소풍 가듯 나물을 거두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영 씨의 봄.
4: 와, 이렇게 많이 땄어. 우와, 내가 제일 많이 딴것 같아.
5: 일등.
4: 엄청 드셨네요.
5: 여기.
2: 자꾸 욕심이 나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5: 언니는 이 가운데서 있어. 이게 씻을 게 뭐 있나, 이게.
4: 와, 곰치다. 곰치다, 곰치. 여기 씻을 것도 없어요. 산속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싫어요, 손이. 우와, 비가 됐다.
0: 아이고, 야.
2: 장난기가 발동한 곰배령 작은 아씨도.
0: 어때? 물 맛이? 우와!
2: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6: 이거는 엄나무순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2: 반죽만 얇게 입혀 통째로 부쳐냅니다.
5: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밤을 먹습니다. 아예 보약을 먹어요. 통째로.
6: 이건 진짜 보약이에요.
2: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사이.
4: 웬 꽃이야.
7: 한꺼번에 꽃을 뜯어갔다 왔네.
4: 아이시다.
0: 이거는 쥐 오줌풀 혹은 중댕가리. 이 주변에서
7: 예쁘다.
0: 그 먹을 수 있는 꽃들. 자, 이거 같이 해요.
7: 제가 그냥 할게요.
4: 이거는 미나리.
0: 그렇지?
7: 내기꽃도 아주 그냥, 아우.
0: 내기꽃 진짜 예뻐.
7: 이쁘네.
4: 그러네.
0: 그치?
7: 민들레 노란색. 초록에 노란 얹으니까 진짜 이쁘다.
0: 군배령의 꽃밭을 밖에서도 보지만, 또 이렇게 그 나물전 한 장에도 꽃밭을 만든다.
7: 꽃밭 이쁘다.
2: 곰배령의 꽃밭이 그대로 옮겨진 전.
7: 작품이에요.
0: 꼭 우리 같지 않아요?
7: 나 금낭아 하트 내 거.
6: 언니,
7: 날 줘. 나 좀 줘.
2: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영 씨는 이런 봄을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답니다.
4: 어머, 유난이다라, 유난히.
7: 정말. 나 처음이야.
0: 여기가 새로 지은 집이에요. 새 집. 네. 저희 집에 화재가 나서 정말 그 거짓말처럼 집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2: 전에 없던 폭설이 내리던 날, 전기 노전으로 시작된 화재는 삶의 터전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곰배령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0: 한 개가.
2: 그러나 잿더미에서 찾은 작은 희망.
0: 이거 한 개가 얘가 하나도 안 깨지고 불 속에서 나왔어요. 아들 이름이 도희인데 도라고 써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 남겨진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거죠.
2: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다시 아름다운 계절을 피워내는 곰배령. 그 자연의 시간 또한 하영 씨를 일으켰습니다.
4: 네,
3: 가는 대령이요.
7: 남을 갑니다. 정신
3: 앞니다. 정신 앞이요. 빨리 와. 불량

0: 이상하게 오지 말고.
1: 제드름이 왔습니다.
2: 무서운데?
3: 야, 많다. 푸짐하다.
4: 고기맛? 버섯맛?
2: 육회장 끓여봐.
0: 육회장 끓여봐.
2: 고기맛이 쪽쪽
4: 나. 네.
0: 얼마큼 데쳐요?
4: 이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삶아도 안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눌러보는 부위도 그때그때마다 늘 깨어있으라. 나물은 늘 나를 깨어있게 하지.
3: 자, 저기 물.
5: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삶은 나물 한상 차려봐야죠. 눈개 승마는 집간장으로 간을 해 살짝 볶아냅니다. 산마늘은 된장에 들기름 넣어 묻히고요. 곰추는 고추장에 살짝 버무려줍니다. 곰배령의 푸짐한 봄을 밥상으로 옮겨왔습니다.
2: 여기는 두릅보다 개두릅을 더, 엄나무를 개두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5: 부지런한 사람에게 인심 좋은 이곳.
4: 저희 이 동네는 수족이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실시한 거 있었는데.
5: 닭백숙도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2: 맛있겠지. 와, 이런 밥을 또 언제 했어? 아까 했구나. 응?
0: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아, 오. 야, 병풍채 이거 진짜 귀한 건데.
2: 나 처음 봤어.
0: 나 진짜 이거 몇 년 만에 봤다.
4: 얘 찢어서 먹는 거야.
6: 싸먹어.
0: 나는 전을 싸먹고 싶다.
6: 다 싸먹어.
4: 싸먹어.
5: 한 쌈 크게 싸서 오늘을 위해 나물 쌈 건배.
3: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5: 손도 입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영 씨가 기다렸던 산나물 밥상입니다.
2: 맛있다. 아주 맛있게 됐어. 가마솥에다 팔팔.
3: 야, 전에
5: 나물 전도 입안 가득 넣어볼까요?
0: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2: 먹으려고.
0: 예, 예, 이거 먹으려고. 분기별로 언니네 이렇게 와서 예, 자연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먹으면서.
2: 좋아요.
3: 사는 것 같고 정말 좋았어. 혼자서 먹는 것보다 다 같이 해서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맛있고 그리고 시간도
5: 좋고. 작은 아씨들의 즐거운 산나물 소풍이었습니다. 하영 씨의 집 인근에는 전봉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날이 좋아 그 산에 오릅니다.
0: 와, 드디어 곰배령.
6: 드디어.
0: 풀려.
5: 다양한 야생화가 살아가는 산. 5월의 전봉산은 숨은 야생화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0: 어머, 여기도 그래도 몇 개 있네. 앵초. 앵초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들? 저것도 약간 깊은 산 속에 있어야지 있는데.
5: 연보랏빛 작은 꽃 앵초.
2: 아니, 저 조그만 걸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0: 아, 저는 산에 갈 때 앞만 보고 가지 않고 항상 야생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로 옆을 항상 보면서 가요.
4: 맞아요.
0: 네, 요거가 페리 바람꽃이에요. 너무 귀엽죠? 요거 유두송이 있고.
5: 바람꽃 중에 가장 작은 회리 바람꽃. 작아서 귀하고 작아서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4: 정말 아름다워요. 작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끼는 줄 몰라요. 있는 줄 몰랐는데 어머 이렇게 작은 애들이 하고 들여다보면 뭐 정말 예쁘고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아요. 곰배령이.
5: 전설의 거북이도 산답니다.
4: 여기 열목소. 여기 거북이 한 마리 있다.
0: 오, 그래?
4: 찾아볼래?
0: 아, 요거? 아니야?
4: 거북이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
0: 예, 얘야, 얘야?
4: 여기 와봐, 아, 여기.
0: 그렇네.
4: 여기 와봐, 여기.
0: 오, 맞네. 저, 눈, 코, 입 다 있네.
4: 거북이가 지금 엉덩이를
0: 기어서 오고 있지. 그러네. 내가.
4: 저거 내 거북인데 너네한테 좀
3: 같이 나눠줄게.
0: 고마워.
3: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다시 이렇게 나무를 말리고 다시 뜰에 식물도 심기 시작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5: 하영 씨의 곰배령에 새봄이 왔습니다.
1: 어허, 흔들흔들흔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보물이에요, 비금도의 보물. 이쁜 손주들, 며느리, 아들들 왔으니까.
7: 우리 식당에서는 이 천인염 이것이 빠지면 안 되지.
1: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을게. 우리 아들들도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9: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5: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와, 백발을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안녕하세요, 에바.
5: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You're my lucky
2: strike. Love the way you ride.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3: 남반구는 북반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6: 행복책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의하는 집.
5: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6: 근데 잠은 꽉 붙어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7: 그건 참 신기하네.
5: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8: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5: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결말까지.
9: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5: 오늘은요,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지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10: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아주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11: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10: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5: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10: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근데 평지붕집이구나. 꽁집인 줄 알았는데.
5: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있는 집이네.
10: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0: 단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1: 오! 와!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아, 참 정원 좋네.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1: 반갑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3: 감사합니다.
1: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네네. 네,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네요.
3: 저희도 첫 집은, 네? 네,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1: 그러셨구나.
3: 이번이 두 번째 집입니다.
1: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그, 네. 아, 로망을 네. 한번 이뤄보시고.
3: 맞습니다.
4: 살아봤으니까요. 아, 두 이제 번째 집이니까.
1: 좀 단순하게.
4: 네. 네. 아,
3: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환.
4: 아내 조은혜입니다.
3: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뭐,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4: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3: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예,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0: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4: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뭐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3: 소음이라든지 예,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전원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도심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집이 됐답니다.
1: 여기 이제 벽돌이란 게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네.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예,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예, 만드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던.
3: 네,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뭐, 재택 근무라도 하시나요?
3: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1: 그래요?
4: 네. 저는 뭐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저는 115km?
1: 네? 편도?
3: 저는 뭐 왕복 115km는 되는 것 같고.
1: 왕복 115? 네.
0: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4: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0: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1: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네네. 들어볼까요?
3: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0: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1: 오, 와, 현관도 뭐 엄청 넓은데요? 직접문을 하셨구나.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오, 밝게. 와.

0: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1: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어,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1: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2: 7m요?
1: 네.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2: 네네네. 네, 네.
1: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2: 여기가 한 4m 좀, 네, 좀 높고요. 아. 네.
1: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2: 네.
1: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2: 네네.
0: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3: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1: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3: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1: 아, 손수.
0: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 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1: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0: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1: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네.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0: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4: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0: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 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 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4: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예,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다만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4: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3: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놈의 줄자.
4: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0: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1: 설마 이 집이 목조주택은 아니죠?
3: 목조주택입니다.
1: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와, 이거 신기하네.
0: 첫집에서 한번 경량 목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 목재

0: 대로 보호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1: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쇠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2: 그래서
1: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2: 그래요.
1: 예. 예, 못 구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예, 틀이 맞춰지잖아요.
2: 재밌다.
1: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3: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2: 네.
3: 계절에 따라서 네.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참 대범하시네요.
0: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적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2: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1: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2: 일이야.
1: 마음에.
0: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의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3: 길바닥이 다 트라버틴.
1: 막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3: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1: 보면서 아
3: 야, 이거다 이런 느낌이다.
0: 와, 정말 대단하시네.
1: 이태리에서 저걸 배로 실어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 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였죠.
3: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제가 몰랐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 더 깰까요? 저기를 좀 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0: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요리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1: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쳐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3: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네,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없이. 네.
4: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2: 이야, 그 마음을 또 알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3: 그냥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0: 드레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3: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과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0: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팬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0: 어찌지?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진짜 계단을 내려가네요.
1: 네.
0: 와.
1: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0: 여기 또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참 신기하네. 아까 거실에선 전혀
1: 네.
0: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분 침실은.
1: 네, 좀.
0: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에 했던 부엌방 위치인데.
1: 네. 아, 저희가 첫 집일 때,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0: 그렇죠.
1: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0: 아,
1: 불편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출근할 때 뭔가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0: 오르락내리락.
1: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안 올라가니까.
2: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1: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했었고요.
3: 지금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1: 예, 네, 거의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앞자리가 한두 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3: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3: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1: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서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패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돼 있다.
2: 우패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1: 딱 처음 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 어르신, 저희가 이런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2: 부부의 땅이 높으니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옹벽을 쳐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부의 설계에 옹벽이 있었답니다.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그거 다행이었네요.
1: 저희 마지막, 나중에 준공 허가 나왔을 때, 저희 밥 사주셨어요. 고기
3: 고생했던
1: 사주셨어요.
3: 밥 사주시고.
1: 고생했다고.
2: 그러고 보니 멋진 집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앞집 덕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0: 야, 완전히 뭐, 정말 카펫 깔린 것 같다. 와.
2: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0: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평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2: 원래 단층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루처럼 만들었답니다. 대돌과 전통 마루까지, 어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0: 아,
4: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0: 잘 어울리네.
4: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 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0: 야, 두 번 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뭐 건축가가 되신 것 같아요.
2: 한때 밴드 생활도 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남편의 아지트랍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완벽한 손님방으로 변신. 온도를 깔아놓은 마루가 침상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온 지 이제 3년째. 남편은요,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1: 어, 바꿨어.
3: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1: 아, 약간 하얀 장이 잠깐 위치가 애매한가?
3: 어차피 또 곧 바꿀 건데요.
1: 그래? 좀 옮겨볼까? 이게 약간...
3: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2: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5: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이를 좀 자연적인 단차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1: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0: 서울 근교에 있지만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야 강화도 더 좋네요. 근데 PD님 오늘 힌트는 뭐죠?
6: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0: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참나 오늘 또 힌트 난해하네.
2: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0: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2: 어머나, 무슨 예술 작품인가 보다.
7: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0: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자기야, 천방 더 올라가서 소장님 맞이하자.
3: 아니, 뭘 올라가, 높은데.
2: 아, 그래, 올라가서 격하게 환영해주자.
3: 넘어져.
2: 안 넘어져요.
3: 안 보이는데? 어, 소장님!
4: 어,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3: 안녕하세요.
4: 야, 오늘 건축주분들이시구나.
2: 아, 예,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4: 예, 어, 근데 그 큰 의자에 왜 올라가 계세요?
3: 아, 전망이 끝내줘요.
2: 소장님, 이제 올라와 보세요. 아주 아, 좋아요.
4: 오늘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2: 아닙니다. 올라와 보세요.
4: 와, 근데 의자 진짜 크다. 이야, 거의 뭐 전망대네요, 진짜. 와우. 이야.
2: 천안을 다 품었습니다.
4: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2: 아, 여방강이에요. 지금은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네.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4: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만드셨구나.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3: 우리 이분 아이디어.
4: 아, 그래요? 와,
5: 오. 아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2: 얼른 새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이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아.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를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서 옥탑방을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4: 아이디어 좋네요. 예.
2: 근데 그걸 못하니까
4: 환경도 좋고 하니
2: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5: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3: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5: 신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 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2: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커튼이 없어요.
4: 커튼도 안 하셨어요?
2: 네.
4: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든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3: 네, 맞습니다.
4: 야, 근데 두 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그래요.
5: 6년 전 본체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그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4: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2: 네, 들어가세요.
4: 오,
2: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4: 현관이 없는데?
2: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4: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2: 네.
4: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2: 아, 네, 거실입니다.
4: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카페 같기도 하고요.
5: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 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3: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4: 왔다 갔다 하시니까
3: 네,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4: 네.
3: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하니까
4: 네.
3: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4: 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3: 네. 네,
4: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2: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렸거든요.
4: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2: 청소는 정말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걸레질도 해두고.
5: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0: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1: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2: 아, 해도?
1: 네,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 남양이다 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2: 바로 꺼야 돼요.
1: 네,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0: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3: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0: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2: 또 보면 한옥이라 중목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1: 아, 철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2: 아, 철골조구나.
1: 네. 아.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2: H빔이에요.
3: 네. 그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이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2: 네.
3: 이거는 제주도에서 다 켜왔어요, 사실은.
0: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3: 저는 남자애가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싫거든요.
2: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1: 그렇습니다.
2: 하,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뭐, 각집, 뭐, 이런, 우리,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따로 따로.
1: 그러면 화장실이 좀... 많으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3: 화장실이 와.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꼭 붙어 자요. 화장실은 따로 써도.
2: 그거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3: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0: 가만 보면 이 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V자로 된 이 처마 좀 보셔.
1: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이 중간에 모여서 이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0: 그중에 제일은 생활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되어 있다네요, 글쎄.
2: 가볼까요?
3: 보실래요?
2: 오, 와, 여기도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3: 아, 네.
2: 야, 그리고 한식문. 와.
0: 이제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니, 집 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2: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3: 사실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여기 싱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곳이에요.
0: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방. 그럼 겨울방에는 뭐가 있을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
2: 한번 열어볼까요?
1: 아, 그러시죠. 네.
2: 오, 여기는 완전히 한식방이네요.
3: 저희가 겨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2: 예상은 했지만 설마 황토방?
3: 네, 맞습니다.
0: 집안에 양옥과 한옥이 공존하는 파격적인 설계는 아내가 직접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글쎄 문지방이 다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3: 알았어. 제가 요리 기를 못해서요.
0: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 아니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3: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0: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뭐길래 아궁이 앞을 떠나지는 못하실까?
1: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4: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1: 네,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어렵대거든요.
0: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고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0: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1: 두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지,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
2: 갈 때는 또 싸줘요. 싸줘요. 그래서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죠.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0: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3: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 9억인데 그 중심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 했어요. 매일.
0: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3: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찼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0: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3: 사실 행복하고 놀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4: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5: 예.
4: 한번 열어볼까요?
5: 예.
4: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5: 아, 그래요?
4: 네.
0: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했답니다.
3: 남편이요, 이거를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0: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4: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5: 그렇지,
4: 길을
5: 그렇지.
4: 만드는 건데,
5: 예.
4: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5: 네,
4: 남아요.
5: 맞습니다.
4: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으로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시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3: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에 불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5: 자랑이십니다.
3: 오늘은 추워, 불좀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4: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0: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3: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 대한 다 표현하거든요.
2: 일기 훔쳐보셨어요?
3: 날마다 훔쳐봐요. 그 댓글도 달아요.
0: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6: 두축나무 가지에 산가치가 수북하다. 미연님의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미연님은 도자기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속꼬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0: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지경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골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1: 집 전체적인 배치로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접실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2: 아니야, 무조건 나 아내분이.
3: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그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네. 즐겁지 않을까요?
1: 더 행복해지고.
3: 네.
1: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 착장이구나.
0: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3: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동무 하실 분이 연기인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주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고 그래요.
0: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1: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3: 요즘 넘어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는 절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는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지인들도 초대하고 쭉 상황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4: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흐르겠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0: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1: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5: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1: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6: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7: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8: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9: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0: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0: 1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7: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8: 하나니까 다.
7: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주인인데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 주인인데도 주도권이 없는 이 시장에
4: 토스증권 AI가 내 주식을 분석했어요.

0: 이것은 분명 인류의 호재. 토스증권.
1: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2: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1: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3: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better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behave when you try to transform them.
1: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4: Very sort of anci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ve had with microbes before humans even existed.
1: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5: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1: 우리는 하루 세 번 그것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요리입니다. 우리는 다채로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만집니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예배날입니다. 이제 한 달간의 금식이 곧 끝나게 됩니다.

0: 긴 단식이 끝나면 사람들에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8살 아미르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죠. 라마단이 끝나면 터키 최대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1: 라마단 bayramı seviyorum. Beklemeye değerdi.
0: 일명 쉐케르 바이람. 설탕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먹는 것은 바로 이것. 달콤한 터키식 디저트인 바클라바입니다.

0: bence çok güzel bir tatlı. Şeker patlıyor gibi.
1: 얇은 페스트리를 층층이 쌓아 견과류를 넣은 뒤 버터와 설탕 시럽을 끼얹어 완성합니다.

0: 누구나 날 때부터 좋아하는 맛입니다. 바로 단맛이죠.
1: 젤리도 좋고 과자도 좋고 사탕도 다 좋아요. 단 거는 다 좋아요.
0: 아이들만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조파리도,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단맛을 좋아합니다.
2: Liking and wanting an ingestion of sweet is actually a brainstem reflex. So it's a very, very low order phenomenon. Almost like the centers of the brain that are responsible for breathing and controlling heart rate and those sorts of areas.
0: 단맛을 원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단맛은 생명 활동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3: Sugar is what all the cells in our body run on for energy. So it's a kind of universal currency for living things.
0: 바로 그 단맛을 내는 물질은 생명체의 유일한 에너지원, 글루코스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물질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단맛은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직접 섭취할 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생명의 맛이죠. 우리가 단맛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에너지원을 구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이런 맛은 대체 왜 느낄 수 있게 된 걸까요?
1: Everyone is a bitter disliker. We are born into this world with a fundamental desire to want to eat and like anything that's sweet and to reject and to dislike anything that tastes bitter.
0: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쓴맛은 가장 중요한 맛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쓴맛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0: 또 17호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1: 있는 자연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체 있는 것은 다 자기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독이 있습니다.
0: 그 겨울을 견뎌야 되는 그 시금치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0: 독소가 있겠어요.
1: 낫다, 형 좋다. 그래서 사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거의 다 쓴맛.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맞는 것이 쓴맛입니다.
2: 자연은 쓴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다른 맛 수용체를 모두 합한 것의 다섯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맛보다도 쓴맛을 느끼는 능력이 발달해 있는 겁니다.
3: L'amertume, c'est quelque chose de très compliqué du point de vue de la biologie de l'évolution. Maintenant, l'amertume, c'est souvent des produits qui sont des alcaloïdes. Les alcaloïdes, c'est des produits que les plantes fabriquent pour repousser les agresseurs. Parce que si, alors, nous, on reconnaît, donc on a, l'espèce humaine a coévolué avec les plantes pour reconnaître le sucré, les sucrés, et éviter les amers.
2: 우리가 쓴맛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독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쓴맛을 오랫동안 다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사철 요리는 식물의 쓴맛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0: 햇고사리는 그 삶은 걸 보면 손이 미끌미끌해요. 그 미끌미끌하다는 거는 독소입니다.
2: 쓴맛을 제거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0: 그 쓴맛이 너무 강아지기는 순화시키기 위해서 식초와 고추장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사리를 삶아서 우려서 기름에 들어가서 볶아줍니다. 물을 부어서 그 속에 들어간 기름을 바깥으로 품어줘야 돼요.
1: 쓴맛이 제거된 산나물은 정갈한 사찰 음식이 됩니다.

0: 자연과 더불어 살며 오랜 세월에 걸쳐 터득한 지혜입니다. 자연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맛은 쓴맛뿐만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맛이 있죠.
1: 아, 싫어. 맞았다.
2: Things that are too acid, too sour, are damaging.
0: 신맛은 위험한 맛입니다. 생물이 살기 어려운 산성의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무조건 피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신맛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만큼 태국 전통 요리를 잘 아는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1: บางที่ก็มีทั้งมะเขือ

0: A very low level of sourness in almost any food is considered desirable.
1: 사실 신맛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의 지표입니다.
0: Because we've been living off of fruit for so long, and many of the fruits we eat have vitamin C in them already, we've lost the ability to make our own vitamin C.
1: 물론 비타민 C 자체가 신맛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비타민 C는 신맛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맛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0: One reason for that could be that, again, it's a marker for fermentation. Most foods that ferment become acidic.
2: By making things more sour, it prevents other dangerous bacteria from then growing on it.
1: 심지어 과일의 단맛을 신맛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3: L'aceto balsamico nasce dall'uva, in particolare l'aceto balsamico tradizionale nasce dall'uva delle nostre colline. E i grappoli vengono portati, vengono spremuti, vengono schiacciati. Nell'aceto balsamico, differentemente che dal vino, più antica la botte e meglio è.

0: 신맛은 위험한 맛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익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맛이 있죠.
1: 11.900 karelik bir alan içerisinde zaten Tuz Gölü'nün varlığından bahsedilebilmektedir. Tuz Gölü'nde araştırma yaparken bildiğimiz gibi tuz mineralleri vardır. Tuz minerallerinin başında

0: So salt is really interesting. It's the one material that we have every day in our foods that isn't from the animal or vegetable kingdom, not from any living kingdoms at all. It's from the mineral kingdom.
1: Kristaller arasında kalmış, kristalleşmeyle artık hareketsiz hale gelmiş kelebeklerden, örümceklerden ve çeşitli canlıları gördük, onlara şahitlik ettik. Bu canlılar birçoğu tabii tuzcul canlılardır. Ancak kelebek gibi
0: and it's actually the residues of ancient seabeds. Unless you live in the ocean, there's a chance that you could become low in salt physiologically or deprived of salt physiologically. And if you do become low in salt, you'll die.
2: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맛을 내는 작업이 소금을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3: 요리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제가 무스 같은 걸 만들어봤어요. 뭐 아래는 양송이, 위에는 아스파라거스, 이 무스를 한 레이어드를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스파라거스에 간을 많이 하고 양송이에 적게 하고 하나는 양송이 많이 하고 아스파라거스에 적게 했을 때 간을 더 많이 했던 요리의 맛이 더 먼저 깊이 나거든요.
3: 짠맛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전체 음식의 풍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생명에 필수적인 거라면 입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0: threshold, you know, things get more and more delicious the more salt is in them, and then suddenly it becomes too salty and it drops down to here.
1: 짠맛의 정도는 요리사 개인 취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염분의 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2: The concentration of salt in our blood has to be maintained as a constant, what we call osmolarity. So I think that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having foods that are very overly salty are undesirable.
1: 신체의 균형을 깨지 않는 적절한 농도의 염분. 우리는 맛을 통해 그 균형을 직감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맛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하며 생존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맛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맛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지만 그 존재조차 깨닫지 못했죠.

0: 그 자체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약간의 짠맛이 더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맛이 됩니다.
1: Monosodium glutamate means sodium salt of glutamic acid.
2: MSG, everyone's familiar with that. Glutamic acid is something that triggers our sense of umami.
0: 사실 글루탐산은 우리가 요리의 맛을 내는데 친숙하게 사용해온 물질입니다.
1: 그래서 nothing unnatural about it. What's unfortunate about it is that it's often used in industrial foods as a shortcut for giving you a big hit of flavor without much nutrition.
0: 그런데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3: なので、昔からこう、鰹の加工の地として、とても賑わったところなんですね。で、鰹節になって、加工し始めたのが、およそ300年以上前。僕らのこの仕事に関しては、その伝統を伝える、ある意味、誇りですよね。
0: 이곳에는 생선을 이용해 진한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 네, 가장 umami를 閉じ込める媒介が第一

0: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원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이 조합을 가지고 있죠. 그 원리는 몰랐겠지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 감칠맛 증폭기법을 사용해 왔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맛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현재까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용체가 확인된 것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다섯 가지 뿐입니다.
1: But as to whether there are other qualities that will be discovered later on, I think that there probably are stimuli that we haven't thought about before, and maybe ones that are playing a role unconsciously that are stimulating receptors in the mouth that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but are pivotal in their role in our liking and wanting.
0: 이 새로운 맛의 후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맛입니다.

0: tereyağı inek sütü yağının proteini en yüksek gramasıyla tereyağı bizim işimizin en önemli parçalarından biridir.
1: 이제 이 요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얇게 썬 케밥에 버터를 끼얹는 겁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맛. 지방의 맛입니다. 여섯 번째 맛의 후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의 맛이죠. 여섯 번째 맛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2: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we can taste fat. There are people we can who believe we can taste calcium. But I think those are still to be verified.
1: 중요한 것은 우리 혀에 새로운 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맛을 주는 요소는 혀에 있는 수용체뿐만이 아닙니다.
2: And where the tongue has a handful of kinds of receptors for detecting things in foods, our nose has hundreds of different kinds of detectors. 90% of the variety in the flavors that we enjoy in life comes from aromas.
1: 어쩌면 요리에서는 맛보다 향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향이 요리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정원의 흙을 퍼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향은 조르디 로카가 사용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시작이죠.

0: 우리가 세상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 혀와 코에 있는 수용체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수용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 But taste is not just something we taste. It's not just something that we experience in our tongues or our soft palates or in our noses. It's taste is really something that we

0: Maintenant, vous léchez la lame. Voilà. Je suis presque sûr que tout le monde a de la salive dans la bouche.
1: Lemon의 맛을 상상만 했는데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레몬은 먹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사실 맛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젤리가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뇌에 있는 안화 전두 피질로 전달되는 순간 맛이 탄생합니다.

0: die.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1: 맛은 우리가 먹을 것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욕망의 원천입니다. 맛은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우리의 수많은 감각은 맛의 탄생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2: Monkeys and primates and all of our ancestors have very good vision, color vision in some cases, to actually differentiate against a sea of green where is the one ripe fruit. So if you think of typical colors of fruits eaten by monkeys will be red and orange and yellow, and they're a contrast against a green background.
1: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색깔이 생겼고 향기가 생겨났습니다.
3: L'être humain, il doit, comme les autres animaux, trouver des proies et échapper aux prédateurs. Pour ça, il faut les sentir, il faut les reconnaître, les voir, les reconnaître avec les yeux, les reconnaître avec le goût.
1: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 세계는 다양한 생명이 만들어낸 오케스트라입니다.
0: And I think that the senses are really what are playing this role.
1: 미각이 탄생한 순간은 어쩌면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세포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감각도 없던 미약한 존재가 최초의 식사를 했습니다. 미각이 탄생하면서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렇게 이 지구는 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We 때문입니다. 요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긴 여정은 결국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요리의 본질. 맛의 비밀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엔젤 여기 봐봐.

0: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 우주기지 느낌인데.
2: 와, 이러면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3: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4: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들고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국제교육, 언어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화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화물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는 이 위기를 국제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일 강국 제조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제재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모간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했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걸 주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키우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인도는 좀 달랐습니다. 공장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같은 IT와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성장을 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기업들이 인도의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이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UN, NATO, WTO 같은 다자주의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율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 두 위기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 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 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긴급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 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음악도 미국 소프트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염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 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받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자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원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K-컬처를 얘기하게 되어서 묘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자부심?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미국사 강의인데 너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 때 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 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근데 예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2: 맞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2: 맞죠, 맞죠. 야,
1: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2: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아,
2: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2: 누가 일을 더 잘하고.
1: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1: 하고. 아, 노동이 끝난다.
2: 어우,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1: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4: 저는 좀 쉴 거예요.
1: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4: 당연하죠, 그거는.
1: 네가 버는 돈은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1: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5: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6: 저 사료 아니야?
7: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0: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 우주기지 느낌인데.
8: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도 났어.
9: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8: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0: 운영조끼! 운영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하세요. 일일구.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7번의 만남을 통해 슬라브 문화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의 비극적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건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한 연극 작품을 통해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중세의 향기 가득한 구도심과 깔끔하고 세련된 신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의 계획도시인 노비 자그레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소와 관광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비 자그레브까지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노비 자그레브를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재건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새로 짓는 건물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꿈꿨던 사회주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도드라졌는데요. 각각의 집은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하나의 블록과 같았고 이 블록들이 세포 분열을 하듯 반복 확장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균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을 공간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강조되었는데요. 각자의 집은 개별 공간이지만 이들 모두는 주민센터와 육아시설 등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건축적 유산은 연방 시절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들 신도시 구역은 각각 노비 베오그라드와 노비 자그레브라고 불렸고 고층 빌딩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기루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한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전은 이 시기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유별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 빌딩도 있고 중앙이 뻥 뚫려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고층 타워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비 베오그라드나 노비 자그레브에 가면 빛바랜 사회주의 건축과 낡은 우주선 같은 건물들이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채 늘어서 있어 20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건축 산책 등의 투어 프로그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노비 자그레브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경제 복합단지를 결합시킨 야심찬 기획도시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기획과 준비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착수 뒤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고 연방은 노쇠에 가는 티토와 힘을 잃은 사회주의, 경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유고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지역, 노비 자그레브의 건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난 뒤 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비 자그레브는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형태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한편 같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1963년 7월 26일 스코페에서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스코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도시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백지 캔버스로 급부상한 거죠. 워낙 큰 자연재해다 보니 유고 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조와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고 유엔의 주도로 전무후무한 규모의 도시 설계 공모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일본의 건축가 단계 겐조가 제안한 도시 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려 했던 그의 마스터 플랜은 결국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커리어나 현대 건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 연방 붕괴와 내전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긴 호흡으로 진행되던 스코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새 시대에 발맞춘 스코페의 새로운 청사진을 꿈꿨는데요. 이를 스코페 2014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페 2014의 초점은 전통과 역사여서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지향했던 기존의 마스터 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이웃 그리스와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하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산을 빼앗아갔다며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쟁은 2019년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가명을 두고 그리스와 날선 대립 중이던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빨리 착수했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시 곳곳

네,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한꺼번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스코페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사회주의 건물과 대지진 이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스코페 2014를 통해 지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가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혁신과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여럿 남겼지만 그만큼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연방 해체 이후 마주한 변화와 난관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너무 늙어버린 미래와 새로 지은 오래된 역사. 노비 자그레브와 스코페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이한 공간 체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도시를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어디서도 볼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남슬라브 민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짝이는 유머가 담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갈등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성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속에서 이들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바로 이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지체 출신이기도 한 작가 시모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연극은 혹은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매일같이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대던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 독일 점령군과 이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옵니다. 단장 쇼팔로비치와 3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단촐한 극단인데요. 그들은 거리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지만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시국의 연극이라니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공연 홍보 도중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온갖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공연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랑극단이 잠시 머무르는 여관집에는 술주정이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늘 상복만 입고 다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요. 여관집 마당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 앞에 채찍을 든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걸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남을 만큼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고문관입니다. 드로바츠는 방금 독일군 사령관이 암살당했다면서 술주정이의 아들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모든 공연은 전면 취소되고 강가에서 수영을 하던 유랑극단의 아름다운 여배우는 자신에게 반해 쫓아온 고문 기술자 드로바츠와 마주치게 됩니다. 간신히 연극적 기질을 발휘해 드로바츠에게 수레굽과 한 송이를 쥐어준 채 조용히 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드로바츠의 핏자국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여배우를 배신자 취급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빡빡 깎습니다. 한편 언제나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던 배우 필립은 마을의 사령관 암살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으로 착각해 내가 저들을 단숨에 무찔렀지 하고 대사를 외치다가 살인자로 오인되어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은 배우들은 짐을 꾸려 조용히 우지체 마을을 떠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결국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우지체 마을에서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우 하나는 죽고 배우 하나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마을에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암살자로 오인되어 죽는 바람에 용의자가 풀려났고 그 용의자를 은밀히 사랑하던 과부는 늘 입던 상복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유랑극단을 배웅하면서 고문관 드로바츠가 수레굽과 한 송이를 든채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랑극단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로 시들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립이 현실을 연극으로 착각해 죽는 바람에 한 생명이 풀려났고

그로 인해 과부는 삶의 행복을 되찾았으며 평생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온 고문관은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처럼 유랑극단의 배우들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예술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시모비츠는 유랑극단 배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연극은 우리에게 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극중 배우는 과부 심카에게 상복을 벗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꽃을 꽂거나 양산을 들라고 권합니다. 상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상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그렇게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겨야만 한다고 말이죠. 비단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굴곡 많고 사연 많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국경과 경계가 수도 없이 바뀌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국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뜨거운 슬라브족 특유의 기질이 더해져 수많은 갈등과 혁명, 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제1, 2차 세계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과 체코와 폴란드의 눈물겨운 독립운동 및 민주화 투쟁, 대기근과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모두 슬라브권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슬라브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 5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체코와 벨라루스, 유고슬라비아도 노벨문학상 수상국입니다. 이외에도 쇼팽,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뛰어난 음악가와 그로토프스키, 칸토르, 바츨라프 하벨 등 20세기 연극의 거장들, 안제이 바이다, 키에슬롭스키, 에밀 쿠스트리차 등 세계 영화사를 빛낸 감독들까지 슬라브 출신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 듣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슬라브 지역의 예술이, 특히 이야기가 그토록 발달한 이유는 이들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역사와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웃음 속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습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중 무시무시한 고문관 드로바츠는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게 되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에게 여배우는 어둠을 비춰줄 예쁜 수레국화 한 송이를 전합니다. 피로 얼룩진 슬라브의 역사가 드로바츠의 걸음마다 따라다니는 핏자국이라면 이곳에서 피어난 수많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위로하는 한 송이 수레국화와도 같습니다. 8번의 강연을 통해 제가 바랐던 것은 그렇게 광활한 대지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슬라브 땅에서 찾아낸 수레국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소 낯선 슬라브의 문화와 예술에 조금이나마 관심과 흥미가 생기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1: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3: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이콜!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에 빵만이 탑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관련돼 있는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소개팅 직전 말썽인 구두구.
1: 아유.
0: 이라고 얘기를 해서 와, 지금 뭔가 구두 수선을 받으러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구두 굽이 어떻게 됐나 보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소개팅을 나가셔야 되는데 예쁜 아이고. 하이힐을 샀는데
1: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 그렇죠.
0: Alright.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데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다칠 수도
1: 그쵸.
0: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발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Right.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두 수선하는 곳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요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1: 왜냐면 수선하는 동안은 그 구두 가게에 있는 다른 이제 보조 신발을 빌려주신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슬리퍼거든요. 예, 그 소개팅 상황에 또
0: 그건
1: 슬리퍼
0: 안
1: 이제
0: 되니까.
1: 쭉 끌고 다녀야 되니까
0: 아,
1: 질질
0: 조금
1: 이렇게.
0: 그거는,
1: 예.
0: 그럴 수 있죠.
1: 모양이 약간 빠지죠.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재밌겠다.
0: Okay. 자, 그럼 미션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거 보세요.
2: Oh, is there a problem, ma'am?
1: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2: Something wrong? Do you
1: Oh,
2: speak English?
1: you're boss in this store?
2: Me, yes.
1: Yeah, really?
2: Yes.
1: 사장님이 바뀌었네.
2: Huh?
1: Okay. My shoes broken.
2: Your shoes are broken? Ah, let me see. Ah, it's an easy fix.
1: Easy?
2: Yeah, it's an easy fix.
1: You can fix?
2: Yeah,
1: 오!
2: sure.
1: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오래 걸릴까요?
2: Sorry?
1: Oh, thank you.
2: No
1: Yeah.
2: problem.
1: So, 그, how many take time?
2: Oh, how long?
1: How long?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No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1: No time?
2: Have a seat.
1: Ah, sit.
2: Have a seat. Yeah,
1: Ah,
2: I'll fix it in no time, okay?
1: okay, thank you.
2: Okay.
1: 에, 에, 에.
2: 오케이.
1: 보세요.
0: 아우, 결국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화려한 슬리퍼를 신고 가셨다고.
1: 그
0: 나왔었다고. 아,
1: 부속
0: 부속박힌
1: 박힌
0: 게
1: 게, 부속
0: 있었어?
1: 박힌 게그 와중에 있었어요.
0: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보다, 거기에. 네,
1: 그쵸.
0: 사장님이 또
1: 에.
0: 준비해 놓으셨나 봐요.
1: 디테일하세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생활 밀착형 표현들,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전치사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영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빈칸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거를 표현을 영어로 할 겁니다.
1: 네. One of the broke off. Completely. 오프 보니까 왠지 어제 배웠던 I'm off the school 생각이 나는데요.
0: Yes.
1: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
0: 느낌
1: 오프가
0: 오죠?
1: 들어가 있군요. 근데 broke off? break off 뭔가 깨져서 떨어지는 느낌? 그런데 근데 굽 하나니까 굽은 우리가 high heel 높은 굽이잖아요.
0: That's right.
1: high heel 할때 힐이 언덕인가요?
0: 오.
1: 이건 언덕인데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0: Okay.
1: High heel 할때 힐. One of the heel broke off completely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0: 완전히, 그렇죠. 왜냐면 양쪽을 신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뭐
1: 네.
0: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안해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0: 아, 이이구나.
1: 자, 일단은 그 뭐 어떤 단어를 썼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니까 네. 여러 개 중 하나니까 복수가 돼야 되죠. 이 heels 중에 하나인 겁니다.
0: 그렇죠. 아,
1: right?
0: 그래서.
1: 오케이. Okay. 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거는 제가 아, 필기 씨 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0: 헷갈렸어요.
1: heel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구두의 하이힐 같은 거에 구두의 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발 뒤꿈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1: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야 되겠죠?
0: 네.
1: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0: 그거 봐요.
1: 얘는 뭐라고요?
0: 언덕이요.
1: 왜 헷갈리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1: 일단 발음이 좀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왠지 하이힐이면 언덕에 올라간 느낌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연관성을 짓다 보니까 엄청 실수가 나와요.
0: 아...
1: 네, 근데 의미가 아예 다르죠?
0: 네?
1: 굽이나 아니면 뒤꿈치 얘는 진짜 실제로 언덕입니다.
0: 언덕?
1: 자, 그것도 그렇고 스펠링도 다르지만 심지어 발음도 다르다고 했죠? 얘는 모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입 모양을 좀 벌려야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얘는 그냥 hee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eel, heel. So high heels지 high heels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뭔가 높은 언덕 이렇게 뭐 될 수가 있겠죠.
0: 네.
1: So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So H-E-E-L 입 모양 벌려서 두 번 발음 해보겠습니다. Heel, heel,
0: heel,
1: 오,
0: heel.
1: 완전 좋아요.
0: 오.
1: 근데 힘을 빼고 그냥 heel, heel 해보세요.
0: Heel, heel,
1: okay? Heel, heel. 얘는 언덕입니다.
0: 아, 이게 언덕이군요.
1: 네, 그거를 처음에는 오바해서 heel.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입 모양을 굳이 안 바꿔도 충분히 그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이게 뭔가 근육이 연습이 돼요.
0: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또 있잖아요, 선생님.
1: What is it?
0: 우리 치유하다, 힐.
1: Heal, heal the world.
0: 예.
1: 걔도 얘예요.
0: 비슷해요?
1: Right.
0: 아.
1: Heal, 걔는 바로 heal the world.
0: Heal the world.
1: 세상을 치유한다, 뭐 이런 거. Right, that's right. 오, 비슷한 소리가 많네요.
0: 비슷한 게 많아요.
1: Alright, so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선 당연히 굽. 둘 중에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자, 떨어져 나가다는 단순하게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지만 그렇게 해서 off가 되는 거, 떨어져 나가다. 방금 슬기 씨가 얘기해 준 거 너무 좋았어요. I'm off to school. You guys remember this?
0: 네.
1: Alright. 거기서 off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전체 구두에서 그 뒷부분에서 둥 하고 완전히
0: 나간.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break off, right?
0: 네.
1: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0: 네.
1: break off도 알아두면 좋지만 주인공이 있습니다.
0: 뭐요?
1: 바로 얘예요.
0: One of the heels.
1: 지금 보세요. One of the heels는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0: 하나죠.
1: Heels가 복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0: 하나.
1: 얘가 주인공인 겁니다.
0: 그렇죠.
1: 오케이? One of 여러 개들 중 하나.
0: 하나.
1: 그래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이 전체는요 복수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는요
0: 단수구나.
1: 하나예요.
0: 아,
1: 그거가 중요합니다.
0: 헷갈려요. 근데 히어스로 끝나니까요.
1: That's right.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를 매칭하려고 하는데 얘는 과거여서 상관이 없지만
0: 네.
1: 현재형이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카비야, 경찰이야.
0: 아.
1: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0: 한 명이요.
1: 당연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0: One of my friends.
1: 자, 그 다음에 are a cop이에요. 아니면 is a cop이에요.
0: Is a cop.
1: 그렇죠. 중요한 건 한 명이니까.
0: Yes.
1: That's right. 자, 두 번째 거는 뭐 주어를 안 쓰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0: 네.
1: 난 알아.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을. 자, 난 알아. 어떻게 해요?
0: I know.
1: I know. 한 명 그 여자애들 중에.
0: One of the girls.
1: 그쵸. I know one of the girls. 그 여자애들 중에 내가 한 명 알아.
0: Yes.
1: 얘는 again 주어 아니니까 매칭 신경 쓰진 않아도 되죠.
0: Okay.
1: So 여러분들이 one of 어쩌구저쩌구 뒤에 뭐가 아무리 나와도 그냥 한 명인 겁니다.
0: 네.
1: Al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ne of my friends is a cop.
0: One of my friends is a cop.
1: Oh, I know one of the girls.
0: I know one of the girls.
1: There you go. 자, 굽 하나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볼게요.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1: Alright, 두 번째. 어디 좀 볼게요.
0: Yes.
1: 하, 간단히 고칠 수 있어요.
0: 오.
1: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0: 예, 예, 예. 장인 느낌이 나네요.
1: Mm-hmm.
0: Let me see.

0: see. 내가 보게 해주세요. Let me
1: That's
0: see.
1: right.
0: It's on. 간단히 고칠 수 있다.
1: 그걸 영어로 뭐라고
0: 아,
1: 할까?
0: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이 장인 아저씨한테는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고치다, 뭐 fix 이런 건안 쓰고, 이거 간단한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Okay.
0: It's simple. 이거 완전 심플한데요?
1: 근데 궁금한 것은 원래
0: 네.
1: 심플 앞에 이렇게 뭔가 언 이런 게 들어가나요?
0: 왜
1: 왜
0: 붙이셨어요?
1: 붙였을까요? 제
0: 맞아요.
1: 실수일까요?
0: 네.
1: 맞는지
0: 지워버려요.
1: 알겠습니다. 과감한 도전. 처음
0: 네.
1: 있는 일입니다. 정답. 'It's an easy
0: Is
1: fix.'
0: it fixed?
1: 라고 하는
0: 아,
1: 덩어리 명사가 있습니다.
0: 명사가 두
1: 정해져
0: 개?
1: 있는 명사예요.
0: Yeah. 우와.
1: Easy f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Right? So, easy가 나왔다 보니까 어가 아니라 on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제가 뭐뭐 할게요인데 내가 나 이거 꼭할 거야 이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좀
0: 네.
1: 부드럽게 제가 이거 보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et me를 쓰는 게더 자연스럽죠. So again, let me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할게요라고 의역은 되지만
0: 네.
1: 직역을 하게 되면 제가 뭘 하게 허락해 주세요. 원래 이거예요.
0: 네.
1: Again,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분들은 I will 이거보다 좀 본인의 의지를 좀 부드럽게 나타낸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do something. 내가 뭐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내 아내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I will 이거보다는
0: 네.
1: 어떻게 할까요?
0: Let me ask my wife.
1: 그렇죠. Let me ask my wife. 부드럽게.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가서 그걸 가져오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0: Bring.
1: Go and get.
0: Get.
1: Go and bring도 가능해요. 근데 go and get it. 가서 그걸 가져오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제가 가서 그거 가져올게요.
0: Let me go and get it.
1: Let me go and get it. Alright. 중요한 건 let me 뒤에 동사 원형 넣어주는 거.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ask my wife.
0: Let me ask my wife.
1: Oh, let me go and get it.
0: Let me go and get it.
1: 네. So again, I will 써도 되지만 너무 의지 강해지죠? You
0: 그쵸.
1: know what? I'll go and get it. 나 가서 가져올 거야. 이런 느낌.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see. It's an easy fix.
0: Let me see. It's a fix.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1: 네, 자, 이랬을 때, 다행이다. 그러면서, 오래 걸릴까요? 요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약간 will 써가지고, 그죠? 좀 약간 공손 느낌 나는데, 재촉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1: 공손 느낌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약간 공손해 보여요. 예. 네. What a 다행.
1: 다행이다.
0: 와, 정말 다행이야. 이거 옛날 했었죠?
1: 감탄사, 맞아요.
0: 아,
1: What
0: 와라. 기억나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1: I don't know.
0: Relief?
1: 처음
0: Relief하고
1: 들어보는
0: 비슷한 거?
1: 단어긴 한데.
0: 그래요? 아,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1: Very, very close. 스펠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와라
0: 이건가?
1: You're making it worse.
0: 이건가요?
1: 저 죄송한데요. 영어 맞는 거죠? 이거 다 넣었네요.
0: 예.
1: 오케이, so 자 와라 정답. 네.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였는데 자 relieve의 명사형입니다. So relief라고 하면은 안도, 다행.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거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부드러운 표현이 what a relief.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격식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what a
0: 에.
1: relief 하면서 will it take a long time? 자, 일단은 what a relief는 직역을 하면 이게 안도라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많이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What 뒤에 뭐 명사 이런 걸 쓰게 되면 감탄사를 나타낼 때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What a relief. 이건 엄청난 안도야. 이건 내 의역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What a relief.

0: if가 되는 거고요.
1: 네.
0: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것은 이런 거죠. Oh, thank goodness.
1: goodness.
0: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여러분들. 이것도 의미 같습니다. 뭐 heavens를 쓰기도 해요. Oh, thank goodness.
1: Heavens.
0: Oh, thank heavens. 이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감사하라. 이거가 의역이 되면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세요. Will it take a long time?
1: 네.
0: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a long time 있죠?
1: 네.
0: 이게 무슨 뜻이죠? A long time.
1: A long time, 긴 시간.
0: 긴 시간.
1: 네.
0: 그렇죠? 긴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1: 오.
0: Forev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Forever.
1: 영원히요.
0: 영원히.
1: 응.
0: 원어민들은요, 특히나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rever를 써요.
1: 아.
0: It took forever.
1: 어허.
0: 이런 식으로. 영원히 걸렸어. 근데, 한국어에서도,
1: 예.
0: 야, 진짜 평생 기다렸잖아.
1: 오.
0: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Right?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해서.
1: 완전 100년 걸렸어.
0: 100만 이런 년 만이다.
1: 맞아요.
0: 과장하는 거 약간 위트 있게 쓰잖아요.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 long time 대신에 forever도 자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서 벌써 패턴이 뭐가 중요한 게 나올지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will it take a long time? take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1: take, 걸리다.
0: 맞아요.
1: 네.
0: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쓰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a long time이라는 것을 그게 take 할까요? 걸릴까요? 소모시킬까요? 라는 뜻으로 쓰게 됐어요. So take 뒤에 어떤 시간,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기간 같은 거 쓰면은 그만큼이 걸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So, for example, it will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1: 네.
0: 도전해보세요. 그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물어봤잖아요.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대답만 어떻게 해요?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ll take a long time. 그거의 질문형이 Will it take a long time? 이거죠.
1: 네.
0: 자, 이번에는 걸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Took.
0: 그러면 그건 30분 걸렸어. 어떻게 해요?
1: It took 30 minutes.
0: 그렇죠. It takes가 아니라 it took. 30 minutes. There you go. 아, take는 뭔가 소모시킨다는 거구나. 나로부터 가져가는 거구나.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ill take a long time.
1: It will take a long time.
0: It took 30 minutes.
1: It took 30 minutes.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연기하는 느낌, 다행이라는 네. 느낌, right?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1: What a relief. Oh,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1: 아하.
0: 아주 금방 고칠 수 있어요.
1: 멋지다.
0: 앉으세요.
1: 오. I can fix it in no time. 오, 시간이 없이.
0: 직역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1: 또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Have a, 앉으세요. Have a seat. Have a seat.
0: Have a seat? 오, 덩어리로 들어봤는 것
1: 예,
0: 같아요.
1: 예, have a seat.
0: 자, 덩어리로. 들어봤고
1: 예
0: 틀렸습니다.
1: 아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함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0: 순간 들었을 때 맞췄나 했는데 자 우리가 SIT라고 하는 건 앉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1: 아
0: right. 그래서 만약에 덩어리 표현으로 바꿀 때는 좌석을 have 하세요.
1: 명사로.
0: 자리를 have 하세요. 네,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1: 네.
0: So have a seat 여기서 SEAT는 좌석이나 자리라는 명사가 되겠죠. Have a seat.
1: 네.
0: 자 저는 어디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Sit down 보다는 have a seat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뭔가 더 멋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0: Have a seat.
1: Have a seat.
0: Right? 왠지 sit down은 너무 명령하고 동작을 강조하는 느낌이라 제가 슬기 씨한테 물론 이제 표정도 좀 변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sit down 이러면 너무
1: 무슨 취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Sit down.
1: 제가 안 그랬습니다.
0: Let's sit.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범인 아니에요.
0: 너 피자 내가 먹었지. 아니 내 피자 너가 먹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강해요.
1: 네,
0: 근데 have a seat은 정말 공손한 느낌. 손님을 받을 때 얘기할 때 너무 좋죠. Have a seat. 앉으세요. 그런 느낌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I can fix it, right? I can fix it. 근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1: No time.
0: No time이 걸린대요.
1: 네.
0: 원래 in이 예전에 얼마 있다가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30 minutes 그러면 30분 있다가
1: 네.
0: 그게 다 고쳐진다. 근데 노 타임 만에 고쳐진다 해요.
1: 오.
0: 그 얘기는 시간이 정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 어허.
0: 네, 이거는 덩어리 표현으로서 in no time은요.

0: 아주 금방, 순식간에라는 뜻이고요. 회화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No time.
0: 정말 뭐 1초도 안 걸려요. No time만에 고칠게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So for example, right? 그 비행기는 아주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자, 그 비행기가 뭐예요?
1: The airplane.
0: The airplane or 그냥 the plane.
1: The
0: right?
1: plane.
0: Will 써주세요. Will.
1: Will.
0: 도착할 거다.
1: Arrive.
0: 아주 금방.
1: In no time.
0: In no time, mm-hmm. right?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뿅! 이런 느낌.
1: The
0: so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Yep.
0: 자, how about this?
1: Mm-hmm.
0: 어떤 회사에서 다리를 지었어요.
1: 네.
0: 와, 근데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꽤나 금방 지은 거예요.
1: 야.
0: 자, 보세요. 그들은 그 다리를 지었다. 근데 순식간에 지었다. 자, 짓다가 뭐죠, 뭔가?
1: Build.
0: Build, right? 자, 그러면은 그거의 과거형이 뭘까요?
1: Built.
0: Built. 그들은 지었다, 그 다리를.
1: They built the bridge.
0: Yes, 순식간에.
1: In no time.
0: In no time.
1: 오호.
0: Perfect.
1: 네.
0: So,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1: 네.
0: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1: The plane will arrive in no time.
0: Right.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1: They built the bridge in no time.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 나 새로운 표현 더 없나요? 막 이런 거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만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In the blink of an eye.
1: 윙크인가요? 윙크?
0: 눈 깜짝할 사이.
1: 아, 우와.
0: 네, 진짜 비슷하죠?
1: 네.
0: 블링크 할 때만, 할 만해. 그 다음에, before you know it. 알아채기도 전에.
1: 오.
0: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1: 그게 진짜 빠르게 뭔가 진행이 확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t will be finished before you even know it.
1: 그렇죠.
0: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1: 너의 뭐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준비했어.
0: 뭐,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이런 것들도 좀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1: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두 번째, 다행이다. 오래 걸릴까요?
1: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2: Let me see. It's an easy fix. Let me see. It's an easy fix.
3: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2: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네,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절대로 잊을 수 없을
1: 네.
0: 것 같습니다. 네. 자, one of 복수 명사.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은 one입니다.
1: 단수.
0: 오케이. 자,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 주세요.
1: 네.
0: 목소리를 키워서 나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을 알아. 나 알아 그 여자애들 중 한 명.
1: I know one of the girls.
0: 그렇죠. Oh, I know one of the girls.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내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이야. 자,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해요?
1: One of my friends.
0: 오케이. Okay. 경찰관이야.
1: Is a cop.
0: Is a cop, right? 나 are가 아닙니다.
1: Yeah.
0: 자, 세 번째. 굽이 heel. 여러 개는 heels, right? 자, 굽 하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0: 그 굽들 중에 하나.
1: One of the hills
0: 오케이. 떨어져 나갔다, 완전히.
1: broke off completely.
0: 그렇죠. Very, very nice. 자, 읽어보겠습니다. I know one of the girls. One of my friends is a cop.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Take
1: 테이크.
0: 시간, 기간. 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0: Of
1: 말을.
0: course. 그거 30분 걸렸어. 과거입니다.
1: 네. It took 30 minutes.
0: There you go. 자, 그거 오래 걸릴 거예요. Will 쓰세요.
1: It will take a long
0: It
1: time.
0: will take a long time,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것은 오래 걸릴까요? 지금 어순만 바꿔서.
1: Will it take a long time?
0: 그렇죠. Will it take a long time? Alright, 읽어볼게요. It took 30 minutes. It'll take a long time. Will it take a long time? Great job, you guys.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One of the gills broke off completely.
3: Let me see. It's an easy fix.
2: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3: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어, One of the heels broke off completely.
4: Let me see. Oh, it's an easy fix.
1: Oh, what a relief. Will it take a long time?
4: I can fix it in no time. Have a seat.
1: Wow,
4: Okay,
1: thank
4: no
1: you.
4: problem.
1: Yeah.
4: Okay, there,
1: Here you
4: thank
1: are.
4: you.
0: Okay, yeah. 오,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you guys.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회사 다녀올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off to work.
0: Right,
1: 맞죠?
0: we are
1: We are off to
0: off to work.
1: work.
0: 왜냐면 떨어져서 work로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중요합니다. Take.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을 쓰면 얼만큼이 걸린다라는 뜻이었죠.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일주일 걸렸어. 그거 일주일 걸렸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0: 네,
1: 만드십시오.
0: 예문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영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 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허클베리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이 있는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양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본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

시키든 객관화 시키든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면은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능력은 자연스럽게 80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능력은 100인데 120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행하면서 그 능력은 120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은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가면서 10년을 그 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의

0: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1: 넌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문헌에는 192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가지도 넘고요.
1: 그렇죠. 자매 간에도 김치 맛은 다르니까요. 재료와 시기,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2: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3: 귀여워요?
2: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1: 김치 열정 일당 100.
2: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3: 20억.
1: 20억을 날려먹은 후에도 기죽지 않고 200여 년전 기록 속에나 존재하던 사치스러운 김치 해물 석박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는 그 길로 식품 명인이 됐답니다.
2: 김치도 로봇가 담그고 갔거든요. 그 인간의 손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밥해 먹이고 김치상가 먹이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거죠.
1: 아직도 가슴 뛰게 한다는 그녀의 김치 이야기 궁금해지네요.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재료가 알파이자 오메가, 포부의 아침이 분주한 이유죠.
2: 어디지? 어, 또길 잃어버리라.
1: 재료 감지 레이더라도 장착하셨나 봐요.
2: 이거 금방 와요.
3: 이거 봐요.
2: 헐팔팔 이런 새우 만나기 힘들거든.
1: 새우젓에 쓰는 작은 새우 젖새우입니다.
2: 와, 막 미치겠어. 너무 좋아.
3: 이 새우가 뭐가 다른데요?
2: 살아있잖아요. 뛰잖아요 지금. 이거 젓갈 담가놓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3: 귀여워요?
2: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0: 와, 이건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1: 이게 이제 담아갈 박스, 앞치마, 이거 묶을 거, 젓갈 버무리. 소래포구에 새로운 상이 나타난 줄 알겠네.
2: 방금 만난 그 새우, 혹시 누가 채각이라도 할까 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이분에겐 사실 계획이 있습니다.
1: 이게 소금이 일반 소금하고 틀려요. 소금이 한 5배 비싸요. 일반 소금보다. 그게 뭐냐면 갯벌에서 체렴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맛은 소금 맛이 좌우해요.
2: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부들이 직접 시장에서 새우젓 만드는 게 흔한 일이었죠. 젖새우는 수분이 많아서 빨리 소금에 절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아련한 풍속도가 돼버렸습니다.
1: 얼마야?
3: 19만 원.
1: 19만 원? 서울에서 김장철에 이 양 사면 얼마나? 100만 원 정도. 이 농수산물은 그때그때 수요량, 이런 거 경매,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발품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시장을 가는 거예요.
3: 바로 여기야, 여기.
2: 소래까지 장을 보러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95, 여기 있네. 언니! 순다기 언니!
2: 고향에서 아랫집 살던 동네 언니.
1: 난 누군가에서. 나는 언니 여름에 언니 엄마가 아욱죽 끓인 거 그렇게 좋아해요. 어. 지금도 아욱죽 끓이면 엄마 생각나.
3: 그냥 한 가족이나 같이 대문도 없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고 살았으니까.
1: 여기 전복 소라.
3: 전복 소라. 낙지.
2: 오랜만에 고향 언니도 만나고 언니가 파는 해산물도 삽니다. 아는 사이라 괜히 사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김치 재료로 쓰인다죠.
1: 신선한 걸로 해야.
3: 요,
1: 와.
3: 여기, 차 여기 있어.
1: 차 여기, 여기. 여기
3: 있었다. 가져간다는
1: 얘기. 아, 다 해놨어.
3: 그랬어. 응.
2: 좋은 재료 많이 산 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4: 아, 담았다고?
1: 이게 여기
4: 너무 안, 빡빡하겠는데?
1: 얘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
2: 과연 이 많은 짐이 다 실릴까요?
4: 됐다.
1: 와우.
4: 딱 됐어. 이거 도망가니까 됐어, 됐어. 저거 좀 됐어.
1: 제 차는 짐 차예요. 차도 임자를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2: 고급 차 활용 백서를 다시 쓰고 계시죠? 포구를 떠나 향한 곳은 남양주의 김치 문화원. 명인의 작업실이기도 하죠. 사실 이분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8호 김치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데 일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5: 김치 중에 이 소라가 들어가는 김치가 이 해물솥밥이에요.
2: 명인은 김치 공부를 하다가 고문헌 규합총서에서 해물 석박지를 발견했습니다.
5: 김치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원래 북한에서는 가지 김치를 따로 담가요.
2: 어린 시절 어머니가 즐겨 담가주셨던 김치와 똑 닮아있어서 해물 석박지 재현에 공을 들였습니다. 명인 지정의 주요 기준인 보존 가치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셨답니다. 석박지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데 섞어 담근 김치를 뜻하죠.
5: 이게 물김치예요. 이거 국물 만들어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조선의 3대 명품 김치가 전부 전라반지, 개성부산 김치, 해물 석박지 이 세 가지가 조선의 3대 명품 김치라고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재료가 다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양반가 김치예요.
6: 김치도 한 번은 또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5: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1: 그 공장형 김치가 또 내가 이렇게 담아서 하는 김치하고 좀 달랐어요. 내가 먹기 싫은데 그 누구한테 먹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팔아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해버렸어요. 많이 손해봤죠. 20억?
0: 20억?
1: 식당에서 번 돈 다. 그래도 내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까먹었기 때문에 당당해요. 네, 우리 가족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요.
2: 쏙쏙 박혀있는 낙지, 소라, 전복 보이시나요? 소를 다 채우고 나면 겉잎으로 싸서 항아리에 넣었는데요. 이때 여러 채소도 함께 둘러줍니다.
1: 그리고 나서 국물을 만들어 보여. 이게 문헌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젓갈을 조기젓, 황석어젓 이런 거를 하룻밤 재워요. 어제 재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젓갈에 있는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맹물에 타요. 탄 다음에 배즙, 그 다음에 이건 다시마 끓인 물이에요. 그리고 생강, 생강을 좀 이렇게 넣고요. 마늘도 좀 이렇게 넣어요.
2: 거기에 고춧가루 풀고 간은 소금이나 젓갈로 하는데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운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 맑은 국물을 만드는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이렇게 국물이 자박해야 끝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다음 냉장고에서 열흘간 숙성시킨 후 먹는 게 정석입니다.
6: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은데.
7: 어? 어머! 이거 화면에서 봤던 그거?
8: 네, 그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희가.
7: 어, 이거 제가 먹어볼 수 있어요?
8: 그럼요.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7: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걸 김치 종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 전복도 들어가고 진짜 푸짐하고 다양합니다. 일단 국물이 궁금해서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어, 짜지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시원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2: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저를 놓기 어려운 품격 있는 맛이었어요.
7: 살짝 매운맛이 느껴지나 하면 고소한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살짝 단맛까지 느껴져서 와, 이거 좀 더 먹어도 되나요? 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계속.
2: 해물 석박지를 포함해 열심히 김치를 담갔던 그날 오후.
0: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1: 이제 배달. 식당에서 쓰는 김치 여기서 담가서 제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택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16박스 이래요. 그러면 박스비가 하고 택배비 포함하면 한 개당 만 원씩. 16만 원인데 내 기름값은 거기서 세이브 돼요. 오케이.
2: 아침에는 재료를 잔뜩 싣더니 이번엔 완성품인 김치를 한가득 싣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서울 모처 명인의 김치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0: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는 우리 제가 내년에 가면 만 30년간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한정식집.
2: 결혼 후 길거리 만두 장사로 시작해 분식과 백반, 마침내 고급 한정식까지 음식 장사로는 연전연승 승승장구였답니다.
1: 밑에도 뿌리대. 우리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돼. 오늘 김치 그렇게 열심히 담아다 줬는데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0: 오늘 사장님 없어도 잘 되네요.
1: 내가 없어야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김치 담는 거야.
2: 정갈한 음식도 알아주지만 이 집은 김치 맛으로 먼저 인정받으며 성장했다는군요.
1: 여기하고 을지로하고 한정식이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에서 한 50억?
0: 어, 여기 처음에 자리

0: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겠어요.
1: 그러니까 8월 달에 열었는데 11월 달에 IMF가 온 거예요. 쪽박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앉혀놓고 우리 1년만 버텨보자. 집이라도 팔아서 다 퇴직금이랑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1년은 버텨보자 그랬더니 10개월 정도이니까 방이 다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를 했어요. 새벽 시장 가서 저거 생물로만 뭔지.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잘 자리 잡았어요.
2: 그렇게 어렵게 키운 한정식 집인데 김치 공장하면서 20억 원이나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니 세상사 참 공짜는 없나 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한복까지 곱게 갖춰 입고 이리도 분주하신가요? 준비된 것들을 보니 딱 김치 재료인데요.
1: 오늘 뉴욕에서 셰프들이 오세요. 손님이 오세요. 김치 배우러. 김치 배우러.
2: 저기 오시네요.
3: 이분은 프린스턴, 뉴저지에 사시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제니 리님은 기자를 하다가 요리 학교를 가가지고 요리사가 되셨고 와 프라이빗 셰프로 일을 하시고
2: 일종의 김치 수업인데 명인이 계시니 마스터 클래스라고나 할까요?
4: Is that shrimp paste? That looks like pureed something shrimp. I'm not sure.
2: 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시죠?
5: 김치의 종류가 굳이 많아요. 문어는만 192가지인데 더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김치 맛이 있었어요.
2: 케이푸드의 뿌리, 김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명인의 강의는 깊었습니다.
5: 냄새 한 번만 타보실까요? 배추향. 제가 배추를 설탕을 안 넣는 이유예요. 배추가 당도가 6.5브릭스예요.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2: 마치 일타 강사 수업 듣는 학생 같죠?
4: And what's the ratio of water in the kelp? Do you know? So I made a lot of kimchi and I made a lot of bad kimchi. So I think now I'm ready to get into the proportions where she's very exact on proportions. And I think post this trip, my kimchi is going to be way better. Way, way better.
2: 맞아요. 이론에 실기까지 더해졌으니까요.
1: 삼각. Okay. 삼각으로 해야 양념소를 넣었을 때 밑에 빠져나오질 않지.
4: Okay. And then just cut it out.
2: 하고. 뉴욕에서도 담가먹기 쉬운 오이 소박이까지 이날 명인이 선보인 김치는 무려 11종류.
4: This is kimchi master. Look at her speed. No, I like doing slowly.
1: 갈치 김치는 갈치의 속젓이 들어갔어요.
2: 오감을 총동원한 수업은 시식이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4: Hello.
6: You need just nice.
4: That's it. That experience that the master has and how she's put things together, you know, the serendipity of it all is just, it's magic. It's magic. It's art.
7: This class has been amazing. Like, I feel so grateful to be here, to be able to make kimchi with a Korean master is, I will remember this for the rest of my life.
1: 스펀지에 물이 흡수하듯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흡수를 해요. 맞아, 김치가 그런 음식이었어? 막 이래요. 맞아, 맞아. 어, 그랬구나. 막 이러고 막 반응이 오니까 내가 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힘든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김치 계속 담가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8: 간재미
9: 제일 맛있을 때
10: 연매트는 얼마 나와요?
11: 이거 그 정도 딱 나와.
12: 간재미 무슨 맛이야?
13: 간재미 놓치면 돼. 간재미 놓치면
0: 너무 맛있어요.
8: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3: 딥이라면 됩니다.
1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3: 됩니다.
1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3: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3: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3: 네, 됩니다.
2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3: 됩니다.
20: 1인실에 입원해도?
13: 됩니다.
2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3: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3: 돼요.
2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3: 되죠.
18: 디스크로 수술해도?
13: 물론 됩니다.
20: 이게 왜 된다고요?
1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2: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 원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3: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3: 변비엔 메이킨.
4: 꿀리
5: 네.
4: 칼라말라이코 40kg.
5: 와, 진짜 장인들이다.
4: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6: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4: 와,
5: 오늘부터 혼자의 살고시네. 정관이고 절경입니다.
7: 살구꽃 필 무렵이면 그리운 이름처럼 훈자가 생각납니다.
5: 오,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7: 귀농의 꿈을 키우게 하는 여유로운 산골 생활. 저만 알기 아까운 비밀스러운 산길까지 같이 가실래요?
5: 우와, 진짜 멋있다.
7: 여행을 하다 보면 걸음보다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반겨주시는 시골집처럼 정겹고 한적한 그런 곳. 2023년에 처음 여행했던 혼자도 제게 그런 여행지입니다. 다시 만나는 계절은 봄이길 바랐습니다. 혼자 계곡의 연분홍빛 살구꽃이 소복소복 피어난 바로 이맘때. 아무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도 해발 2,500m, 혼자의 봄과 이렇게 딱 마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이게 혼자의 살구꽃이구나. 제가 혼자 여행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이 꼭 살구꽃 필 때 혼자를 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와봅니다. 혼자의 살구.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혼자의 살구 싶다. 딱 혼자의 살구꽃이 필 때 혼자가 너무 예뻐서 혼자의 살구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오늘부터 혼자의 살구 싶네요.
7: 진하고 화려하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들여다볼수록 올망졸망 귀여운 꽃망울. 살구꽃의 꽃말이 아가씨의 수줍음이란 거 아셨나요? 그 꽃말처럼 조용하고 수줍게 혼자 계곡에 봄이 왔습니다. 알리아바드는 혼자 계곡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고 나는 여행의 거점이자 시장과 병원, 학교 등이 모여있는 혼자의 번화가입니다.
8: 이곳은 혼자 마을의 읍내 역할을 하는 알리아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됐지만 이 알리아바드 혼자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났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5: 와, 오자마자 이렇게 대형 호두 자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7: 혼자 사람들은 건조의 달인들입니다. 계곡에 나는 모든 열매를 말리고 저장합니다.
4: 살람알라이쿰. What is that?
9: This is almond.
4: Almond?
9: Yeah.
4: 아.
9: With shell.
4: With shell. 이게 아몬드래요.
7: 저도 자주 먹는 아몬드는 기본이고요.
4: What about that?
9: These are the apricot seed.
4: Apricot seed. 아. 이게 살구 씨래요. 처음 봤습니다. 오.
7: 살구 씨에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식품 원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맛에 다름.
8: 맛이 아몬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구씨도 먹는구나.
7: 훈자에서는 쓴맛이 나는 살구씨는 기름을 짜고 단맛이 나는 씨를 주로 말려 먹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주는 열매들을 그때그때 말려 다람쥐처럼 쟁여뒀다가 춥고 긴 겨울에 꺼내 먹는 훈자 사람들. 노동량이 많은 훈자 주민들에게 말린 과일과 견과류는 기호식품이 아닌 생존 식량에 가깝습니다.
0: Dry fruit is essential for our human body.
4: Oh, human body.
0: Yes. Hanzo people like peanuts and dry fruits as well.
7: 근데 이 시커먼 건 뭘 말린 거죠?
9: This is the raw form of salajit.
5: Salajit.
9: Yeah. Ah. Came from the mountains.
5: Mountain. Okay. Oh, what is the salajit?
9: Salajit is an organic thing came from mountains. This is above 80 plus minerals we are found in this salajit.
7: 히말라야 절벽에서 채취한다는 신기한 물질. 파키스탄에서는 살라짓이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합니다.
9: When you give the temperature on salajit, it will become normal.
5: 아, 오케이. 잘 생긴 건 생겼는데 이게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7: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서 조금씩 떼어 판매한다는데요. 완두콩 한 알 크기의 살라짓을 물이나 우유에 녹여 먹으면 된다는데 신기해서 저도 좀 사가야겠습니다.
0: 기프트?
9: 예.
0: 오, 땡큐.
4: 진짜? 네, 이거 선물로 줬습니다.
0: 땡큐.
9: 땡큐. 와.
7: 몇 해 전, 겨울 끝자락에 처음 훈자를 만났던 저는 이번엔 봄 손님으로 다시 훈자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야 말할 것도 없고 훈자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4: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꽤 돼 보이시는데 괜히 장수마을이 아닙니다.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네, 코리아 세훈.
10: My name is Daghulam Rasool.
4: Rasool?
10: Yes.
4: 아차. 우무르 깨야 해?
10: 우무르 1934.
4: Yes. 와, 1934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Yes.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92. 와, 92.
10: Yes.
4: 아차, 아차. 정정하신데요?
10: 람마진데기 라즈비선 빌라세면 하나. 에, 자면 내리 저번
11: 생명
10: 낫대 저번. 실빌라세는 하나.
4: 아마나 에, 워터 에. 아, 훈자 워터.
10: 예,
4: 훈자 빠니.
10: 빠니.
4: 오.
7: 훈자는 오래 전부터 장수 마을로 알려져 왔습니다. 훈자 마을 어르신들께 장수 비결을 물으면 열에 아홉 분은 훈자 워터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뿐 아니라 훈자 계곡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물로 살아갑니다.
10: Thank you.
4: 아, 이게 그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이게 사실상 빙하수예요. 저 뒤에 있는 빙하에서 내려오는.
10: 그렇죠. Thank you.
4: 아하.
7: 구순이 지난 어르신이지만 음성도 눈빛도 힘이 넘칩니다. 훈자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4: 아차해. How do you feel?
10: Yeah. Good, good,
4: good, good, good health. 어, 아차.
7: 저한테도 한 잔 권하셨는데요.
11: Okay.
5: Just one sip.
11: Yes.
7: 외지인들은 배앓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살짝 맛만 봤습니다.
11: 아차해. 아차.
10: Good, good health. Good health.
5: Good health. Yes. For my digest. 아차. 물 맛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빙하수를 먹어서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네.
7: 낯선 사람을 보면 물 한 잔이라도 먹이고 보내려는 훈자 마을 사람들.
11: Thank you.
7: 훈자 워트는 이분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그야말로 생명수입니다. 마을 전체에 설치된 수로를 통해 집집마다 편하게 훈자 워터를 사용하는데요.

0: 수로 관리는 남자들이 합니다.
1: 아, 여기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물기를 막아놓고. 아차, 살람 알라이쿰. 오야, 오와, 채널. 아, block the main channel because because cleaning the channel.
2: No. To store the sand here.
1: Ah, store sand.
2: And then I sell from here.
0: 겨우내 관리가 뜸했던 수로에는 빙하수에서 남은 퇴적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 Where can I see the cleaning the channel?
2: You will be find that over there.
1: Over there.
2: Yeah. Upper altit.
1: Upper altit.
2: Yeah, upper altit.
1: Ah, okay.
2: Called Duiker.
1: Duiker. Ah, okay.
0: 여행자는 혼자의 봄을 꽃으로 느끼지만 혼자 마을 사람들은 수로에 흐르는 물소리로 봄을 실감합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혼자 계곡의 생명을 깨우는 그 물소리를 찾아 산길에 올랐습니다.
1: 와, 사실 이 혼자에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워터라고 불리는 이 빙하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그 원천을 찾아보고 싶어서 높은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 혼자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이 관계 수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이 물이 바로 그 유명한 훈자 워터입니다.
0: 훈자 워터가 흘러 내려오는 길을 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가파른 절벽길에 물기를 낸 것도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도 놀랍기만 한데요.
1: 여기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우와 이 수로에 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퍼서 옆으로 다 흘러 내려 보내야 돼요. 얘네가 물길을 다 막으니까. 저 반대편에 마을 주민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수로 관리는 혼자 남자들에게 일생의 과업입니다. 혼자뿐 아니라 빙하수에 의지해 사는 파키스탄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절벽 수로를 사용합니다. 수로의 상류가 가까워지자 물소리도 커집니다.
1: 살람 알라이쿰. 메코리아 세훈. 메라남 진. Is it open?
3: Open.
1: Okay. Okay. 와.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풍경이에요. 와.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0: 수로를 청소하는 동안 닫아뒀던 수문을 열어줍니다. 이 시설은 일종의 작은 댐인데요. 빙하수의 유실을 막고 물길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 오케이. 와. 살람 알라이쿰. 메 코리아 세훈 메라남 진해.
4: 오.
1: 아까 남카해.
4: 디다르.
1: 디다르. So what are you doing here?
4: We are doing this channel as cleaning.
1: 아, cleaning. Cleaning this channel.
4: Yeah, and the channel is out.
1: Uh-huh.
4: And the water is to go to.
1: 아.
4: Village.
1: Field farm. 아.
4: Yeah. 사이반에 레이 담배 열고 만게.
1: 아, 지금 물이 일로 이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4: 바지를 고마 많이 잤네. 나 커다 뛰었으면 그저 들어.
0: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절벽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빙하수의 유속에 흙벽이 깎이기도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은 빙하 퇴적물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뿌려 막아줍니다.
1: 아,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진흙들이 침전됐었던 애들이 꽤 많네요,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꽤 되네요, 물기를 막을 정도로.
0: 애초에 불안한 집안 위에 놓여있는 수로. 물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혹시라도 수량이 적어질 때를 대비해 수문 근처에는 수조가 있는데요. 수조에서 직접 수문을 열어 또 다른 농지로 물을 흘려보내기도 한답니다.
1: This water tank, we have dredge in this tank. Water we use to for house and outside to farm and field, another gardens and use to water.
0: 설산의 빙하가 선물하고 사람들이 땀으로 지켜온 귀한 물. 혼자 왔다. 그 덕에 해발 2,500m의 혼자 계곡은 이번 봄에도 이렇게나 눈부십니다.
2: 와. Beautiful.
3: Yeah.
2: Wow.
1: And this his name is Bushai.
2: Bushai.
1: Bushai.
2: Yeah. Bushai.
1: Yeah. Bushai means fields.
2: Field.
1: Yeah.
2: 아, 여기 말이 평야래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 고향 대전 같은 느낌이겠죠?
0: 절벽 수로 아래 경치 좋은 언덕에 혼자 토박이 디다르 씨의 집이 있습니다.
2: 오, it's so narrow.
1: Yeah.
2: Oh, why do you make a door shape like that?
1: Yeah, it's a small and a big also open.
2: Ah, big also.
1: Maybe just 20 people, maybe 50 people are coming to be open. And we just use to small door.
2: Small one. Because sometimes the cows are going out.
1: Oh, yeah, yeah. Uh-huh.
0: 하나인 듯 두 개인 문. 가축들의 출입을 방지하고 고산지대의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평소에는 작은 문으로 다닙니다. 산골사리의 오랜 지혜죠.
2: 아차.
1: We ding.
2: Hi. Salam alaikum.
1: 대단해. 대단하다.
2: 가다지. Your wife?
1: 아, yeah. This is my wife.
2: Uh-huh. Aapka naam kya hai?
4: Nasim Bano.
1: Yes, my son is Alian. And my sister's son.
0: 훈훈한 집안엔 향기가 풍깁니다. 파키스탄 어딜 가나 맡을 수 있었던 이 환대의 향기.
2: 아, 짜이?
1: 짜이.
2: 짜이.
1: Yes.
0: 가정집 차이는 식당이나 노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1: 누구가 빼필 하라 빼그루타?
2: 아, dried apricot?
1: Yeah, dried apricot.
2: 야.
0: 혼자의 상징 살구도 주시고요.
1: These are walnut.
2: Walnut and what is that? Apricot seed? Oh. 와. 아차 아차.
0: 약속도 없이 찾아온 여행자 앞에 집에 있는 맛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놓입니다. 길 위에 혼자 있는 날이 많은 저에게 이런 따스한 시간은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1: And this is salt.
2: Salt.
1: And this.
2: 어? 아, 이렇게 해서 그냥 녹여 먹는 거구나.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하네요. 어, 조금씩 녹고 있어요, 이게.
1: 오케이. 어. 오케이, done.
2: Enough?
1: Yeah, yeah.
2: Okay.
0: 집 떠나온 향수를 달래는 시간이기도 하고 생소한 땅의 삶과 문화를 엿보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 야, 요거는
1: 알지야네.
2: 아, 무스탕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버터랑 소금이 들어가고 또 짜이가 우유로 만든 거다 보니까 뭔가 그 따뜻한 게 이 추운 저를 딱 녹여주는 약간 한국에서 어묵 국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 뭐 네팔이나 히말라야 쪽에 막 이렇게 깊은 오지에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소금이랑 버터를 해가지고 애초에 이름을 소금차, 버터차 이렇게 부르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 베이스는 짜이였거든요.
3: 우리 가짜
2: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0: 훈자 마을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가족들 모두가 나와 관심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주인 디다르 씨의 대학생 아들 아리안. 과묵한 성격이지만 저를 위해 기꺼이 연주를 들려줍니다.

0: 와, 이렇게 또 전통 악기로 노래를 들으니까 더이 훈자 마을의 삶에 깊게 들어오는 기분인데요.
1: 아, you'll try this.
0: 와우. To play. 죄송합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2: What is the name?
1: This is called rubab.
2: Rubab.
1: Rubab.
3: 훈자의 고즈넉함을 닮은 음색. 루밥은 훈자 사람들의 축제와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0: 짤로 짤로. 자, 우리 디다르 형님께서 지금 감자랑 호박 같은 거 같이 심으러 가자고 하십니다.
2: 네, 알았어.
0: 오, 이분의 보물 창고, 곡식 창고를 한번 볼까요?
3: 디다르 씨는 훈자 마을의 베테랑 목수이자 농부입니다.
0: 포테이토,
1: 애플,
0: 애플.
3: 해발 2000m가 넘는 훈자에 서늘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우리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0: 오, wheat. 아, 여기는 밀 간게 있어요, 여기. 와, 옛날 한국 그, 와. 필터스, 야.
3: 모두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두메산골. 곡간을 이만큼 그득히 채우기 위해서는 한 계절 한 계절 성실히 일궈야 합니다.
0: 이게 씨감자인가? 아, 이렇게 싹 있는 거를 잘라서 제가 씨감자가 되는 것 같아요.
3: 훈자의 농사는 올해의 식량의 일부를 다음에 미천으로 돌려쓰는 순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하나에서 하나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뿌리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 조각으로 내시네요, 이거를.
3: 겨울을 버티게 해준 저장 음식이 다시 봄 농사의 시작이 되어주는 거죠.
0: 까우하우스. 진짜 저희 할머니 집 같아요, 이런 거.
1: 진짜 까우하우스.
0: 카우하우스?
1: 야.
0: 오. 오. 그러네. 우사다, 우사. 저기 있다. 아, 저기 염소 있네요.
3: 감자 심으러 밭으로 향하는 길에는 디다르 씨네 자산이자 보물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2: There is chicken house.
0: Chicken house?
2: Yes.
0: 오.
3: 훈자 가정에서는 가축을 많이 기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악지대라 평지가 귀하고 목초지도 부족해 사육이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은 도로와 유통이 발달하면서 사료를 쓰기도 하고 사정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닭고기나 달걀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0: 미안해, 얘들아.
3: 한바탕 난리통에도 달걀은 무사히 꺼냈는데요. 닭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0: 탈출했어, 탈출.
1: 야. Three men.
2: Go inside.
0: 어디서 They got a freedom.
3: 닭들의 자유와 맞바꾼 소중한 달걀입니다.
0: 야, 따뜻해요. 온기가 느껴져요.
2: Oh,
0: 가람 가람.
2: 가람 가람.
0: 가람
2: yes.
0: 가람. 야, 이거는

0: 여기다가 잘 넣고 이따가 같이 요리를 해 먹겠습니다.
1: 디다르신의 텃밭에 왔습니다.
2: And making two potato.
0: Potato.
2: Yes.
0: Okay. 알루.
2: 알루.
0: 아, 땅을 한번 솎아서.
1: 겨우내 메말랐던 밭에 훈자 워터가 흐르면 비로소 봄 농사가 시작됩니다.
2: 파하르 데케 바라프 데케 사사드 예 드락 데케 보헛 아차 라그라하.
0: 너무 좋으시대요. 여기 막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보트 빠니
2: 아 빠니
0: 빠니 네. 물도 많고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1: 여름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농사일을 도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땀 흘렸던 시간들이 맛있는 먹거리로 되돌아오는 경험은 어린 마음에도 참 뿌듯했는데요. 혼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수확할 때 다시 와서 제가 심은 감자를 먹고 싶습니다. 잘 다져주고.
2: फिर उसके आगे दूसरे बीज डालेंगे जैसे कि पालक का मीठी का
0: सरसों
2: सरसों का और जो बाहर वाला दीवार है
0: पंपकिन
2: हां वहां हम पंपकिन उगाएंगे क्योंकि वो उसका जो पौधा है वो जो लंबा जाता है
1: 성실한 농부 디다르 씨의 소박한 소망들이 이 계곡에 풍요롭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0: 반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1: 짜파티.
2: 짜파티.
1: 짜파티.
0: 일당으로 집밥을 해주신대요.
1: 손이 진짜 빠르시다.
0: 통밀로 만드는 납작빵, 차파티는 혼자의 주식입니다.
3: 오. 오. 퍼포먼스가 있으신데.
0: 차파티는 화덕이 아니라 철판에 굽습니다.
3: 바로 부풀어 올라요. 아, 저게 뒤집기였구나. 아, 이게 반죽도 반죽이지만 굽는 것도 스킬이 좀 필요하네요. 부풀어 오를 때쯤에 탁.
4: 그 공갈빵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1: 땡큐 슈크리야.
3: 아, 바로 구운 걸 주셨습니다. 아,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메밀 부침개 같은 맛이에요. 마제달, 마제달. 슈크리야. 가람가람.
0: 구수한 시골의 맛을 음미하고 있던 그때! 고산 마을 혼자에서 이런 일은 그냥 일상이죠. 불이 꺼지니까 분위기는 오히려 사는데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I
1: love you. Yeah, yeah, yeah, I love you.
0: 여행이란 결국 익숙했던 일상에서 낯선 일상 속으로 떠나오는 과정이 아닐까요?
3: 오케이, come on, 치킨, let's go.
0: 혼자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하기만 한 이 하루가 저에겐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이고 여행입니다.
3: 진짜 신기하게 칼국수 면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봉 가운데를 자르시고. 오.
0: 방금 굽고 남은 차파티 반죽은 짤막짤막하게 썰어 국수를 만듭니다. 파키스탄 다른 지역의 음식들이 기름지고 향신료가 강한 것과 달리 혼자 음식은 주민들의 생활 모습처럼 담백합니다.
3: 사실 저 이 향기 때문에 지금 미칠 것 같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참기름 같아요. 살구 기름입니다. 살구씨 쫙 해가지고. 아, 근데 향기가 너무

0: 무거워요 진짜. 위에다가 4. 와.
1: 혼자에서 살구로 만든 건다 맛있습니다.
2: 40kg. 오케이.
1: 가공식품도 향신료도 거의 없고 건강식으로 이뤄진 혼자의 밥상은 혼자 워터와 함께 이 지역 장수 비결로 꼽히기도 합니다.
0: 뭐도 맞아다.
2: 맞아 맞아.
0: 국물의 색깔은 육개장 같고 칼국수 면을 넣어서 혼자 상상하기로 육칼국수 맛일까? 하면서 딱한 입을
2: 그러니까
0: 먹었는데
2: 맛있지.
0: 토마토 향이 진하게 올라오면서 육칼국수랑은 다르지만 아주
2: 튀김.
0: 맛있는.
2: 튀김. You feeling hot? You feeling?
3: Yeah.
0: 밤 되니까 이제 쌀쌀해졌거든요. 요거를 딱 들어가니까 몸이 딱 나타내요.
1: 이렇게 삼시세끼 잘 차려 먹고 밭일하고 집안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산골 생활.
4: 필리핀이에요. This life is very unique as compared to urban life. We don't enjoy this kind of life in cities. That's why I like.
5: यहाँ के मौसम अच्छे हैं, ताज़ा फूड खाते हैं, हम अपनी ज़िंदगी से खुश हैं.
0: Good. अच्छा. Majedar, your food is so good.
6: Thank you. Okay.
7: Bye bye.
6: Bye bye.
7: Bye bye. Shukriya. Bahut shukriya.
6: Shukriya.
1: 날씨가 좋아서 과일이 맛있어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혼자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오늘 하루 저도 별일 없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0: 오늘은 혼자계곡 최고의 마을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마을이란 뜻입니다.
1: 이 혼자 마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수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산속인데 또 경작을 하고 이러려면 물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저 위에서 끌어내려오는 빙하수를 마을 곳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마을에 다 돌게 하는 거죠, 물이.
0: 혼자 여행은 결국 이 물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1: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막아놓고 물을 일로 보내고 또 다 되면은 얘 돌을 걷어내서 물을 또 이제 밑에 마을로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와, 근데 이게 빙하수라서 엄청 차갑습니다. 탄다빠니.
2: 탄다빠니.
1: 탄다빠니.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100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이 혼자 마을의 가장 첫 번째로 정착이 됐었던 그 마을입니다.
0: 가니 씨는 실크로드 시대 지금의 카라코람 하이웨이로 이어지는 길의 주요 거점 마을이었습니다.
3: 자. So, it was a wall city. So this gate was only entrance.
1: 아.
3: Yeah, only one entrance.
1: Okay.
3: Soon after getting dark, they closed this gate from inner side.
1: Yeah.
3: And they never opened this gate during the night time.
1: Oh.
3: Opening of this gate during the night time was considered treachery with village because they considered themselves unsafe.
1: 자, 이곳은 1000년 동안 이어진 마을인데 보시는 것처럼 성벽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45개의 가구가 현재까지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밤이 됐을 때 이 문을 닫아버리면 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0: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열고 1000년 전에 어느 나그네가 되어 마을로 들어섭니다.
1: 아, interesting. 아, 진짜 한옥마을 같은 느낌이에요.
0: 좁은 골목엔 아득한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유명한

0: 이슬람 국가를 많이 여행했지만 이런 형태의 모스크는 처음 봅니다.
1: 이런 데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분이 좀 색다른데요.
0: 메카의 방향을 표시하는 미흐라브까지 있고요. 규모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 옛날 가니시 마을의 삶에는 크고 번듯한 모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 지금까지도 이 가니시의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말이죠.

0: 짧은 시간 여행을 마치고 나왔는데 거리가 왠지 소란합니다. 마을의 모스크 앞에 잔뜩 모여있는 남자들. 오늘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1: 오우, 가나 해. 가나. 오, 와, 연기 엄청나.
0: 어린 친구들까지 마을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한 달. 이날은 라마단 기간 중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금식이 끝나고 먹을 음식을 만드는 중이죠.
2: Why do you guys make a food?
3: For iftar.
2: So we busy today? On iftar?
3: Yeah.
2: Together? Eating together?
3: Yeah.
2: Arisa?
3: People will come over here.
2: Here?
3: Go inside. So, and this is our young generation will offer food for everyone.
2: Ah, okay.
4: This is maltash.
3: Butter.
0: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해가 지면 고열량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2: 하지사. 하리사. 와, 이거 맛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라마단이나 아니면 어떤 웨딩 뭐 이런 거 했을 때 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이 메뉴를.
0: 하리사는 레시피가 간단해 오히려 대량으로 조리하는 게 쉽답니다.
2: 버터.
0: 통밀로 만든 죽이라 식감이 부드럽고 고기가 들어가 칼로리와 단백질이 많습니다. 오랜 금식 후에 먹기 좋은 메뉴죠.
2: 와. 고트? 고트?
5: Yes.
2: 염소래요, 이게. 고트. 염소 고기.
0: 훈자 계곡의 이프타르는 대도시보다 훨씬 소박한 메뉴에 산골 특유의 공동체 분위기가 강합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 차림까지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2: 오, 이렇게 쭉 또 동네분들 모두가 모이셔가지고 음식을 한번 이 줄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0: 오늘의 이프타르가 준비되고 있는 이곳은 가니시 마을에서 가장 큰 모스크입니다.
2: Thank you. 아리가또. 오. 와.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4: Around today we have accumulated here around 300 people inside.
2: 300 people inside.
4: 아.
0: 300인분의 식사를 위해서 큰 염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기가 들어간 밀죽 한 접시에 차파티 하나가 오늘 이프타르의 주 메뉴. 가니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한 끼입니다.
4: All family we actually we collect in the money first and then we purchase from the like meat and everything. But these samosas and pakoras and chapatis they are making the house different.
2: In the house.
4: Yeah, they have
2: their own house.
4: Yeah, they have collected here
2: and then we
4: and the sharing. Each and everything is shared basically.
0: 넓은 기도실에 딱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간격으로 음식이 준비됩니다. 이프타르 시간은 해가 진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의 일몰은 저녁 6시.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민들이

0: 모여듭니다.
1: 살라마이코. 와.
2: 하이, 살라말라이쿰.
1: 300분이 모인다고 했는데 300분 넘을 것 같은데요, 오늘?
0: 모스크 안이 순식간에 가득 차고 옆 사람과 무릎이 닿을 듯 가까이 앉습니다. 이슬람 모스크에서는 상이나 식탁을 쓰지 않고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이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1: 오, 땡큐. 이게 또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0: 나이도 지위도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검소한 식사를 하는 거죠.
1: 밀죽입니다. 밀죽. 밀죽이고 고기에 약간의 간이 있어서 짭짤해요.
0: 한참 먹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혼자에서 벌써 여러 번 겪은 일. 저도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식사를 이어갑니다. 둘이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전등 한번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칭얼거리는 아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정전이 일상인 해발 2500m의 척박한 계곡에서도 1400년을 견고하게 이어져온 믿음. 이들에게 신앙은 그 자체가 삶입니다.
1: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프타르는 또 처음 경험해봤는데 동네 분들이 흔쾌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훈자 계곡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사연 많은 호수 아따바드로 향합니다. 아따바드는 원래 지금 호수 자리에 있던 마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을 호수가 물려받게 된 건 예기치 못한 재난 때문이었습니다.
1: 자, 이곳은 해발 2540m에 위치한 아따바드 레이크입니다. 2010년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훈자강의 물길을 막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댐입니다.
0: 마을이 수몰되고 주민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간직한 호수는 시간이 지나 훈자 최고의 명소로 사랑받게 됐습니다.
1: 저 아름다운 아따바드 레이크를 아주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트레킹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바스코치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렇게 길 따라서 저 위에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 된대요.
0: 아따바드에 오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는데요. 저는 호수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 그 끝까지는 절벽에 또 길을 만들었는데
0: 호수가 있는 해발 2500m 전후에서 500m 정도 가파른 경사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훈자의 목동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라는데요. 저만 알고 싶기도 하고 혼자 알기 아깝기도 한 근사한 길입니다.
1: 와, 진짜 멋있다.
0: 황량한 바위산에 대비돼 더 선명해진 호수. 자연이나 사람이나 혼자에서 만난 아름다움에는 투박함 속에 순수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 저 앞에 차가 지금 박힌 것 같아요.
2: 에그도딘! 에그도딘! 제발 더 가! 제발!
3: 무슨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오, 재밌다 여기.
1: 얼음장인데 얼음장.
4: 가자.
5: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0: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2: 예.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1: 네.
2: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0: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2: 안녕하세요.
1: 예.
2: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1: 네.
2: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으라차차! 릴리리야! 가자! 저는 잘 됐었는데.
1: 이러니 맨날 해치한테 당하지.
2: 실패해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1: 아,
0: 정말?
1: 물론이죠. 해치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
2: 약점?
1: 어? 있어.
2: 뭐야?
3: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1: 해치와 같이 사는 꼬마애. 걔를 인질로 잡으면 해치도 꼼짝 못할걸.
2: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1: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고.
0: 그럴듯한데. 도전?
2: 도전? 도전?
1: 그런 의미에서 좋아.
2: 좋아.
0: 자,
4: 파이팅! 가자!
5: 윤호를 잡아라.
3: 그런데 밖을 왜 보는 거야?
5: 녀석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이상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6: 다녀올게요.
7: 수고해요.
6: 네.
1: 나왔다. 아직 아니야. 꼬마야, 나와라. 어, 뭐야? 가면 안 되는데?
2: 윤호야!
1: 내가 처리할게.
2: 아!
1: 냥!
2: 어디 가는 거야?
3: 다녀오겠습니다.
7: 그래, 잘 다녀와.
2: 나왔다.
3: 어? 세나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그냥 갔나 보네.
1: 우리도 출발하자.
2: 어? 아이고, 무거워.
1: 무겁긴 뭐가 무거워.
2: 어, 저기.
0: 어떻게 됐어?
1: 꼬마가 출발했어요.
2: 금방 도착할 거예요.
0: 잘 됐군. 작전 개시.
1: 어, 저기. 온다.
8: 에차. 오늘따라 엄청 무겁네.
2: 윤호야!
3: 어?
2: 같이 가.
3: 먼저 간 줄 알았는데.
2: 웬 고양이가 가방을 물어가서 쫓아갔다 온 거야.
3: 그때 그 도둑 고양이인가 보다.
1: 도둑 고양이.
0: 이거 뭐냐?
9: 살려주세요.
2: 살았다.
0: 아자자자자자. 분명히 꼬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1: 그런데 저 많은 교실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0: 찾아봐야지.
1: 심심이 출동.
2: 출동.

0: 어제 타요 봤어?
1: 당연하지. 어제 타요랑 킨더가 소풍 갔잖아.
2: 그 숨자.
3: 어? 고양이다.
2: 정말? 이런.
3: 귀여워.
0: 안녕.
3: 고양아. 이거 좀 먹어볼래?
2: 이런 걸로 나의...
4: 우와, 먹는다!
3: 귀여워!
0: 잘한다.
2: 그게...
0: 빨리 안 와!
1: 고양아, 어디 가!
2: 아야.
5: 흐이그.
0: 제가 가볼게요.
5: 그럴래?
0: 아자.
2: 오씨 화이팅.
0: 어디 보자.
6: 에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시나?
0: 잠깐 뭐 좀 보려고.
6: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냐고.
0: 그거까지 말해야 돼.
6: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5: 저거 뭐냐?
2: 오씨!
5: 에? 너 왜 이렇게 됐냐?
2: 비둘기 녀석들이!
7: 수업 끝.
2: 인사.
8: 고맙습니다.
9: 윤호야.
1: 어?
9: 축구하러 가자. 야도 갈 거지?
3: 그래. 실력을 보여주지.
1: 뭐야 다들.
9: 가자.
2: 나왔다.
9: 아자자. 미아야.
3: 간다.
2: 어? 어디선가 마법의 기운이? 아닌가?
9: 자!
1: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어, 찾았다. 어?
0: 안녕.
1: 어?
0: 밀리리야?
2: 어? 마법이야.
3: 윤호야!
2: 어? 설마...
9: 어? 마법 기운이야! 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
5: 대체!
9: 뭐냥!
5: 날 만나러 온 것 같은데?
9: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5: 무서워라.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 놨지요.
1: 그렇지.
9: 윤호야.
5: 마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냐?
9: 이 녀석.
5: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그럼 일일이요.
9: 그만해.
5: 네가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9: 윤호는 놓아줘. 어차피 내가 목적이잖아.
5: 넘치는 빠르네. 밀리리야.
1: 그치.
2: 잡았다. 이쪽이었는데. 아휴, 또 변했네요.
3: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삐요삐요.

0: 뭐지?
1: 삐요삐요? 갑자기 뭐야?
2: 이제 끝내보실깡?
1: 끝내긴 뭘 끝내?
2: 응?
1: 인간계 몰래 들어와서 웬 소란이야.
3: 미야!
1: 윤호는 안전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
3: 그래? 가라리요!
2: 릴리리야!
3: 가라리요! 아자자자! 가자! 예!
1: 아이고! 도마!
4: 일어나! 일어나!
2: 아직 안 끝났어?
3: 아라리오!

0: 기다려.
1: 해치!
0: 어? 윤호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나야. 그런데 미아가 사라졌어.
2: 조윤호!
1: 어?
2: 너?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2: 뭐야, 혹시... 해치야, 아까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이야?
0: 어...
2: 말해줘, 응? 응?
0: 뭐, 별일 없었는데.
2: 그래?
1: 뭐, 난 그만 들어갈게. 안녕.
2: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농구!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트랙터를 타고 다닐 거야. 왜냐하면 과일이랑 채소를 딸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너야. 이걸 바구니처럼 쓸 거야. 얍!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농구거든! 나랑 같이 농구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농부가 돼서 열매를 따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오! 이건 다 익었네. 이제 캐보자. 야! 다른 건 너희가 뽑아봐. 잘했어!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농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좋아, 나랑 같이 농구하자.
1: 난 허수아비 할래. 지푸라기 뭉치처럼 걷는 거야. 허허하. 까마귀랑 토끼를 멀리 쫓아버려야지.
0: 데이지, 넌 뭐 할 거야?
2: 두고 보면 알아.
0: 비씨 농구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바나나 씨앗 심을 시간이야.
1: 내가 줄 그을게. 으아, 으아,
0: 으아, 으아. 자, 넌 여기, 또 이건 여기, 또 넌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야. 비비. 됐다, 이제 바나나 다 심었어. 봐봐.
1: 그럼 바나나는 언제 따면 돼?
0: 햇빛이 닿으면 바나나가 익을 거야. 그때까진 까마귀랑 토끼가 못 오게 해야 해. 걔네들이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2: 당연하지. 소개할게. 바로바로. 난 토끼야. 그게 따라고.
3: 그리고 난 까마귀야. 까닥 까닥. 그게 나지.
1: 내가 쫓아버릴게.
0: 왜?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내 무서운 허수아비 얼굴을 지나가야 할걸? 몰라?
1: 아니, 다시 해볼게. 와, 이건 어때 보이는데?
0: 졸려 보여.
1: 그럼 이건 어때? 우와!
0: 놀랐구나?
1: 아님 이건?
0: 이겨. 바나나를 가져갔어. 작은 동물들이 못 오게 할 방법이 필요해. 좋아, 비씨. 울타리를 만들자.

0: 내가 키운 걸 동물들한테서 어떻게 지키지? 주위를 딴 데로 돌리자.
1: 응. 당근 까마귀는 우유 좋아해. 우유로 한눈 팔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유는 어디서 구하지?
0: 저 버드나무에서 짜면 돼. 음메, 음물. 우유 짜러 가보자. 음메, 음물. 우유는 내가 짤게. 넌 받기만 해.
1: 근데 양동이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양동이, 양동이. 어, 찾았다. 우와, 된다.

0: 충분해. 그치, 비씨? 비씨? 비씨가 안 보여.
1: 살금살금 깜죽깜죽.
2: 또 나타났어?
0: 그럼 이 무서운 얼굴은 어때?
2: 아?
0: 아이 참. 이 버드나무 우유를 보면 바나나 근처에 난갈 거야.
2: 어?
0: 농부 친구들, 작은 동물들이 바나나 대신 우유를 먹는지 한번 보자.
1: 우유잖아.
3: 우와, 잘 먹어.
0: 안 되겠어. 표지판을 만들자. 우린 농부 열매를 지키지 포기 안 해. 됐어. 열매를 따지 마시오. 이제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가. 내가 눈만 안 감으면. 방금 뭐였지?
2: 몰라, 눈 깜빡였어.
0: 우, 당근 까마귀야. 너 날 줄도 아니?
1: 야, 나 여기 있지.
0: 데이지 토끼가 당근 까마귀로 우릴 따돌렸어. 우리가 속았네. 아직 따면 안 되는데. 개들한테서 바나나를 다시 찾아와야 해.
2: 근데 그 애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 않아?
0: 농부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데이지 토끼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1: 아, 야!
0: 우리 바나나 좀 돌려줄래?
1: 난 하나밖에 없어. 당근 까마귀가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고.
0: 그치만 그 바나나는 아직 먹으면 안 돼.
1: 정말? 진짜 그러네. 아직 덜 익었잖아.
0: 그 얼굴 진짜 무섭다. 그 무서운 얼굴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그럼 바나나 나눠줄게.
1: 좋아.
0: 어?
1: 저기 당근 까마귀가 와. 마지막 바나나를 훔쳐가려고 오나 봐.
0: 좋아, 허수아비 친구들. 무서운 얼굴은 준비됐겠지? 근데 무서운 얼굴은 어떡해?
1: 덜 익은 바나나를 한 입 먹으면 돼. 받아.
0: 바나나가 돌아왔어. 우리가 당근 까마귀를 막았어. 이제 따면 되겠다.
2: 우와, 맛있어.
0: 이제 다 땄어. 해냈어. 우리가 열매를 다 땄어.
3: 예, 성공.
4: 우린 농부 동물들로부터 열매를 지켜낸다네.
0: 이제 다 같이 먹자.
1: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는걸.
0: 고마워, 모두.

0: 원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0: 어? 저기야!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알랑 모집한 메이커! 알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집 팻이 바글바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집 팻 하우스에 쏙! 알랑 모집 팻 메이커!
1: 우주에서 가장 큰 케이크 만들기!

0: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0: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0: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2: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0: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0: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2: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싹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4: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5: 그치, 벌써 입에 침이고요.
2: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2: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2: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6: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어?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빌더 뒤쫓아!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1: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순 없어.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가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0: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1: 얘들아! 어?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마이티.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0: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1: 너무 맛있다.
2: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0: 관계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이거 벗어.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보상.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응급환자 발생! 통지림의 구급차 출동! 엑스레이 찍을게요. 상처가 났네요. 진짜 닦고 주사도 꽁! 통지림도 주세요. 알약이 짠!
2: 입원이 필요합니다.
0: 주사 싫어! 통지림의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원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조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올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디야!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0: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수많은 전쟁이 이어져 왔다. 끝없는 싸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어느 날. 흙, 바람, 물, 불의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주는 평화를 되찾는다. 수호자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힘이 담긴 에너지잼을 비밀의 장소에 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1: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돌아오겠다.
0: 그리고 오랜 전설이 잊힌 지금 에너지잼을 손에 넣어 우주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2: 오랜 전설과의 만남. 오랜만에 남산 놀이터에서 노니까 정말 재밌다.
3: 맞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4: 조금만 더 놀자. 10분만. 아니, 딱 5분만.
2: 안 돼. 하나 누나가 걱정한다고. 어? 로기가 어디 갔지? 아, 로기가 없어졌어. 로기! 로기! 로기!
4: 유령 등장이요.
2: 이 목소린 로기?
3: 뭐야, 놀랐잖아.
4: 방금 타요 표정 봤어?
2: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3: 맞아, 이번 장난이 심했어.
4: 내가 뭘? 어? 어? 어?
2: 뭐지?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4: 가서 확인해보자.
2: 어? 로기!
3: 어, 로기 돌아와!
2: 못 말려! 내가 빨리 데리고 올게! 로기!
4: 어, 이럴 때 카티브를 찍어야 하는 건데.
2: 로기! 돌아와! 이러다 하나 누나한테 다 혼난다고!
4: 가까이 가서 보자.
2: 안 돼, 로기.
4: 무서우면 넌 안 와도 돼.
2: 나도 안 무섭거든. 같이 가. 누구야? 힐리?
4: 포코?
5: 어? 늦은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니?
4: 이상한 빛이 보이길래 따라왔어요.
2: 바로 저 앞이요.
6: 빛이라고? 무슨 빛?
2: 어? 어디 갔지?
4: 좀 전까지 엄청 밝은 빛기둥이 있었는데.
7: 아, 우리가 야간 공사를 하느라 쓴 조명을 본 모양이구나.
8: 별거 아니니까 이제 내려가자.
9: 자, 빨리빨리.
3: 왜 안 오는 거야?
10: 아, 저기...
11: 얘들아!
3: 어? 어떻게 같이 와요?
12: 공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3: 그랬구나.
10: 그런데 그 빛은 뭐였어?
2: 공사장 조명이었대.
4: 분명 조명은 아닌데. 마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같이 생겨.
9: 맞다! 어? 내일 중장비 타워 오픈식엔 다들 올 거지?
13: 초대형 포크레인과 새로운 장비들도 볼 수 있으니 꼭 구경하러 와.
3: 꼭 갈게요.
2: 기다려.
8: 그러려면 얼른 가서 자야지. 어서 내려가자.
2: 네.

0: 어? 아, 안 돼!
1: 큰일 날 뻔했잖아!
2: 그나저나, 닉스님은 언제 깨어나시는 거지?
1: 에너지가 다 회복되려면 아직이야.
2: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에너지 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가 가서

0: 너도
1: 우리가 찾아온다고?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0: 뭐라고?
1: 닉스님도 깨어나시면 칭찬하실걸? 그쵸, 닉스님.
0: 그럼 부대장 정도는 지켜주시려나?
2: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출동이다.
3: 꼬마 버스 타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4: 고마워, 타요.
5: 타요! 어?
3: 아, 얘들아.
6: 운행은 끝났어?
3: 응. 다들 중장비 타워 오픈식에 갈 거지?
6: 당연하지.
0: 난 못 가. 어? 가봐야 할 데가 있거든.
3: 어? 어디 가려고?
0: 어제 남산에서 본 이상한 빛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3: 그건 공사장 조명이었다잖아.
0: 흥! 명탐정의 눈을 속일 순 없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같이 갈래?
3: 아, 나는...
0: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3: 겁쟁이 아니거든. 같이 가면 되잖아.
6: 얘들아!
7: 어두워서 안 보여.
8: 빨리 보고 싶은데.
6: 언제 시작하지?
9: 저기 봐.
6: 어?

0: 새로운 중장비 타워 정말 멋진데?
1: 고마워. 얘들아, 타이와 로기는 어디 있니?
2: 남산에 갔어요.
3: 어? 거긴 왜?
4: 어제 본 빛이 이상하다고 더 조사해본대요.
3: 뭐?
5: 이런...
6: 당장 가봐야겠어.
2: 빌리, 사랑해. 이거 봐. 봉봉이 세죠? 봉봉 커서 중장비 될래야.
5: 그래.
7: 분명 이 근처였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지?
4: 그것 봐, 공사장 조명이라니까. 빨리 돌아가자.
7: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야?
4: 아까부터 참았다니.
7: 으이그. 또야?
4: 이번엔 나 아닌데. 어?

0: 어떻게 됐어? 괜찮아?
1: 이제 조용해졌어.

0: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여긴 어디지?

난 누구니?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3: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으면.
9: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건?
1: 아, 아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삼국시대 지도야.
2: 삼국시대?
0: 아, 나 이거 알아.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싸웠잖아.
1: 오, 맞아, 맞아.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의 선덕여왕 이야기야.
0: 선덕여왕?
1: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대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기도 하지.
3: 오늘부터 난 신라의 왕. 반드시 새로운 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4: 여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즉위식에 늦으십니다.
3: 지금 막 가려던 참이네.
4: 어? 여왕님, 금관은 어디다 벗어두셨습니까?
3: 아, 금관.
4: 나도 모르겠어.
3: 내 금관이 어디로 갔는가?
1: 즉위식을 올리려면 금관이 필요해.
0: 정말?
2: 우리가 찾아주자!
1: 선덕여왕이 쓸 금관은 바로 이거! 이거랑 똑같은 금관을 찾아줘!
0: 다 비슷한데 이건 뻗어나온 가지가 두 개밖에 없어!
2: 이건 금관에 달린 구슬 색깔이 달라!
0: 아, 이거야! 이게 선덕여왕님이 쓸 금관과 똑같아!
1: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금관. 금관은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신라 왕의 힘을 상징하지.
3: 오늘부터 내가 다스리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5: 예, 여왕님.
6: 아, 참.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3: 상대 등 비담, 지금 뭐라 하였는가?
6: 아니, 막말로. 고구려나 백제가 쳐들어오면 갑옷 입고 전투에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무거운 갑옷 입고 나가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0: 아, 진짜 비담 저 사람 왜 저래?
1: 예전 사람들은 왕은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2: 정말? 와, 그런 게 어딨어? 비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6: 아, 참. 여자라 힘도 없고.
7: 아, 헐! 여왕님 앞에서 무엄하오. 상대 등 비담.
6: 김유신, 네가 감히?
3: 부족한 부분은 뛰어난 인재로 채우면 되는 법. 마침 잘았소. 오늘부터 김유신 장군을 내 곁에 두어 신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겠소.
6: 예?
1: 김유신은 당시 신라 최고의 장군!
7: 야! 야! 야! 적이 수백 수천 나타나도 내 앞에선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야!
1: 하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 가야의 왕족이었다.

0: 그래서?
1: 신라인도 아니잖아.
2: 가짜 귀족 주제에.
0: 모두 가짜 귀족이라 놀리고 인정을 안 했어.
1: 저 가짜 귀족에게 자리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요.
3: 가짜 귀족이라니. 지금은 엄연히 신라 사람이요. 난 출신보단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겠소. 김유신 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4: 네, 여왕님.
1: 정말 마음에 안 들어.
3: 비담도 그렇고 다들 내가 여자라서 걱정 많은 것 충분히 알고 있네. 하지만 여자라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반드시 보여주겠네.
5: 여왕님 만세! 만세!
3: 그래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0: 강한 신라를 꿈꾼 선덕 여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웠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2: 당나라 왕이 이 꽃그림과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사옵니다.
3: 이건 선물이 아니다.
2: 예? 선물이 아니라고요?
3: 이 꽃에는 나비와 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날 놀리려고 보낸 거겠지.
2: 예? 정말?
3: 아마 이 씨앗에서 자란 꽃도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2: 정말 향기가 안 나는구만. 이걸 그림만 보고 알아내다니. 역시 참 똑똑하고 지혜로우셔.

0: 지금 당장 개구리가 우는 숲으로 병사들을 보내라.
1: 여왕님,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0: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우는 게 이상했지. 그곳은 신라인들은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겨울잠을 깨운 건 백제군이 아닐까 생각했소.
1: 아, 개구리 소리만으로 백제군을 잡다니. 여왕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탑은?
0: 내 꿈을 담은 탑. 황룡사 9층 목탑이네.
1: 황룡사 9층 목탑이요?
0: 응. 이 탑이 완성될 때 신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2: 외세의 침입을 막고 신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9층 목탑. 안타깝게도 훗날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
3: 아이고, 그냥 농사가 다 망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4: 그런데 세금은 내라고 여왕은 뭐 하는 거야?
3: 여왕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구나. 에라 귀여.
5: 여왕님 납시오.
3: 여왕.
0: 내 너희들의 고충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3: 우와!
0: 또한 흉년이 든 해에는 내야 할 세금 또한 크게 줄이도록 하겠다.
3: 정말요?
4: 여왕님 만세!
3: 만세!
4: 만세!
3: 이게 아닌데.

0: 선덕여왕은 늘 백성들을 잘 살폈어.
1: 그래, 별이야.
2: 별을 관찰해 달력을 만들면 농사에 도움이 되겠지.
0: 여기서 문제! 선덕여왕 때 만든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꿀성대, 2번 첨성대.
3: 아, 참, 꿀성대는 나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꿀성대.
4: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첨성대.
0: 오, 띵.

0: 이거는 그 별을 관측한, 아유, 암튼 간에 그 농사 짓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대요.
1: 아이, 정말? 아유, 선덕여왕님은 참 지혜로우셔.
0: 아이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흉년에 굶지 않게 곡식도 주고 세금도 많이 안 내게 해주시니
1: 요즘 신라는 참 살맛 난다니까.
0: 맞아요.
2: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살기 좋아지고 여왕의 힘은 더욱 세졌지.
3: 아, 다들 여왕 여왕 힘 뭐야. 금방 포기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여왕을 좋아하는 거야?
1: 아. 어! 저기 별똥별이다!
3: 아. 별똥별? 아, 별이 떨어지듯 여왕도 어디서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 떨어져?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늘이 날 도와주는구나. 그래. 저 어젯밤 별 떨어진 거 봤죠?
4: 봤죠.
3: 그거 다 신라가 힘이 떨어져서 망할 징조라고요.
4: 망해요?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런 거라던데.
1: 에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3: 아이, 참 맞다니까.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도한 거야, 하늘이.
1: 하늘이? 그런가?
4: 아이, 그럼 이리 웃대요.
3: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1: 아이고, 신라가 망할 징조래.
4: 큰일이야, 큰일. 진짜 큰일이다.
5: 빨리 끌어내야 한다.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렇다!
1: 아이고, 큰일이구만.
4: 아이고, 어떡해.
5: 아이고,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2: 소문은 계속 퍼져서 김유신에게까지 들어왔지.
6: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저 여왕님.
7: 김유신 장군, 요즘 백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들었소.
6: 네, 서쪽 성들이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7: 이상한 소문?
6: 그게
4: 반란이다!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7: 반란?
8: 여왕을 찾아라!

0: 영녀왕은 이담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까?
1: 와, 너무 궁금해.
0: 다음 이야기도 기대죠.
2: 왕궁을 샅샅이 뒤져서 여왕을 찾아내라.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구축은 사실 수소에너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5: 옥스포드 팡!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8: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9: 우와.
8: 아니, 저게 무엇이냐?
10: 애벌레 너무 싫어.
9: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0: 그렇게 며칠 후.
1: 곰돌이 어디 갔어? 내 곰돌이.
2: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1: 번데기? 나비?
2: 나온다. 우와.
1: 예쁘다.
2: 예쁘다. 안녕.
1: 근데 오빠, 곰돌이는 어디 갔어?
2: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1: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곰돌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2: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1: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0: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3: 같은 거.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4: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3: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5: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6: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7: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3: 어차피
4: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6: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4: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 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6: 나도 그렇게 생각해.
5: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4: 맞아.
7: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4: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7: 진짜 첫 문자
4: 같아.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의 나는 0.001초 전의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6: 어떻게 생각해?
8: 난 그런 거 몰라요.
3: 형시하러.
7: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3: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5: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 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7: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5: 바깥만.
7: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4: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7: 그래.
4: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0: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1: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인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0: 궁금하다.
1: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0: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2: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0: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3: 어?
0: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1: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와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3: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1: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나 이거는
2: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0: 되게 똑똑하네.
2: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3: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4: 내 생각에도...
3: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1: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3: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2: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1: 근데 그 너의 조각 파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2: 그럼 질문 있습니다.
5: 네.
2: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예를 들면 가 초등학교랑 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3: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2: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3: 근데 선생님이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2: 질문 있습니다.
0: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2: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0: 이거 어려운데.
3: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0: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1: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3: 근데 모든 게 똑같다고
2: 했잖아. 모든 경험이 똑같다고 하셨잖아.
1: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슬릴 수 없어. 근데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2: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6: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2: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3: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2: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다르다.
1: 야, 근데 나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2: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1: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2: 그렇지.
1: 맞잖아.
2: 듣자 하님 그런 것 같긴 하네.
1: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0: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이야.
2: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좁혀가.
1: 그럼 너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이것은 이 물감으로 짠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해?
2: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낫다고 생각.
1: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3: 그럴 수도 있지.
0: 나도 전자야 근데.
4: 난 다르다고 생각.
3: 아
4: 왜냐면 아 세포가 다르잖아.
2: 세포로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4: 이렇게 그냥 물체?
2: 입자가 다른 거? 물체 사이에
4: 입자? 입자가 뭐?
1: 그냥
4: 입자고.
1: 미안해.
0: 조용 말, 듣지 말고.
7: 3학년 시우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파즈 하면
2: 플러스
3: 블루그램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말랑물질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쿵 물질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물질팩 하우스에 쏙 말랑물질팩 메이커

0: 미미 군대 간대. 미미 군대 간대. 충성 이병 미미 인대를 명 받았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미미가 군대를 가는구나.
2: 너 이리 와봐. 너도 동반 입대하면 되겠다.

0: 누구세요?
1: 네, 경비실인데요. 아랫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뛰지 마라. 죄송합니다.
2: 헛떡이 너, 따라 나와.
3: 부대 차렷! 오늘은 아랫집의 항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축지법을 연마하겠다. 뭘 배운다고?
4: 축지법입니다.
3: 더 크게 못하라!
4: 축지법입니다.
3: 좋다. 그럼 이 교관의 시범을 잘 보고 잘 따라하도록. 알겠어?

0: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1: 너희들? 저 혼잔데요?
0: 세 명만큼 크잖아!
1: 아? 아? 아, 근데 교관님! 아니, 누나! 이거는 조용히 걷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걷는 방법이잖아요!
0: 어? 자, 이렇게 걷는 거야. 사뿐, 사뿐, 꾸르르르. 사뿐, 사뿐, 꾸르르르.
1: 아! 사뿐, 사뿐, 꾸르르르. 사뿐, 사뿐, 꾸르르르.
0: 아이, 참! 1층까지 들리겠다. 쿵쾅거리지 말고 살살 걸으라니까. 독수리야, 타조야, 뭐야?
1: 이상하다. 아, 누나, 좋은 생각이 났어. 차라리 새처럼 날면 안 쿵쾅거리지 않을까?
0: 뭐?
1: 이렇게.

0: 나만큼 무거우면 못 날아.
1: 어?
2: 아, 네.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3: 뭐래, 뭐래?
0: 밑에 집에서 엄청 화났대. 파조 키우냐는데?
3: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지?
0: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휴, 안 되겠다.

0: 네가 안 걸어 다니면 해결되는 문제야.
1: 누나 후회 안 해?
0: 아니, 후회할 것 같아.
1: 누나, 여아이로 중천금.
0: 조용히 걷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1: 응? 무슨 소리야?
0: 영호는 걷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
1: 눈이 이상해.

0: 우와, 저번보다 사람이 더 많네.
1: 안녕. 뭐야, 우리 이렇게나 많이 기다린 거야. 오늘도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어, 잠깐만. 채팅, 잠깐만.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아, 진정.
0: 좋았어. 그럼 오늘도 고민 상담소 바로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0: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1: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도잇. 자, 그럼 고민 읽을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1: 친구 사귀는 법? 이거 우리가 완전 전문이잖니. 제대로 찾아왔잖니. 어, 우리가 친구가 몇 명이더라? 4,579명 정도 되나? 뭐야? 지금 라방 시청자가 8명인데 무슨 소리 하? 하! 차단!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
0: 맞아. 아무튼 친구 사귀는 법은 진짜 많은데 우리 자기는 성격이 어떤 편이야? 소심해서 먼저 말을 잘 못 걸어요. 오케이. 처음 보는 친구야, 일단 가. 옆에 쓱 앉아. 걔가 쳐다보잖아? 앞만 봐. 쳐다보지 마. 그리고 쓱 내밀어. 뭐를?
3: A jelly.

0: 마라탕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일단 호미는 마라탕에 옥수수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만두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기류는 다 넣고 아무튼 아이브 팬이야.
1: 그렇구나.
0: 어떡해 오늘 호미의 고급 정보 막 대량 방출이네. 저는 고수를 좋아해. 고수파는 저와 함께 갈 수 없으세요.
1: 없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신 유행 파악하기. 다들 알다시피 호미랑 내가 유행을 좀 만들잖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유행을 파악해두면 너도 나도 친구야 나랑 같이 쇼핑 찍을래? 라는 소리 한다구. 호미야 이참에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0: 멜론이지.

0: 막 말 걸고 싶어 미치겠지 자기들아.
1: 아차차, 이건 MBTI 2인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주의해줘. 나 저번에 아이인 친구들한테 쇼폼 찍자고 했다가 연락 끊겼어.
0: 어머, 그렇구나. 이제 답이 좀 됐으려나? 휴, 오늘도 진짜 알찬 고민 상담이었다.
1: 그럼 오늘도

0: 가구 고민,
1: 친구 고민,
2: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2: 그럼 또 보자.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않지. 너희에게 내 힘을 나눠주겠다. 내 힘을 이용해 지구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1: 알겠습니다! 위대하신 카르노님!
2: 수지야! 밥 줘! 배고프단 말이야! 도대체 며칠째 밥도 제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3: 아, 너무 배고파.
4: 수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2: 아이,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5: 나 지금 바빠! 여기! 방에 금지 표시 안 보여? 밥은 이따가 줄 테니까 좀 참아!
6: 아니, 이건... 빵 부스러기?
2: 엄청 맛있어!
6: 방금 수지 입가에 크림이 묻어있었던 거 다들 봤지?
2: 설마... 우리한테 밥도 안 주고 수지 혼자 방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7: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 우리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어.
6: 그래, 맞아. 우리도 저걸 달라고 하자.
2: 수지가 그냥 줄 리가 없지.
4: 뭐라고? 그럼 어떡하지?
2: 다들 모여봐. 나한테 작전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6: 택배요! 택배 왔어요!
5: 아우, 거의 다 만들었는데 웬 택배지?
2: 수지가 방에서 나왔다. 지금 돌입하겠다.

0: 오해 너머로 닿은 진심.
1: 위대하신 카르노님, 말씀하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방진 미니특공대 잔당들은 항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2: 그럴 줄라.

0: 먹을 게 어디 있는 거지?
1: 아, 저기! 못 보던 상자다.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0: 세미, 기라!
1: 응!
0: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얘들아! 좀 더 오른쪽! 아니야! 좀 왼쪽!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지?

0: 제발 다시 나가라 수지야. 와하, 드디어 다 했다. 이런, 수지가 상자를 들고 나가버렸어.
1: 그렇게까지 혼자 먹고 싶었던 건가?
2: 작전 실패군.
0: 이걸 받으면 좋아하겠지. 지구는 이제부터 우리 가르노군단이 접수한다.

0: 괜찮아요?
1: 네.
0: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0: 저건 또 뭐야?
1: 어, 다이노 엠페러라. 재미있군. 하지만 내 힘을 받은 부하들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다. 자, 끝장을 내버려라. 내가 직접 없애주지. 카르노님께서 주신 힘을 느껴봐라.

0: 치료는 다 됐어요.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0: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아, 참! 아, 다행이다. 멀쩡해.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1: 이건 머핀? 키링?
0: 여기. 자. 여기. 제가 늘 미니 특공대에게 받기만 해서.